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바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자, 지금부터 엄청 집중하셔야 돼. 이번 강의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다루고 이제 앞으로 안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형 문제만 풀었다 하면은 이 각의 이등분선이 그냥 너 이거 알고 있지? 이거 그냥 써야 돼? 하고서 그냥 막 바로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떤 과정에서 딱 막혔는데 아 이거 더 이상 더 생각나는 전략이 없는데 하고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이 성질을 놓쳐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포함해서 3학년 2학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모른다면 뭔가 그때 가서 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의 이등분선 오늘 공부할 때 잘 해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삼각형에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과 외각이 있죠. 내각의 이등분선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얘기를 해보면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AB 대 AC는 D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BD 대 BC의 B와 같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두 변의 길이의 B는요. AB 대 AC는 이 교점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길이의 B와 같더라. AB 대 AC는 BD 대 CD. 요거는 머릿속에 탁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 ABC를 잘 보면요. ABD와 ACD 두 삼각형은요. 이 높이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넓이의 B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밑변 길이의 B와 일치하는 거고요. 그럼 BD 대 CD죠. 그럼 BD 대 CD는 뭐예요? 각이 이등분선이었으니까 AB 대 AC의 B와 일치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넓이 B가 좌우 길이 B와 똑같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외각입니다. 외각.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각, 요 전체가 외각이잖아요.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AB 대 AC는요. AB 대 AC는 내각대와 똑같이 B와 C, D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B와 D의 거리 대 C와 D의 거리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이야? A를 중심으로 AB 대 AC는 D를 중심으로 DB 대 CD와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B 대 AC는 BD 대 CD. 결국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은요. 두 개가 지칭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다른 그림인데 이 다른 그림을 두 개 다 머릿속에 딱 깔끔하게 저장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는데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둬야 돼요.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삼각형 ABD라는 큰 삼각형과 삼각형 ACD라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두 개의 B는요, 이 넓이 B는 결국 밑변 길이 B니까 BD 대 CD라고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 BD랑 CD는 결국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 AB 대 AC의 B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참고로서 알아둬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왜 이게 왜 성립하냐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 겁니다. 1번. 자, 각 A 내각의 이등분선을 봤더니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거 왜 성립할까요? 그거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 길이의 비를 활용해서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이 필요하니까 C를 지나고 AD와 평행한 이 직선을 그어서 AB와 연장선과 만나는 그 점을 E라고 할 거고요. AD랑 EC가 평행해요. 그러면 BAT, 요 각과 AEC, 요 각, 같죠? 동의각. 동의각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DAC, 요 각과 요 각, 각, ACE, 요 각의 크기도 같아요. 엇각으로. 어? 엇각? 그럼 AEC랑 ACE의 크기가 같네요?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AE랑 AC랑 길이가 같더라. 이거 같아서 뭐할 건데요? 같아서 보니까. 이거 평행선이잖아요? BD 대 CD는 BA 대 AE랑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BA 대 AE는 BD 대 DC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AE 대신에 AC만 써준다면,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꼭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공식을 자유롭게 쓸 그런 당위성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의 이등분선도 왜 그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증명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 점 C를 지나고 이 AD에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 요 점을 E라고 할게요. 점 E라고 합니다. 그럼 AE, AD 평행하죠? 그러면은 FAD, 요 각과 요 각, AEC죠. AEC는 동의각으로 같고요. 또 DAC와 ACE 각 ACE의 크기도 같습니다. 엇각이죠. 그럼 AEC, ACE 또 같으니까 이거 내각대랑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죠? 삼각형 ACE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얘 또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AC랑 AE랑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얘 같으면 뭐가 좋은데요? 같으면 요게 됩니다. 얘도 평행하기 때문에 BA 대 EA. BA 대 EA. 긴거대 짧은 거는요. 여기서 보면 긴거대 아래로 짧은 거의 비와 같죠. BA 대 EA는 BD 대 CD랑 같은데 결국에 EA 대신에 AC를 써준다면 결국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런 증명을 할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내각과 외각 이등분선을 자유롭게 쓸 준비가 다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롭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구해봅시다. 내각의 이등분선 AB 대 AC는 BD 대 CD. 오케이. 6대 4. 그럼 여기에 길이의 비도 3대 2. 그럼 우리는 이 5cm를 3대 2로 비례배분하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비례배분 어떻게 했더라? BD의 길이는요. 전체 5cm를요. 비례배분 해줄 겁니다. 3과 2니까 전체 5개 중에 3개만큼 가지고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5, 5 약분해서 BD의 길이는 3cm.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정답에 나와 있어요. 3, 2니까 3cm, 2cm로 비례배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이등분선이죠? 근데 우리가 DE의 길이를 구하, 이거 어떻게 구하지? DE는 사실 원래 구하려면 이런 삼각형이 있었으면은 작은 삼각형 ADE와 큰 삼각형 ABC와의 닮은 비를 찾아서 구했잖아요. 그 닮은 비만 찾아주면 되는 건데, 닮은 비 찾아? 닮은 비?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돼 있네? 고개를 돌려볼까? 8대 12? 그럼 여기도 8대 12? 약분하면 2대 3. 찾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3대 AC는 BD 대 DC. BD도 모르고 DC도 모르고 A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자, 몰라도 답은 있다. AD 길을 보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우리 증명할 때 뭐했죠? 이등변 삼각형 썼잖아요. 그러면 어잉? 여기랑 여기 같네? 아, 그럼 AD 길이 구하라는 건 결국 CD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이것만 체크해 보면 되겠다. 근데 어떻게 체크하지? 하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문제 같은데? 점 점이니까 여기가 점이 두 개. 점두개점 하나? 큰 삼각형도 점두개점 하나? 닮았네. 닮았네. 어떻게 닮았냐? 이거 뒤집어서 닮았네요. 뒤집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줬더니 여기가 지금 3인 거고요. 여기 지금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D가 여기 있고.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닮은 B가 3대 5네? 닮은 B가 3대 5네?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BD랑 AB의 길이의 비도. BD랑 AB의 길이 3대, 3의 비도 3대 5네? 그럼 BD의 길이가 OBD가 9니까 5분의 9네. 여기가 5분의 9야? 그 5cm에서 빼주면 CD의 길이가 5분의 16cm가 되는데, 결국 이 5분의 16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AD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몇이다? 5분의 16cm입니다. 요렇게 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답. 체크. 조금 어려웠어요. 닮음을 보는 게이 문제에선 제일 포인트. 자, 이제부터는 쉬워요. 왜? ABD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넓이를 찾으려면, 이등분선이네? 11대 9네? 그럼 우리는 이 40이란 전체 넓이를, 40제곱센티미터란 전체 넓이를 11대 9로 비례배분 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왜냐? 여기 11대 9면 밑변 길이비도 11대 9. 밑변 길이비가 11대 9라면 넓이비도 11대 9. 높이는 같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비례배분 어떻게? 11과 9 합하면 20개분의 11개 정도 갖고 있대요. 그러면은 최종 넓이는 약분하면 22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봐주면 넓이비 끝!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7번. 자, 이번에 외곽의 이등분선 왔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조금 머리를 써야 됐던 게 A 기준으로 긴거대 짧은 거는 여기. D 기준으로 긴거대 짧은 거 이렇게 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AC 대 E는요. 5 더하기 3, 8대 5로 가더라. 그럼 내향의 곱, 외향의 곱. AC의 길이는 OAC가 16이니까 5분의 16cm.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고 눈에 익혀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연습. 자, 8번. 또 익을 때까지 연습. AB 대 3cm는 BD 10cm 대 6cm. 즉, AB 대 3cm는요, 4 더하기 6, 10cm 대 6cm. 근데 이걸 이대로 보자면 계산해야 되지만, 요거 약분해서 5대 3이라고 쓴다면, AB 대 3, 5대 3. 아, AB가 몇 센치다? 5cm다. 요렇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체크. 눈에 익을 때까지 연습. 자, 9번. 또 이번에 BC를 찾아라. 그럼 여기 뭐 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6대 4, 즉 3대 2가 여기 전체 대 8. X 플러스 8대 8. 3대 2니까 결국 12대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X의 값은 4네. 근데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랬으니까 정답. BC는 4cm. 요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외곽의 이등분선 눈에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 또 연습. 또 볼까요? AC. 10대 AC는

0: 20대 15. 10대 A씨는 20대 15 약분하면 4대 3. 그럼 내향이고 외향이고 A씨는요, 결국엔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cm가 되더라. 이렇게 또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우, 계속 나와요. 자, 반복 체크. 또 연습. 4대 2는, 즉 2대 1이죠. 외곽의 이등분선. 2대 1은 X 플러스 3대 3. X 플러스 3대 3. 그러면은, 두 배가 돼야 되네? X 플러스 3이 6이 돼야 되네요. 그럼 X의 값은 몇이다? X의 값은 2번, 3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외곽의 이등분선, 요렇게 많이 풀었으면 사실 눈에 이제 좀 익죠? 자, 실력 체크.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C2의 길. 와,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려면요. 사실은 뭘 활용해야 돼요? 우리 이거 활용하는 거 외곽 이등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곽의 이등분선을 보려고 보니까 12 대 9, 오케이. 4대 3이란 말이에요. 4대 3은 긴거대 CE를 보려고 보니까, 여기를 모르네. CD를 몰라요. 그럼 CD를 모르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아, 이거를 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해결하란 소리구나. 그러면 12대 9, 4대 3은 정확하게 8대 CD가 되는 거니까, 두 배, 두 배, 오케이. 요 길이는 일단 6cm를 잡아놓자. 요렇게 가는 거죠. 일단 6cm를 잡아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전체가 그러면은 14cm인 거 확인.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12 대 9, 4대 3은 여기 C1을 X라고 하면요. X 플러스 14 대 X네요. 요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암산 안 되죠? 암산 안 되니까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내향이고 외향이고 1차 방정식 만들어서 3X 플러스 42는 4X네요. 따라서 X의 값은 42. 정답은 4번. 요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1차 방정식 안 되면 어디? 1학년 거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서술형 3번. 야, 이거 이제 뭔가 오늘 수업의 끝판 같은 느낌이거든요. 빨리 설명하면은, X를 구하려고 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8대 7을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뭘 모르냐면 여기 길이도 모르고 이 전체 길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비례배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 거다? 요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죠. 내각의 이등분선 3대 4네. 그럼 여기도 3대 4네. 여기가 8이면 여기는 6cm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요 내각으로 다시 8대 7로 6cm를 내분해 주자 이 말입니다. 풀이를 들어가면요. 요렇게 들어가겠죠. AD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AB가 6cm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BE,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8대 7이 이 X 대6 마이너스 X다. 요걸로 가겠다. 따라서 X의 값이 5분의 16.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빨랐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숨가쁘게 달려온 각의 이등분선.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빼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바빴단 증거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정말 잘 왔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19번째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절반 이상 훌쩍 지나온 거 어때요, 여러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단어는 늘 그렇지만 우리말도 새로운 단어를 그냥 처음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의미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냥 딱 들었을 때 그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어 단어는 하물며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고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시간을 딱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을 정말 하루에 다른 공부들도 많은데 영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또 이제 언니 오빠들, 형아들, 누나들 이렇게 보면 단어를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효율이 높더라고요. 단어는 막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막 생각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할 때,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여러 개의 단어, 표현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 한번 고민하면서 외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유닛 5가 되겠고요. 데이로는 19, 19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natural landscapes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예요. landscape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땅의 모양입니다. 원래는요. 땅의 모양. scape이라는 표현이 어원 자체가 모양에서, shape에서 나온 거거든요. 땅의 모양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풍경이나 경관, 경치라는 의미가 되겠죠. 풍경이나 경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scenery, 그리고 view가 되겠습니다. scene이 바로 여러분들 뭐 action scene이라고 할 때 scene이 장면이잖아요. scenery라는 단어도 역시 풍경, 경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natural landscape, 자연경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andscape, 그 풍경은요, is not the same as, 뭐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the same as, 뒤에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와 똑같지 않아요? It was 10 years ago. 10년 전에 그랬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landscape 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ill. 이건 이렇게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런 언덕을 바로 hil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hilly, y를 붙이면 언덕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hilltop이라고 하면 언덕 꼭대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hilltop. 그 다음 over the hill, 언덕 너머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 old house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the old house, 그 오래된 집은 can be seen, 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from far away, 멀리에서도요. 저기 멀리에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딱 보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hill, on the hill, 언덕 위에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plain. 이 plain이라는 표현이 역시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야. 많이 섞지 않고 그냥 정말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plain yogurt, 요거트 중에서도 플레이버가 없는, 딸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맛이나 이런 플레이버가 없는 게 바로 plain yogurt가 되죠. plain이라는 의미는 일단 평범한, 밋밋한, 수수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없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정말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이 모양이나 모습이 없는 거야. 무늬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땅도 마찬가지야. 땅도 막 굴곡지고 막 언덕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원이나 평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의미도 형용사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생각은 바로 뭐야? 많은 변화나 어떤 것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기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NY 붙여서 부사 만들고요. 형용사에서 부사 만든 거겠죠. 그 다음 NESS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듭니다. 단순함이라는 의미가 돼요. 얘가 plainly라는 표현이 분명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얘가 복잡하지 않고 딱 보일 수 있는, 그야말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분명한이라는 의미까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he Great Plains, P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고 G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평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lain, 그 평야는요,
can be flooded.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예, 범람할 수 있대요. 침수가 될수 있대요. 물로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범람한다기보다는 침수한다라는 의미.

맞겠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니까. During the rainy season. 뭐인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물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잠기는 침수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문장이 됩니다. 네 번째 단어예요. meadow. meadow란 단어고요. 얘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풀이 많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pasture라는 단어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pasture라는 단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meadowland, land를 붙이면 초원지대, 땅의 의미니까요. 초원지대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 a flock of sheep. sheep은 flock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한 무리라는 의미에서 Group of sheep 보다는 a flock of shee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양떼가요. It's running, 달리고 있어요. In the meadow, 어디에서? 초원에서 뛰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meadow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땅의 이런 그 유형 중에서 초원이라는 의미가, 목초지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pasture. 그럼 비슷한 단어가 뭐겠어요? meadow라는 단어랑 비슷하겠네요. 초원이나 목초지라는 뜻이고요. pastoral이라고 하면 목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초원에서의, 초원의, 목초지의라는 의미가 목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pasture. 자, 뭐가? 목초지가 did not look green. 푸르게 보이지 않았어요. 초원하면, 모름지기 이게 파래야 되는데, 푸르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After the drought. 아, 그렇구나. 가뭄 이후에는요. 다 마른 거야. 예,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다 말라가지고 이제 푸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pasture, 그리고 meadow라는 단어 같이 짝꿍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ranch,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뭐,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기르는 목장이 바로 ranch가 되겠습니다. The ranch, 그 목장은요, is the place, 어떤 곳이에요? Where horses are trained. 말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말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야? 목장이라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어예요. Swamp. 우리 요 파트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땅의 유형, 지형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특히나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유형,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meadow, pasture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이런 땅의 지형들이나 이런 형태들, 유형들, 타입들을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wamp라는 단어는 물이 많은 지대요. 즉, 늪, 습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marsh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수능에서 이 marsh라는 단어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swamp라는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 근데 marsh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swamp라는 단어 먼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여력이 좀더 되신다면 marsh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는 물이 이제 수분이 땅이 이제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강이나 비가 별로 안 오는 desert라는 사막이라는 단어랑 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많은 swamp, 습지대, 늪이라는 것과 desert라는 단어는 지금 반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요. This is the swamp. 이것은 바로 늪지입니다. 습지예요. 자, 이 늪지는 바로 어떤 곳인데? That mosquitoes and frogs love. Mosquitoes, 모기요. 모기와 frog, 개구리가 love, 좋아하는 습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모기도 얘네들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웅덩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개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피부로도 숨 쉬니까 아주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이죠. 그죠? swamp라는 단어, 늪, 습지. 아, 늪과 습지, 개구리, 이렇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곳, 물이 많은 곳, 늪, 습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oasis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얘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죠? 사막에서. 우리가 정말 가다가 너무 지쳐서 물을 찾고 싶은데 물이 없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 오아시스 같은 곳, 나한테 뭔가 힐링을 줄수 있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그냥 오아시스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복수 형태는 중간에 I 모음을 E로 바꿔서 oasis. 그때 is. 사운드가 나는 z 사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으로는요. Oasis and the desert.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자, 예문 보시면 The oasis that appear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나타난, 드러난, 보여진 오아시스는 felt unreal. 어떻게 느껴졌어요? 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Oasis라는 단어, Oasis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anyon, Canyon. 우리의 미국에 되게 유명한 캐년 있죠? Grand Canyon, 그죠? 네, 선생님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The Grand Canyon, 이 Grand Canyon은 is famous for, is famous, 유명합니다. 유명한 뭐예요? Canyon, 협곡입니다. Canyo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다? 협곡이라는 의미, 지형의 하나의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명한 협곡입니다. 이것은 뭘로 유명해요? It's famous for its colorful rock layers. 아주 다채로운 이 암석의 layer, 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Grand Canyon이 바로 canyon, 협곡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anyon이란 단어, 협곡이란 단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요. peninsula, peninsula. 우리나라도 반도 아닙니까? 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 바로 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남해, 동해, 서해 다 있잖아요. 그죠? 반도, 한반도. 반도라는 단어가 peninsula라는 단어예요. 끝에 ar로 바꾸시면 여기 r을 하나 더 붙이시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의라는 뜻이 돼요. A peninsula, 반도는요, is the reason 어떤 지역이에요? 반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Where three sides, 세 면이 are surrounded by, 뭘로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표현이 surround라는 단어입니다. be surrounded by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뒤에 것에 따라서 둘러싸여진 그 지형이 바로 어떤 지역이다? Peninsula, 반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면이 바다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 지역이 바로 반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물이라고 나왔지만 우리나라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Peninsula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Peninsula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째 Stream, Stream. 우리 왜 인터넷에서도 스트리밍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송 스트리밍, 그죠? 그러니까 Stream이라는 단어는 일단 뭔가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진다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시내나 계울이나 줄기, 물줄기, 시내나 계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작은 이런 계울, 시내를 가리키는 게 바로 Stream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얘는 계속 흐르다요. 뭐라고요? 계속 흐르다. 끊기지 않고 쭉 흘러가는 거, 계속 흐르다라는 단어가 동사의 의미가 stream이라는 동사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flow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treamer라고 하면 물줄기 혹은 인터넷의 stream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넷 또 스트리밍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스트리밍, 흐르는 거. 네, 어떤 것이 이제 그 방송 같은 것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 네, 끊김없이 쭉 흘러나오는 스트리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A stream up라고 하면 뭐뭐의 줄기, 끊임없는 뭐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t was so cold. 너무 추워서 so that 구문이 되겠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너무 추워서요. The stream has frozen solid. 그 시내가 꽁꽁, solid라는 단어가 단단한 이라는 의미. 고체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얼었어요. 그래서 얼어서 어떤 상태가 됐어? 아주 단단한 상태, 즉 꽁꽁 얼른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that 구문을 활용한 그리고 stream이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단어 갑니다. Chore. Shore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그래도 다른 뭐 캐년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뭐 swamp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hore라는 단어는 바다의 가, 해안가를 가리키죠. Shore, 그래서 coast라는 단어랑 비슷하거나 beach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호숫가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물가를 가리키는 거지 꼭 바닷가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예문 보시면 the fisherman. 자,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니까 어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부가요, rowed. 자, 얘는 뭐야?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노를 저어서 우리를 back, 다시 데려다 줬어요. to the shore, 어디로? 그렇지, 해안가로, 물가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호숫가, 해안가 둘다 되는 단어 shor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bay, bay 얘는 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지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의어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bay라는 단어 일단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ay라는 거는 어떤 지형을 내야겠나 한번 볼게요. The bay that we saw on the map.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는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어떤 모양이라? Shaped like a half moon. 어떤 모양? 반달.
반달

모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 물이 육지를 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지형 있죠. 그 지형이 바로 베이라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물 쪽으로 트여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에워싸여진 그런 곳. 이런 지형이 바로 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이만이라는 뜻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지형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지금 선생님이 뭐 plain이라는 단어나 swamp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를 한번 눈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익숙할 것 같고 진짜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일까 궁금하시면 한번 구글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요. channel. 채널. 우리가 뭐 TV 채널, 인터넷 채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송 채널. 그죠? 그 채널의 채널이 맞아요. 근데 얘가 원래는 무슨 의미에서 출발했냐면, 해협이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길. 해협이라는 뜻이고, 혹은 경로라는 뜻이고, 혹은 개인 방송의 채널이라는 의미로. 보통은 요 의미나 요 의미로 수능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해협이라는 의미로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예, 보시면 the channel 그 해협은요 was too narrow for large ships to pass through. 자, 너무 좁아요. 자, 뭐 하기에는 for large ships 대형 선박들이 to pass through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 지금 구문이 하나 숨어 있어요. to 구문입니다. 너무 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원만하다는 뜻이죠. 아, 난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갈수 없어. 내가 가기에는 거기 너무 내가 피곤해. 거기 가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건 피곤해서 갈 수가 없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o는 이 to가 너무 원만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원만해서 원만할 수 to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large ships가 나온 거죠. 거대한 배들, 큰 선박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어로 지금 이렇게 없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요. Change the channel. 이라고 하면 채널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hannel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채널 말고도 아, 지형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구나라고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Marine, marine.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marine이라는 단어는 바다의 해양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ocean이라는 단어가 해양이잖아요. 그러니까 oceanic이라는 해양의라는 ocean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어로요. 그 다음에 territory가 우리가 영역, 땅, 영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erritorial이라고 하면 terrestrial이라고 하면 육상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로 반대격인 바다와 육지가 우리가 보통 대조적인 개념으로 많이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육상해라는 의미는 반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Marine이라는 단어가 해병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 뭐 육군, 해군, 그 다음에 뭐 공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Marine이라고 하면 해병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arine life, 자, 해양의 생명이니까 해양 생물. 자, 해양의 오염이니까 해양 오염. 그 다음에 해양의 생물. 생물학, 그러니까 marine biology, 해양생물학,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marine이라는 단어, 해양의 바다에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많이 쓰였다. 형용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marine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rainforest. rainforest. 얘도 이렇게 나눠보죠. rain, 비가 많이 오는 forest, 숲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식물이나 생명체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어디를 열대우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열대우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숲이라는 의미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jungle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tropical rainforest라고 하면 tropical이라는 단어가 열대의라는 뜻이니까 열대우림이라는 정식 명칭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many different kinds of monkeys. 많은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요. can be found.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요? 발견이 될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우림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숭이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식생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걸 먹고 사는 생물체도 동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열대우림의 아마존과 같은 곳은 사실은 뭐 지구의 허파, 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워낙 많고 생명체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가지각색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대해서 이 레인포레스트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굉장히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째 단어, wildlife라는 단어입니다. wild가 야생해라는 뜻이잖아요. 거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야생에서 사는 생명체니까 얘는 야생동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ildlife reserve, reserve라는 동사 자체가, 명사 자체가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reserve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약하다. I'd like to reserve my, my room, 내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할때 reserve라는 동사가 reservation의 동사 형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reserve라는 동사가 원래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내걸좀 따로 떼어놔 주세요라는 게 내가 예약하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존구역이라는 의미까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로 여기서는 쓰인 거고요. Domestic animals.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우리 전강에서 배웠던 표현입니다. Domestic이라는 단어가 가정의, 국내의, 길들여진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건 야생동물의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driving at night. 밤에 운전하는 거. 운전을 하다가 we almost hit. 우리는 거의 칠 뻔했습니다. 누구를요? Wildlife on the road. 도로에, 길에 있는 야생동물을 칠 뻔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동물들이 보통 밤에 빛을 보고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 빛을 내는 건 차밖에 없으니까 글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의 칠 뻔했습니다. Wildlife라는 단어 뭐라고요? 야생동물이라는 뜻이라고요. Habitat. 중요합니다. 이 단어. 별표. 네. Habitat이라는 단어는 얘는 서식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식지는 뭐, 동물들한테 서식지, 집. 우리한테도 서식지라는 표현은 잘안 쓰지만, 그죠? 서식지라는 표현은 집, 이렇게 home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비슷한 말로 볼수 있겠고. habitat이라는 표현이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실제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inhabit, 그 다음에 habitat, 이렇게 됩니다. inhabit이라는 동사,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habitation이라면 거주나 주거라는 동사의 그냥 정말 명사의 의미가 되겠고, habitat라고 해야 주거지라는 의미가 돼요. 서식지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natural habitat이라고 하면 자연 서식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This species, 그 종은요, 이 종은요, this species, 이 종은요, has nearly died out. 거의 죽는데요. 거의 멸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왜요? Because its habitat, 왜냐면 그것이 사는 서식지가 is being destroyed. 거의 파괴가 됐기 때문에.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먹이가 사라지고 이러면 그 종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서식지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abitat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다음에 19번째 conservation. 자, 이 명사는 conserve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이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고 conservation이라는 명사도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conserv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격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에서 preser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거의 명사 형태가 preservation이 됩니다.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은 약간 의미는 좀 비슷한데 약간의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뭘 보존한다, 뭘 보호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식문에서는 얘가 거의 같은 유역격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onservation, 자연보호나 자연보존을 이야기하고요. 보존의 반대는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destruction이라는 표현, destroy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destruction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Conservative가 보수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보호한대요. 자신의 의견을 보존한대요.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기존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이라는 의미가 conservative라는 표현이 된다. 이거 형용사 형태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ervation의 명사 형태는 a를 붙여서 conservational, 보존해 라는 의미를 만들어요. wildlife conservation, 야생동물 보존.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절약. 이렇게 됩니다. 보존도

되고 보호, 보존이라는 의미니까 에너지 보존이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는 의미까지 가는 거죠.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헤비테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비테트를 선생님 별표 두 개를 쳤는데 얘가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명사이자 또 동사이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20번째 단어입니다. Northern, Northern. 뭐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North가 북이니까 북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Northward, Ward로 여러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북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Southern이 반대말.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Northern Hemisphere라고 하면 북반구. 해미가 여러분들 half의 뜻이에요. sphere가 구죠.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근데 그게 어떤 절반? 위쪽 절반이니까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outhern Hemisphere라고 하면 뭐겠어요? 남반구가 되겠죠. 자, the North Lights. 북쪽에서 비추는 빛이래요. 오로라입니다. 우리가 북극에서만, 북쪽에, 북, 그, 어, 북반구에서만 오로라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볼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the Southern Lights라고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오로라가 북쪽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Arctic, Arctic이라는 표현이고요. 북극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반대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엔티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ntarctic이라고 하면 남극해라는 뜻이에요. 엔티를 붙여서 엔티, 엔트라는 표현을 붙여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극해라는 뜻이에요. Whales, 고래들은요, are still being hunted. 여전히 사냥되고 있고 and killed,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Arctic region, 이 북극 지역에서요. 여전히 북극에서 사람들이 가서 죽이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Arctic이라는 단어, 북극이. Antarctic, 남극이라는 뜻이에요. 자, Antarctic,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이 Arctic의 반대되는 Antarctic이 나왔습니다. 남극의 Arctic, 북극의. Researchers at Antarctic Station, 남극 기지에, 남극 이 스테이션에 머무는 연구가들이란 얘기니까 남극 기지의 그 연구가들은요, study ice, 뭘 연구하고, 얼음을 연구하고, and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연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Antarctica, 남극 대륙을 가리키고, Antarctic Expedition, 이라고 하면 Expedition이 탐험이라는 뜻이죠. 남극 탐험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표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 Atlantic, Atlantic, 대서양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 Atlantic Ocean,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대서양이라는 뜻입니다. 대서양은요, 동사가 여기 나와 있고 얘가 지금 삽입으로 들어간 절이 되겠습니다. 자, 대서양은 is huge, 엄청나게 커요, 거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하는 대서양일까요? Which separates some continents, 일부 대륙을 나누면서 일부 대륙을 분리하면서 이 대서양은 굉장히 거대한 곳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Pacific, Pacific, 태평양. 태평양의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Most active volcanoes. 대부분의 활동하는 화산이니까 활화산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활화산은요, surround, 에워싸고 둘러쌉니다. 우리 좀 전에 be surrounded by, 뭐뭐로 에워싸여 있다라는 수거적인 표현 배웠죠.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요. 보시면 여기 round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죠? 내가 있는데 나를 주변으로 round 하게 사람들이 surround 했대요. 그럼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활화산은요, 무엇을 둘러싸고 있어요? The Pacific Ocean,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 25번째 steep. Step. 얘는 가파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plain이라는 표현 뭐였어요? 그치, 얘는 평야, 평지였어요. 근데 steep이라는 단어는 가파른이라는 뜻입니다. 급격한이라는 형용사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harp. 얘도 뭐 날카로운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이렇게 경사가 급한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보여진 것 같아요. 자, ly를 붙여서 steeply, 그리고 steepness, ness 붙여서 명사 형태, 부사와 명사 형태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십니다. The steep road, 가파른 길은요. 어떤 길? That leads to the village, 마을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은요. It's dangerous in winter, 가파르니까 겨울에 꽁꽁 얼면 어떻겠어요? Dangerous,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 자, 그 다음 26번째, fast, fast. 우리 앞에 예문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vast는 방대한이라는 뜻이고요. 방대한, 광대한,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ormous, huge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A vast amount of water.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amount of 양이잖아요. 근데 a vast amount of라고 하면 방대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방대한 양의 물이요, can be stored 저장될 수 있습니다. In this lake 이 호수에 방대한 물이 저장될 수 있어요. 자, vastly ly 붙여서 부사 만들었고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니까 부사가 된 거죠. vastness라고 ns에서 붙이면 명사로 광대함이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27번째 gigantic. gigantic. 자, 일단 giant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인이라는 뜻. 굉장히 키도 크고 이렇게 덩치가 큰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gigantic입니다. giant고 giant이 아니라 gigantic이라고 해서 G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vast랑 비슷하게 enormous, huge라는 단어가 유의어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tiny,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반대어입니다. small보다 tiny가 더 작은, 아주 작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gigantically, 부사로 보여지고요.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How ancient Egyptians,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moved, 움직였는지요. 이동시켰는지, such gigantic stones,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움직였는지, 이동시켰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들을 움직여서. 그죠? gigantic 이란 단어. 자, 그 다음 28번째, horizon. horizon 이란 단어입니다. horizon은요, 여러분, 땅이나 물이 공기층과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땅을 이렇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우리가 하늘과, 공기층이 아니라 하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선, 이걸 뭐라고요? 지평선. 그렇지. 자, 이제 바다로 가보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선, 이거 뭐라 그래요? 그치. 수평선. 걔가 바로 horizon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horizon이 되겠고요. horizontal이라고 하면 수평의, 지평의라는 의미를, 수평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평이라는 게 여러분 가로로 이렇게 된 거. 반대로 이제 수직의라는 의미가 vertical이라는 단어인데요. vertical 써드릴까요? 이렇게. 얘가 수직의, 수평의라는 단어는 horizontal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얘랑요. 자, beyond the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로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 sun rose, 해가 떴습니다. rise, rose, risen이라고 해서 rise의 과거 형태예요. 자, 해가 떴습니다. above the horizon,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혹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멋있겠다, 그죠? above the horizon 많이 나오겠죠? above the horizon 이라는 표현. 자, 그 다음 29번째 hot spring. hot spring. spr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왜 용수철 있잖아. 그지? 볼펜 같은 데 이렇게 딱 튕겨가져가지고 침대 같은 데 있는 용수철. 이것도 spring이죠. 근데 hot spring. spr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샘.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샘.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니까 뭘까요? 온천, 그렇지. 그래서 hot spring, spa라는 표현과 비슷한 온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is town is famous for 이 도시는 유명해요. As hot springs, 그 온천으로 유명합니다라는 문장을 여러분들 해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 한번 가볼까요? Stay away, stay away. away라는 게 떨어져서라는 뜻이잖아요. 떨어져서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가까이 가지 않다, 멀리하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avoid, 피하다. keep away from. 예, 여기 stay away 대신에 keep 이라는 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from 이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넣으면, 가까이 하다, 멀리 하다, 피하다 라는 의미의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반대의 표현은 뭐겠어요? 가까이 가다 라는 approach 라는 표현이 되겠죠. 가까이 다가가다. approach와 반대말입니다.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I would stay away from. 나는, 떨어져 있을 거야. 멀리 할 거야. keep away from 이나 stay away from 이나 지금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Dangerous places at night. 밤에 그렇게, 위험한 곳들은 피할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tay away from 혹은 keep away from, stay away 라는 표현이 떨어져 있다, 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from 이란 전치사랑 보통 많이 쓰인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머리에 그리고 눈에 잘 담아두고 요거 적용하는 문제로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죠? Daily practice 가볼까요?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
보기에 단어와 의미가 지금 섞여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연결해서 맞는 의미 연결해 보겠습니다. Wildlife, 야생동물, Horizon, 방금 전에 했는데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Habitat, 그렇지, 서식지라는 뜻입니다.

peninsula 우리가 살고 있는 반도. The natural home of an animal or plant.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 집. 자연적인 집. 서식지. 뭐야? 그렇지. habitat. habitat 서식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animal living in nature. 자연에 사는 동물. 뭐가 아니라 not raised by humans. 인간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 말고 야생동물. 그러니까 그렇지. wildlife 그리고 야생동물. the line. 선은 선인데 어떤 선? where the earth or sea. 땅이나 혹은 바다가 seems to meet the sky. 하늘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선. 딱 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선, 지평선, 수평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orizon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평선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earth가 있으니까. 그죠? B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짝지어진 먼저 관계를 보고 그 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meadow, pasture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landscape. 여기가 풍경, 경치라는 뜻이니까 경관이라는 의미 비슷한 거? 그렇지, scenery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marine, terrestrial 이란 단어는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rctic과 대조적인 건 반대말은 ant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antarctic, 그래서 북극, 남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tay away, 떨어지고 피한다라는 거고 approach는 다가간다라는 거니까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destruction, 파괴의 반대는 뭘까요?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보존이란 단어, 그렇지, conservation 이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파트 하고 마무리 가볼게요. 자, shore step, hot spring, marine 이란 단어 각각 맥락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ea turtles, 바다 거북이, 그리고 dolphins, 얘는 그 돌고래가 되죠? 바다 거북이, 돌고래? 다 바다에 사는 애들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요, 어떤 동물이다? 해양 동물이다 라는 의미니까 marine animal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hikers,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 즉 등산객들은요, had to climb, 올라야만 했어요. A very blank space, 어떤 길, 매우 어떤 길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To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산에,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산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지 않나요? 가파른 이란 단어가 뭐죠? 그렇지, steep 이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ot spring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얘는 온천이라는 뜻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1번과 4번에서는, 그죠? 이렇게 우리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넣어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그쵸? daily review 한번 완성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다 풀으신 거 맞죠? 26번 문제부터 출발해 봅니다. 26번부터 28번까지의 문제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26번 보니까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sit 나와주고요. 빈칸 나와준 다음에 you가 보이죠. 적절한 거는 그렇죠. 바로 next가 되겠죠. 제가 당신 옆에 앉아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 바로 next가 26번의 정답이었고요. next, 뭐뭐 옆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미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어진 문제. She didn't know. 그녀가 몰랐다. She left my passport. 자, 우리 leave란 동사의 과거형 left가 나와줬는데요. 우리 leave가 떠나다란 의미 외에도 두고 오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passport, 뭐지요? 여권을 말하죠. 그녀가 몰랐다. 뭐를? 그녀가 나의 여권을 두고 왔다라는 걸 어디에 빈칸 나와주고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일단 두 개가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테이블 위에 여권을 두고 온 거야. 그럴 때는 테이블, 자, 접촉해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이 정답 되겠고요. 만약에 테이블 옆에, 탁자 옆에 두고 왔다라면 뭐뭐 옆에 next to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7번 같은 경우에는 on the table,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또는 next to the table, 탁자 옆에. 우리 on이나 next to가 바로 27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They had a meeting. 그들이 회의를 했다. 빈칸 나와주고요. 그들의 lunch break. 점심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뭐 동안의 의미로. 그렇지요. 여기는 그들의 점심시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기 가운데 during 정답이 되겠고. 자, 우리 물론 보기에 for가 없었지요. 하지만 우린 다시 한번 for와 during 이 차이점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뭐뭐 동안의 의미를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처럼 during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들의 lunch break, 점심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행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뭐뭐 동안의 의미는 during이 사용되죠. 반면에 for 다음에는 맞아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 예를 들면, 자, 4시간, 4 hours. 그 앞에 뭐뭐 동안으로 4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4시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4 hour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for와 during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자, 주어진 문제는요. 그들이 회의를 했다. 언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점심시간 동안. 됐죠? 자, 이어지는 29번부터 31번까지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문제였는데요. 29번 보도록 합니다. 자, A가 짐에게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주고 있죠. 그랬더니 그녀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 앞에 서 있다. 자, 그녀가 서 있다. She's standing.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in이라는 전치사의 또 다른 쓰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은. 자, 이런 식의 의미 사용 가능해요. 뭐뭐를 입은. 이런 식의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는 in red가 빨간 옷을 입은. 우리 in이 뭐뭐를 입은.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 앞에 서 있대요. 뭐뭐 앞에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래요. in front of. 기억나시죠? 바로 29번의 정답으로 등장합니다. in front of. 우리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주고요. 뭐뭐 앞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9번의 정답까지 확인해봤고 이어지는 문제. 자, A가 What time will you come back home? 자, B에게 너 몇 시에 집에 돌아올 거니? 라고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I'll co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올게. 자정 전에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우리 뭐뭐 전에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Before 정답 되겠고요. Midnight 자정이죠, 여러분들. Before midnight 자정 전에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된 거예요. 30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문제. 요번에는 A가 B에게 When did you eat fish and chips for the first time? 자, 모르는 표현 있나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피쉬앤칩스는 우리 생선 튀김을 감자튀김과 함께 곁들여 먹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처음으로 피쉬앤칩스를 먹었니? 라고 물어봐주는 질문 내용이에요. 됐지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피쉬앤칩스는 감자튀김을 곁들여 함께 먹는 생선튀김, 영국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나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그 음식을 처음 먹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I first ate it. 이렇게 얘기하고요. 빈칸 나와주고 my stay. 근데 stay가 우리 머물다라는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는 my stay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가 명사로 머무름 또는 방문.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머무는 동안. 그 얘기는 나의 머무름 동안. 직역하면 이런 의미야. 그러면 뒤에는 my stay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낸 표현이 나와준 거지요? 그럼 그 앞에 뭐뭐 동안, 뭘까요? for가 아닌, 맞아요. during이 바로 빈칸의 정답 되겠고요. during my stay in England, 영국의 나의 머무름 동안, 그 얘기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부드럽게 의역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during 그리고 for, 똑같이 우리말로 뭐뭐 동안.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during 다음에는 여기처럼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일, 행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면서 지금 뭐뭐 동안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for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했죠? 31번에 우리 during이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 유형인데, 일단 32번 보니까 Flight attendant. 이 표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그렇죠? 비행기 승무원을 얘기해 주고요. 됐죠? 헬렌이 worked, 일했다. as는 뭐뭐로, 뭐뭐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승무원으로 일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해석은 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어버리는 것이, 좀 전에 봤던 대로 여러분들, during 다음에는, 얘가 뭐뭐 동안의 의미일 때, 뒤에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낸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자, 헬렌이 승무원으로 일했는데, 얼마나 오래?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준 거지요? 그러니까 during이 아닌, 그래요. for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for가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질 때는, 얼마나 오래의 개념으로 뭐뭐 동안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지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헬렌이 승무원에 일했는데, 야, 얼마나 오래 일했니? 얼마나 오래? 10년 동안.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뭐뭐 동안의 의미로 during이 아닌 for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32번의 정답 우리 during을 for로 바꿔주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Minnow was rolling a pencil.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합니다. Minnow가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근데 roll이 우리 굴리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과거 진행형으로 굴리고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Minnow가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듣다가 종종 연필을 굴리는 동작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어떻게 굴리니? 두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뒤에 behind가 아니라 뭐뭐 사이에 뭐 여러분들 between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했죠? 민호는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 between two fingers. 두 손가락 사이에서 여러분들 연필을 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리 뭐뭐 사이를 얘기할 때는 우리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된다라는 거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자, 많은 관광객들이 sat 앉는다. 어디 앉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오버가 왔는데 정말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것이 뒤에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계단 위에 앉으려면 계단이 있고요. 계단에 접촉해서 위에 앉는 거겠죠? 그러면 오버가 아니라 그렇죠? on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in front of, 뭐뭐 앞에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 앞에 계단에 앉는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뭐뭐 위에 앉다로 얘기할 때 접촉해서 위에 앉는 거니까 sit on 뭐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34번에 우리 of가 아닌 on으로 바꿔주는 거 다시 한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진 세 개의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빈칸이 나와주고요. 나의 집 이렇게 나와주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적절한 거는 그렇죠. 바로 near 하나뿐이 없네요. 나의 집 가까이에, 나의 집 근처에 큰 딸기 농장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혹시나 쌤, between 되지 않나요? between이 뭐뭐 사이라고 얘기할 때는 늘 기본적으로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문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 내 집이 두 개였던 거야. 그러면 나의 집들 사이에 큰 딸기 농장이 있었다. 이런 문장도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정답으로 between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려면 집이 두 개여야 돼. 그 얘기는 house라는 우리 명사가요. 그렇죠. 복수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나의 집 하나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etween 안 되고요. 뭐뭐 가까이에 근처에 near가 바로 정답으로 나와주는 문제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나의 가족이 will visit. 방문할 거래. 어디를? 강릉을. 빈칸이 두 개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빈칸 뒤에는 Friday, 금요일이 나와주고요. 두 번째 빈칸 다음에는 Sunday, 일요일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뭘 활용해 주는 건가요? 바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from Friday to Sunday,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의 가족이 강릉을 방문할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여기는 from Friday to Sunday.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됐죠? 36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37번째 문제. 일단 표현 잡아줘야 됩니다.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wake up. 뭐 여러분들?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woke up. 이렇게 나와준 거죠. 베이커 씨가 일어났다. 잠에서 깼다. 몇 시에? 3시에 우리 시각 앞에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전치사는 바로 그렇죠. at이었죠. 그 다음에 the time difference 뭘 얘기하는 거지요? 시차를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가 많이 발생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아 베이커 씨가 3시에 일어났다. 뭐 때문에? 시차 때문에. 이거겠죠? 자, 우리 뭐뭐 때문에 바로 because of가 두 번째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of가 없다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보여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고요. the time difference, 시차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로 because of가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지요. 38번 보면 당신은 이 길의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You shoul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당신이 돌아야 한다. 이건 나와 있고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의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길의 끝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At the end of this roa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At the end of this road. 됐죠? 바로 38번의 정답이에요. 39번 갑니다. 숙제 끝난 후에 나에게 전화해. Call me. 나에게 전화해. 우리는 숙제 끝난 후에 이 부분을 완성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뭐뭐 후에, 그렇죠? after가 나와주고요. finish가 끝내다라는 동사잖아.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동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ing를 붙여준 동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fter finishing 너의 숙제,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39번의 정답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됐죠? 자, 이어진 문제 한 남자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담을 넘었다. 자, a man climbed 다음에 먼저 over the wall 이게 나오는 거지요. 남자가 담 너머로 올라갔던 겁니다.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over가 뭐뭐 위로, 뭐뭐 위에, 라는 외에도 뭐뭐 너머로, 뭐뭐를 넘어. 자, 이런 식이면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over the wall, 담을 넘었던 거지요. 뭐 하려고?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런데 escape라는 단어가 탈출하다라는 의미인데 탈출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

목적을 나타내는, 맞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To escape. 자, 뭐에서 탈출하는 거야?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from the prison. 이런 식으로 빈칸에는 먼저 over the wall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to escape from. 됐죠? 40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진 41번, 42번은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괄호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였는데, 41번. 몇몇 커플들이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 일단은 몇몇 커플들이, 자, 앉아 있다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비동사는 현재형이 나와 줬고요. 우리 동사를 ing 형태로, 그렇죠? sitting. 자, 우리 sit 같은 경우에는 ing 붙여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ing를 붙여줍니다. t가 한번 더 나와주고 ing가 붙어줘야 되고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벤치가 있고요. 벤치에 접촉해서 표면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를 필요할까요? 당연히 on을 필요로 합니다. 됐지요? on the benches.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공원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the park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sitting on the benches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on과 in이라는 전치사가 활용되는 거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42번째 문제. 물러서라고 얘기할 때 step back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절벽의 끝 가까이에 가지 마. 가지 말래요. Don't go. 그 다음에 절벽의 끝 가까이에. 자, 이런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뭐뭐 가까이에 nea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 그래요, 여러분들. The edge. edge란 단어가 끝,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ear the edge. 뭐에? up the cliff. 절벽에. 뭐뭐에라는 의미로 of가 사용되고요. cliff가 그러면 절벽이지요. 그 빈칸의 정답은 near the edge, up the cliff. 이런 식으로 near가 뭐뭐 가까이에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of가 뭐뭐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문제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43번째 문제에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다음 글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일단 앞쪽에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댄스 축제가 will be held.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나와주고 held가 바로 개최되다, 열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will과 함께 will be held. 개최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일단은 언제 열리는 거니? 그래요. 오후 7시에.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준 전치사는 바로 at이었죠. 그러니까 7시라고 얘기할 때, 오후 7시라고 얘기할 때 at 7pm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칭 앞에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준 전치사는 바로 on이었죠. 그러니까 Great Tower의 13층에 라고 얘기할 때 바로 on이 먼저 나와주고 the 13th floo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줄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빈칸 다음에 up the great tower가 있기 때문에 먼저 at 7pm 써주고요. 시간의 표현이 먼저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on the 13th floor가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A번의 정답이에요. 됐지요? 자, 댄스 축제가 그레이 타워의 13층에서 오후 7시에 열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제는 우리 이 단어 지금 동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last가 계속되다 지속되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는 주어에 맞게 s가 붙어준 현재형을 나와준 겁니다. 이 축제가 계속된다. 자, 지금 보니까 얼마 동안이에요? 5일 동안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From July 20th. 7월 20일부터 언제까지? 24일까지. 우리 from A to B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네요. B번의 정답. 그렇기 때문에 for 5 days. 5일 동안, 뭐뭐 동안 의미로 for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여기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됐죠? 43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두개 문제.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건데요. 일단 A번 문장 전혀 문제가 없지요. 네가 이 버거를 나를 위해 만들었니?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번을 보니까 내가 메리를 보러 갈 거다. 메리를 보기 위해 갈 거래요. 근데 언제? 그녀의 생일에 라고 얘기할 때 그녀의 생일,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날 앞에 뭐뭐 에임을 가지는 거는 애시 아니라 뭐 여러분들? 언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생일이라고 얘기할 때 on her birthday,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at을 우리 on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잘못된 거 있나요?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들. 커튼 뒤에 그 어린 소녀는 누구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번도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 자동차 사고가 happened, 일어났다. 언제? 5시 전에. 또 하나의 정답,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데요. My father can chew. chew가 뭐 여러분들? 씹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씹을 수가 없다. 왜, 뭐 때문에? 아, toothache. 치통을 얘기하지요. 치아에 있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통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씹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because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치통이란 명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because가 아닌 because of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바로 45번의 정답이었고. 대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죠?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 무려 세 군데를 찾아 바르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나의 친구들과 내가 went out. 외출했대, 밖에 나갔대. 근데 뭘 위해? 저녁 식사를 위해.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외출했단 얘기예요. 언제? 지난 토요일에. We ate. 우리가 먹었다. 어디서 먹은 거지?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아 식당에서 먹었던 거죠? 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애쉬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네요. 우리 46번의 정답이었고, When we got there,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It was very crowded. Crowded, 붐비는 이란 의미고요.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매우 붐볐다. 사람들이 많았다란 이야기예요. So, 그래서 우리가 we put my name with a waiting list. 일단 여기서 끊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기 with를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with가 아닌 on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가 put my name, 나의 이름을 두었다. 어디다가? 자, 우리 waiting list가 대기자 명단, 대기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요. 대기 명단에 나의 이름을 뒀다는 건데요. 결국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면 명단이 있고요. 거기 위에 접속해서 이름을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with가 아닌 on이라는 전치사가 활용이 돼야 돼요. 됐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waited, 기다렸다. into는 뭐뭐 안으로 의미를 가지잖아. 그런데 여기 into가 등장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 뒤에 The car가 나와주거든요. 그렇다면, 아, 우리가 기다렸다. 차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어디 어디 안에를 얘기할 때는 into가 아니라 바로 in이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48번에 into를 in으로 바꿔주는 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49번, 50번인데요.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바르게 써주는 영장 문제였고요. 일단 49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여기에 오기 위해 5시간 동안 운전했다. 일단은, 자, 영어남들, 주어동사가 먼저 나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는, he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했다. 우리 drive라는 동사가 운전했다. 과거형으로 drop.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선생님이 밑줄 걷잖아. 5시간 동안, 이거 여러분들, 우리 뭐뭐 동안의 의미로 이번 과에 for와 during 공부했는데요. 여러 번 문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for 다음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 during 다음에는 특정한 기간이나 어떤 행사,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고, 뭐뭐 동안의 의미로 during이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5시간, 5 hours.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자, for 5 hours. 이게 맞겠죠. during이 아닌 for가 사용되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오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우리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게시라는 동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to get here 하게 되면 여기에 오기 위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자, 정답 우리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e dropped for 5 hours to get here.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이 되고요.

0: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우리 for 또는 during 이거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처럼 5 hours, 5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올 때는 뭐뭐 동안의 의미로 for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한 후에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라 이렇게 명령문을 써줘야 되고요. Take the driving test 그리고 practice a lot 이런 단어를 활용해줘야 돼요. 8개의 단어를 써주고 필요시 어법에 맞게 단어를 변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명령문이니까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take the driving test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치르라 이렇게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take the driving test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한 후에, 뭐뭐 한 후에니까 그렇죠. 우리 after를 활용해 줍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들. practice a lot 하게 되면 많이 연습하다, 연습을 많이 하다는 표현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after, 우리 이번 챕터는 전치사로 after를 공부했죠. 전치사라는 문법 용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전자가 앞전자고요. 치는 위치하다고 얘기할 때 치자랑 똑같아요. 앞에 위치하는 말, 뭐 앞에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용어로 전치사 이렇게 불린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practice a lot 하게 되면 많이 연습하다, 연습을 많이 하다. 이때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동사 원형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동 명사로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문제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정답 우리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는 take the driving test 이런 식으로 명령문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after practicing a lot. 자, practice의 모양이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준 동명사의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다. 왜? 전치사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에는 명사나 우리 대명사나 동명사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동사 원형 안 되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문제 핵심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미리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65강으로 함께하도록 합니다. 그럼 안녕!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오늘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요, 우리 진짜 1단원과는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해야 될 책은 개념책과 실전책 중에 무엇이죠? 북2 실전책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4번 문제까지 풀이했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풀고 여러분 정말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전에 만점을 굳히는 퀴즈부터 정답 확인할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된다. 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 뭐예요? 그렇죠. 배경 지식입니다. 내가 겪었던 것을 떠올려도 좋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있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공부, 만점왕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7쪽을 펴주시면 돼요, 여러분. 5번과 6번은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을 답하는 문제입니다. 민재, 그리고 혜민이가 등장하네요.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좀 도와줘.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 오, 분위기가 좋아요. 민재,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물어보니까 혜민이가 곱셈 나눗셈이 먼저니까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알려주고 있죠. 선생님께서 알려준 순서를 한번 떠올려 봐.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쵸? 정말 귀찮았으면, 아, 그거 답 4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답을 알려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재가 물어봤던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해? 라는 대답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재가 그래서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도 쉽지 않네. 고마워.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나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혜민이가 친절하게 잘 알려줘서 기분이 좋았겠죠. 혜민, 맞장구 치며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라고 하고 있죠. 맞장구 치는 거,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어 하니까 지문에 맞장구 치며 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보고 우리 문제 확인할까요? 5번, 민재가 혜민이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1번, 수학 숙제 알려주기. 오늘 수학 숙제 몇 쪽부터 몇 쪽이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혼합 계산 문제 대신 풀어주기. 아, 나 이거 방법 모르니까 너가 좀 대신 풀어주라. 이런 거 아니었죠. 혼합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도저히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1번이랑 여러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숙제랑은 다르죠. 아, 오늘 수학 숙제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아니라 내가 혼합 계산 문제 푸는 게 헷갈려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혜민이도 이 부분을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방법을 떠올려 봐 했으니까 숙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죠. 1번과 4번이 헷갈렸을 때는 지문을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답의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을 짚어보면서 접근하면 여러분 정답 4번이라고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억처럼 말한 까닭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죠. 맞장구 치면서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원리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이유.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떠올려 봐야죠. 우리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뭐 있었죠? 상대의 말을 잘귀 기울여 듣고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도 있었고요.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앞에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맞장구 친 이유는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죠. 아, 나도 헷갈린 적 있었어. 나너 마음 이해해. 지금 답답하지? 그래서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마음, 기분 이런 것을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기분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상대의 마음, 상대의 기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7번.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하는 겁니다. 자,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선생님이 6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거, 이거, 이거 배려하는 방법이었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 기본 태도입니다. 배려하면서, 대화하려면
아, 얘가 내말 진짜 잘 듣고 있구나. 눈도 마주치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다음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얘기, 아,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2번,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마음 헤아린대.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헤아린대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걸까요? 배려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로 고쳐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라고 했어야겠죠? 3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한다. 이것도 역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8번과 9번은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이군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아쉬워라는 이제 감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이렇게 반응하면 될까요, 여러분?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여자아이가 속상해하는 까닭을 먼저 찾아봅시다. 왜 속상해하고 있죠? 글쓰기 대회 못 나갔나요? 아니요.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아서 속상하다라고 했으니까 알맞게 찾으면 2번이네요. 그쵸? 2번이 정답. 9번. 기억을 상대방을 배려하며 알맞게 고쳐 쓴 거. 자,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속상하고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아, 너 진짜 속상했겠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아쉽지? 이렇게 마음을 헤아린 것으로 고쳤으면 어떤 게 맞을까요? 잘쓴 친구들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너는 상을 못 받았으니까 너는 못쓴 거야. 이런 말이 되잖아요. 배려하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은 꼭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어떤 방법을 생각하래요?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어갈 말을 연결하는 건데 선생님 이 부분 가릴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볼까요?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이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겪었던 것들. 경험. 저 빈칸에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채워볼게요. 안 보이는 거 맞죠? 자, 경험. 경험을 떠올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경험은 즐거운 경험만 떠올려야 했나요? 아니죠. 슬픈 경험, 뭐, 낙담했던 경험, 곤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떠올려도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말할 내용을 이것 한다. 말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정리한다. 라고 했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 얘기해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뭐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말할 내용이 다 정리가 됐으면 배려하는 태도로 뭘 해요? 대화해야죠. 대화. 대화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화를 잘했는지 이것 해봐야 해요? 점검한다.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를 통해서 점검한다. 이런 말 사용하는 것처럼 대화를 잘했는지 가장 마무리 단계로 점검 확인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제 보여줄게요. 알맞게 우리가 빈칸 채운 것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경험. 2번은 정리한다. 3번, 대화한다, 배려하면서요. 그리고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이렇게 읽으셨으면 정답입니다. 11번과 12번은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가 상황 볼게요. 선생님께서 우민이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전해줄래? 라고 규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찾아야 하는 친구 누구죠? 우민이를 찾아야 합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우리 반 선생님한테 지금 빨리 와야 해. 이렇게 전해주겠죠. 네, 선생님. 대답을 했고요. 나의 상황. 자,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3반에 가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3반 교실이겠죠. 문을 열고 우민이 있어? 하니까 유현이라는 친구가 생각합니다. 저 말풍선 아니고 이건 말풍선인데 생각한 거죠.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자, 이 그림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대화가에서 선생님이 규진이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규진이를 선생님께 소개하는 거였나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아, 규진이가 소개하는 건 규진이를 선생님께 소개하는 걸 부탁한 게 아니죠. 우민이에게 선생님께 오라고 말하기. 우민아, 선생님께서 너 부르신다. 오라고 하시는데? 그쵸, 이게 정답이죠. 부탁하신 거. 우민이에게 3반 교실로 오라고 말하기. 2번, 3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전해줄래? 라고 하셨으니까 우민이는 몇반 학생이에요? 3반 학생이란 말이죠. 3반 교실로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12번입니다. 대화 나에서 유현이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뭐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고,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고, 또뭐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짐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뭐일까요? 한번 생각한 내용을 볼까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되게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아, 지난번에도 규진이가 우민이 찾으러 온거나본적 있어. 되게 자주 찾는 거 보니까 친한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한 거죠. 뭘 통해서 짐작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 경험을 통해서 짐작을 했으니까 4번이나 5번 얼핏 보니까 경험,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이용했다. 규진이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이용했다. 규진이는 우민이를 찾는 친구죠. 직접 가서 말건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한 거죠. 본인이 겪은 것을 바탕으로 짐작한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상황을 고려했거나 행동이나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바탕으로. 네, 4번, 5번 여러분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 배경지식 4번, 뭐 경험 배경지식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찬히 잘 봐야죠. 이 부분이 다르죠? 자신의 경험을 이용할 것인지 규진이의 경험을 이용할 것인지. 근데 내가 본 것이니까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함정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3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이두 가지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가볼까요? 자, 여기 시력 검사하는 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보건실인 것 같아요. 흰색 가운도 입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짐작하기 위해서. 재현이가 막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재현아, 무슨 일이니? 라고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기 잘하죠? 만약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막, 뭐, 손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막 땀도 흘리고 있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하니까 다급하게,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상황 볼게요. 어제 잘 다녀왔어? 어디, 여자아이가 어딘가 다녀온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 볼게요. 13번. 대화 가와 나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알맞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대화 가와 나는 모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실 아니죠? 여기 어디예요? 보건실, 우리가 어딘가 다쳤을 때 가는 곳. 그리고 나도 교실의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들렸고요. 2번. 대화 가는, 가 여기 있죠? 재현이가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상황이다. 보건 선생님께 재현이가 온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나요? 아니죠.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아파한다라고 하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대화 가는 보건 선생님께 여기까지 맞고요. 운동장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다고 알리는 상황이다. 맞죠, 그렇죠? 운동장에서 친구가 넘어졌는데 아파해요라고 알리러 왔으니까요. 4번. 대화 나에서 두 친구는 어제 함께 산 정상에 다녀왔다. 두 친구가 함께 다녀왔으면 어제 잘 다녀왔어? 이렇게 안 말했겠죠. 어제 우리 산 정상까지 갔었는데 정말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함께 간게 아닙니다. 대화 나는 정상에 다녀온 경험을 친구와 말하는 상황이죠. 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다리 아파. 이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맞은 거두 가지.

그러니까 몇 번이요? 3번과 5번. 14번. 기억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시오. 기억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빠졌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짐작하여 써보는 건데,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이 다쳤다. 자, 선생님, 저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썼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답이 될수 없어요. 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라고 했는데,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 많이 아파한다, 이건 생략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오지 않은 건 뭐예요? 다쳤다, 그래서 아파한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넘어졌다,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 이런 것을 쓰기 쉬운데, 빠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하는 거니까 친구가 많이 다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15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요.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상황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민이 있어? 찾는 거 보니까 뭔가 볼 일이 있나 보군. 상황 고려해서 짐작했었죠.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우리 단서 뭐였죠? 어떤 일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였죠. 그것을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는 거 역시 정답이죠. 말 또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 우리가 단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역시나 경험이나 배경 지식만 보고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경험 배경 지식이래요? 상대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나요? 내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배경 지식은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했으면 맞았겠네요. 그래서 XOOX 이렇게 잘 적으셨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6번, 17번, 18번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대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죠? 책을 돌려주세요의 일부분인 것 같네요. 가.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자, 상상해 봅시다.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가 사라지고 뿅 하고 나타난 게 갈색 도깨비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또 짐작할 수 있어요? 빗자루가 뭘로 변했다? 커다란 갈색 도깨비로 변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빗자루는 갈색 도깨비로 변한 것이다 라고 적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도깨비가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진서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쌀이 빗자루가 갈색 도깨비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볼게요. 변기 속에 물이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 부분 있고 나 부분 있는 거예요.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이제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절대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선생님,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몇달 동안 기다린 책인데 건져서 읽으려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찢겨서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무슨 감정이겠어요? 화가 잔뜩 났겠죠.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어요.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네요. 자, 나 안에서도 이제 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쩔 거야? 아, 좀더 화난 말투로 해야 돼. 이제 어쩔 거야? 이렇게 했겠죠? 미안, 미안한 말투와 표정으로.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퉁퉁 부었다는 건 화났다,
점점 더 오그라든다는 건 이렇게 할 말이 없고, 그치? 그쵸? 미안한 마음을 오그라들었어 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어떨 거냐고! 너무 선생님이 크게 하면 여러분 귀가 아플까봐 좀 줄였는데 아주 크게 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도깨비는 무엇이 변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빗자루 라고 써도 되고, 쌀이 빗자루 라고 써도 정답입니다. 빗자루, 쌀이 빗자루 모두 정답이 될수 있어요. 17번. 기역, 니은, 디귿을 낱말의 뜻에 맞게 알맞게 연결하는 건데요. 기역은 뭐였죠? 우리 그래서 찾아보면 부리부리한, 니은은 뒤룩뒤룩, 디귿은 소용돌이였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는데, 부리부리한과 뒤룩뒤룩 둘다 눈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어떤 게 그랬죠? 뒤룩뒤룩 눈알을 굴렸어. 이랬잖아요. 그럼 부리부리한은 뭐예요?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둘다 뭔가 눈과 관련이 있는데 움직이는 모양에 가까워요? 아니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에 가까워요? 부리부리하는. 그렇죠. 3번에 가깝겠네요.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부리부리한 이런 느낌이죠. 부리부리해 보이나요? 자, 니은. 뒤룩뒤룩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뒤룩뒤룩 이렇게 눈알을 굴리는 모양, 뒤룩뒤룩. 그래서 니은은 1번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귿의 소용돌이는 물이 세차게 빙빙 돌며 흐르는 현상. 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소용돌이 어느 부분에 나왔죠? 물을 내려버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안에서 책이 찢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2번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죠. 어쩔 거야? 미안해 하니까 미안하다면 다야? 화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깨비는 점점 미안해 하고요. 마지막으로 막 어쩔 거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생략된 내용 한번 짐작해 봅시다. 진서는 화를 내는 도깨비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자, 바뀌어야죠. 누가 화났어요? 진서가 화났어요. 이제 어쩔 거야 말한 사람이 진서고요. 미안해하는 게 도깨비란 말이죠. 도깨비. 그리고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오그라들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진서가 화났고 도깨비가 사과하는 상황입니다.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사주고 싶어 하나,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 아니죠.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다시 건져내지 못한다. 만약에 건져낼 수 있었으면, 내가 다시 건져줄게! 말려서 읽으면 돼! 했을 텐데, 점점 더 오그라들잖아. 다시는 건져내지 못해서 더욱더 미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네요. 19번부터 20번까지는요,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지, 우리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아, 기억나네요, 이 부분.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붉힌 이유 뒤에 나왔죠?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에요.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라서, 어때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그 책에 굉장히 미련이 있어 보여요. 못 봤잖아요.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그럼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는 우리나라 도깨비만 나온다. 이런 것들. 그럼 맞아야 들려요. 틀리죠?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나온다 했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 문제를 낼것 같은데.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하, 책을 찢어졌고 선생님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진서 너무 불쌍해요. 이책 읽고 싶었는데 못 읽게 돼가지고. 자, 19번 문제입니다.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기역 부분 확인해 봐야죠.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부끄러워하더라고. 근데 왜 부끄러워했는지 까닭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진서가 도깨비를 좋아해서, 나 사실 너를 좋아해. 갑자기 뭐 우정이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아닙니다. 진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나요? 아니에요.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어서 볼까요? 자, 여기 그대로 우리가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네요.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깨비 그림을 그린 것이 부끄러워서 도깨비가 직접 표지에 그림을 그렸다. 이런 내용 있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진서가 도깨비에게 좋아한다고 말해서, 나너 좋아해. 그러면은, 뭐, 1번도 정답이었어야겠죠. 이런 내용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20번 문제.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 자,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니은,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 생략된 내용. 짐작한 친구, 알맞게. 자, 광석이. 진서가 책을 변기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 진서가 빠뜨렸어요? 아니죠.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 여긴 누구예요? 도깨비가 변기에 빠뜨렸죠. 서은, 진서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 정말 읽고 싶었는데, 어떤 책이요? 도깨비가 나온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네요. 도깨비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읽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읽었죠, 이미. 도깨비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거죠.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읽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서를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서은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의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어요.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완전히 이제 정복을 했는데요. 마지막 만점 굳히기 퀴즈까지 꼭 푸셔야 해요. 오늘의 퀴즈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를 한 후에는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댓글 달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다시 만날 텐데요. 개념책 준비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구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구계가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고요. 그 중에서 지구권의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권에서 지구 내부 구조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층의 이름은 가장 바깥 껍질인 지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이 지각이 어떠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 것 같네요. 지각은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어요. 라고 답하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지난 강의 정말 잘 복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각에는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무엇이 있고, 또이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우리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래요. 광물은 광물인데 암석을 이루는 주가 되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광물이라고 부르냐면요. 조암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암이라는 뜻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광물은 무엇이냐면요. 암석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암석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이 암석은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광물 중에서도 암석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 즉, 암석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각을 이루는 조암 광물의 부피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 광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장석입니다.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밝은 광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그림 살펴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석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광물은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우리가 무색 투명한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진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석도 밝은 색깔, 그리고 석영도 밝은 색깔이네요. 우리가 조암 광물은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 색 광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건 휘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흑금모, 각섬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휘석, 흑금모, 각섬석은 색깔이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흑금모의 경우는요, 판 모양으로 쪼개져서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어두운 색의 판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흑금모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많은 광물들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광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광물의 특성들이 있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나뉩니다. 우리가 밝은색 광물 중에서요, 이렇게 육각기둥의 무색 투명한 광물을 석영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한데 우리가 모양이 좀 다르죠.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가진 무색 투명한 광물을 우리는 방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해석은 뒤에 있다가 염산과 반응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흰색과 분홍색을 띠며 조암 광물 중 가장 큰 양을 차지하고 있던 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두운 광물 중 검은색을 띠면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흑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어떤 광물이냐면요, 각섬석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녹색은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멘틀에 많은 암석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했는데, 이 감남암에는요, 바로 이 감남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물의 색이 다 다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광물의 색이 같을 때또 분류해 볼수 있는 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냐면요. 좋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좋은판에서 나타나는 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 이 세 광물이요. 보기에 어떠한 색깔로 보이나요? 그렇죠. 어두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광물을 좋은판에 긁으면 이렇게 광물 가루의 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지금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흑음모는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철석은 적갈색, 그리고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좋은 색이 나타납니다. 아, 우리가 이 광물들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판에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흑음모고, 우리가 좋은판에 무슨 색? 적갈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철석,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철석이구나. 그럼 이세 광물을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서도 세 광물이 있습니다. ABC 세 광물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광물 다 보기에는 노란색 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A 광물은 노란색 좋은 색을, B 광물은 녹흑색의 좋은 색을, C 광물은 검은색의 좋은 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 황동석, 황철석의 광물의 색은 모두 다 노랑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의 좋은 색은 노랑색. 우리 금, 아무리 이렇게 부셔도 노랑색을 띨 수밖에 없겠죠? 황동석은요, 좋은 색이 녹흑색이래요. 그리고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우리 ABC 광물 이름 찾을 수 있겠어요? 노란색, 그리고 좋은 색, 또 노란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우리가 좋은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B는 황동석.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났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굳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한 거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은요, 선생님이 아까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성암의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반려암과 화강암은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화강암 그림 보시면은 검은 점, 흰 점, 분홍색 점,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또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갈라볼게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색깔이 어떤가요? 매우 어둡죠? 그런데 유문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색 광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유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모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층, 한 층, 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질, 석회질 물질이 퇴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암석입니다.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과 무엇을 열과 압력을 받거나 혹은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였대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무슨 암이에요? 변성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변성암에도요,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암석, 그러니까 변성암이 되기 전에 암석이 있겠죠? 이 암석에 알갱이 알갱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성암이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가 어떻게, 이 압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당연히 그 방향과 반대 방향, 수직 방향으로 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줄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치 이 줄무늬가 나뭇잎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놓은 것과 같다 해서 나뭇잎 낙엽할 때 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을 써가지고 엽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엽리는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생기는 줄무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염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이에요. 즉, 광물이 결정을 다시 만든다라는 뜻에서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성암 역시 종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성암의 분류고요. 우리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혹은 열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암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강암,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그리고 밝은색 암석이었습니다. 이 화강암이 변성작용, 즉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편마암은 여러분들 여기 줄무늬 잘 보이시나요? 이런 줄무늬?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마암은 염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변성암 중 하나예요. 자, 이암입니다. 이암은 퇴적암이었고요. 진흙이 퇴적되었었죠. 이 이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으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편암 역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지금 줄무늬 보이거든요. 편암 역시 염리가 잘 나타나는 암석 중 하나예요. 그런데 편암이 더 높은 열과 더 높은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럼 한번더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으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모래가 퇴적되어서 굳어졌던 사암입니다. 사암이요, 변성작용을 받으면요, 무슨 암이? 귀암이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석회암 보면요, 석회암 역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무엇이 돼요? 대리암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귀암이랑 대리암은 왜 염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귀암이나 대리암은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염리가 뚜렷하지 않은 변성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염리라는 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알갱이들이 눌려서 줄무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화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조암강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장석이었어요. 밝은 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 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암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변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의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우리가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0: 같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목소리)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제목은 같은데, 지금 이 8강이 앞에 7강까지와 확 다른 점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눈썰미 있는데, 바로 여기죠? 예, 북2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가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는 북1. 하나는 북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네, 해설이 들어있는 정답 해설 책이 있죠. 예, 북투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북원에서 배웠던 것을 모두 다 모아서 핵심만 쏙쏙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발! 우리가요, 나 아는데, 하지만 계속 그 아는 것을 쌓고 쌓으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거 유니순, 애국심, 장호, 장호.

부모님 막 이러면서 잠꼬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쌓고 쌓고 쌓고 쌓아서 잠을 자다가도 나로 나로 나로 나로 태양이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네. 태양이가 나왔네. 예, 나루 우리 버들이의 동생 나루가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자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갑자기 태양이가 왜 나왔지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예, 여러분 나이에 읽어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전기문부터 핵심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기문이 뭐다? 전기문이라는 것은 예, 위인의 업적, 예,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전하는 글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쓰읍, 전기문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알았죠? 쓰읍, 전기문 이렇게라도 외워.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기.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 인물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요 가치라는 거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너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이거랑 똑같아요. 예. 자,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면 그 인물이 무엇을 위해 행동했는지, 그 인물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뭔지를 알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그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이나 우리 눈에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었다. 이건 우리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재미.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글을 읽는 재미죠. 야, 그 재미없는 책을 왜 읽어? 하지만 책이 재미있어요. 왜? 글자만이 아니라 문장만이 아니라 예, 그 속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같이 추구하고 같이 파악하고 추리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 이 문학 작품을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그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아마 동화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을 거고 조금 크면 소설이라는 말도 아마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맨날 책만 읽어? 나랑 같이 게임하자.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으니까. 왜 재밌을까? 왜 좋을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는 재미. 우리 비교 좋아하잖아. 와, 너는 동그랑땡을 두개 받았구나. 나는 세개 받았네. 뭐 이러면서 비교하잖아. 자, 이렇게 뭔가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물, 그 여기 있는 문학 작품 속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 자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 있어요. 그쵸?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별로 뭐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돼. 서로 막 상처를 주게 돼.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문학 작품을 보면서 아, 얘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해결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재미예요. 이 재미. 자,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죠.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주제가 뭐라고 했지? 계속 선생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는 이제 주제, 그러면 탁알 거야. 주제가 뭐라고요? 누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고 했죠?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하필 흥부라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왜 하필 춘향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놨을까? 왜 하필 요 이순신이란 인물, 왜 하필 여기 뭐 한명회라는 인물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예, 이 말을 잘 대변해 줄수 있는 인물은 이 사람이야! 하고 일부러 가지고 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하려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나는 이거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요, 이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가요. 뭐 아니면 학교 끝나고 또 다른 데 가요. 뭐 친구랑 만나기도 해요. 집에 왔어요. 또밥 먹어요. 그리고 자요. 계속 이 생활이에요.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어려서부터 부모님 도와서 계속 일을 하는 어떤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럼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커다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친구도 있네. 야,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있는 나라에서는 나와 똑같은 나이인데 전혀 다르게 사는 친구도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지금 내가 갈등 상태에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많이 읽어보세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해본다.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제가 다른 거죠. 똑같은 인간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 상황도 똑같아.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달라. 이거 뭐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요거는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으면 그냥, 아, 재밌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이니까 이제 1학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1학년, 선생님이 1학년 가르칠 때와 여러분과 같은 6학년을 가르칠 때 전혀 다릅니다. 네. 6학년 친구들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른이 될 여러분.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야, 너는 뭐 점수가 몇 점이네. 이런 비교가 아니에요. 자, 이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고요. 각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선생님이 만들어줬지? 가치 삼각형, 예.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6학년 사회를 또 강의한 적 있죠? 거기선 무슨 삼각형이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운명의 삼각형,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긴 가치 삼각형, 자, 여기 위쪽에는 상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치? 그때 인물이 처한 상황, 네, 뭐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의 그 인물이 내뱉은 말, 그리고 그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행동.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시대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의 아들, 아들 그 밑에, 예, 세종 다음에 문종이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죠. 세종 대왕의 손자가

0: 단종이잖아, 그치? 자, 이 단종이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왕에서 물러나지요. 자, 그럴 때, 이 단종의 반대편에서 단종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한명 외에. 그리고 또, 세종의 큰, 뭐랄까, 사랑? 신임을 얻었던 신숙주도 여기 들어가죠. 네, 신숙주. 그 다음에 뭐 권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단종이 왕에서 물러났을 때,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해 또 싸운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이죠. 아, 이름이 사육신이에요? 그럼 다시 봐봐. 아, 이름이 사육신이 있어요? 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 사람들. 예, 여섯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이죠. 예, 죽지는 않았지만, 아이, 나는 세조는, 예, 단종 물러나게 한 사람이 세조잖아요. 삼촌, 숙부죠. 나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의 왕은 단종뿐이야. 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은 생육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러나죠. 에, 나는 세조를 섬길 수 없습니다. 난 사라질 거야. 그럼 어디론가 가죠. 예. 이런 사람들.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산문.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습.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요.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네. 이런 걸 우리는 관련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은 점. 원래 비교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쵸? 네. 내가 아무리 만족해도 왠지 옆에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만족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질 때가 있어.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윤희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일 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비교를 권장하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비교해봐야 돼요. 자, 예, 인물이 추구하는, 즉, 이야기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또 나의 삶, 나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나의 삶을 함께 비교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색깔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게 빨강색이 빨강일까 이게? 아니지. 이 세상에는 이한 개의 이한 종류의 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그치? 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것을 함께 비교했을 때 비로소 이것은 빨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비교를 하라는 거야. 나는 어떤 인간인가?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인가? 나는 정직한 인간인가? 나는 책임감 있는 인간인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이야기 속 다양한 가치 가운데에서 다양하니까 이 세상은 재미있는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면 얼마나 무서워. 그 무서운 거야. 그치?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재미있는 거죠. 이야기 속 다양한 가치 가운데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갖고 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도 있고. 나는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 예.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친구 고를 때. 응. 갈등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선택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잘 핵심을 복습을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1: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이야? 잘 됐다, 그지? 자, 어려운 시험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지 시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10문제예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의병장 윤희순 볼게요. 이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글에 담겨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이것에 근거해서 다른 것들도 넣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만든 의병가를 담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담비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에 맞춰서 기록하되 모든 게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담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일할 때 우리가 뭐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말이 실제로 똑같이 얘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는 같겠죠. 또 사실이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뭐예요? 전기.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예, 문자가 들어가면 글이란 뜻이 되겠죠. 예, 전기문. 위인의 삶을 예, 그 업적을 전달하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윤희순은 끼니도 걸러가며,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가며, 밥도 걸으면서 밤낮 없이 숯을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쳤다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둘 중에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예, 어떤 낱말을 찾으면 되는데, 바로 이거죠? 외놈. 네. 이 외놈은 일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하니까, 아우, 일본 분들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우리 조상님들이 외놈, 외놈,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종, 막 이런 말들. 자, 그래서 예,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외는 무슨 뜻이다? 일본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요거, 외간장. 일본식 간장이란 뜻이에요. 그 어머님들이 뭐 집간장, 외간장 뭐 이런 말 쓰시잖아요. 이 외가 일본식 간장이란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숯을 어떻게 읽을까요? 네. 원래 숯에다가, 이게 치읓받침이죠? 그 다음에 을을 붙인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여기 받침에 있는 치읓 있지? 이 치읓을 휙 떼어서,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네, 모음. 요걸, 뭐랄까,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자. 동그라니까. 연못이라고 생각해. 이 치읓을 똑 떼다가, 연못에 퐁당 하고 빠트려.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이것을 딱 떼었어. 그러면 남은 건 수지.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퐁당 빠트렸어. 그럼 이쪽으로 오겠지?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수칠 이렇게. 이거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퐁당 빠트렸다 해서 퐁당 법칙. 네, 중학교 가면 다른 말로 배워요. 예. 중학교 가서도 퐁당 법칙이야. 그러면 안 돼. 중학교 가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예.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 내볼까?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다 쓸게. 수치. 예, 요거죠? 수. 딱 떼어서 퐁당 떨어뜨려줘. 수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0: 자, 이거 선생님이 왜 얘기해 주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책 읽어봐라. 그러면 요거를 정말,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 퐁당 법칙을 적용하면. 꼬, 칫. 네. 꼬, 하고 받침 치읓을 퐁당 떨어뜨려줘. 꽃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 꽃을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퐁당 법칙을 가르쳐 줘봤어. 인물이 겪은 일과 시대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좋은 점을 떠올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 인물이 겪은 일과 시대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하면 인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 써볼게요. 자, 그 인물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대요. 인물의 이름 이선희. 이선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겠어요? 나이. 선생님의 나이는 비밀이야. 그럼 선생님이 나이를 알려주면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겠어요? 생김새. 나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생김새만 보고 여러분이, 아, 이선희 선생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것 같아. 알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이런 거. 라면이 있어. 이 라면이 있는 상황이야. 이때 선생님의 말과 행동.
1: 맛있게 생겼다. 내가 다 먹어야지.
0: 어때요? 좀 가치가 드러나죠? 아, 이선희 선생님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의 기호는 나지요. 처한 상황과 말과 행동을 살펴봐라. 가치 삼각형.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떠올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문학작품은 뭐라고요? 문학작품은 크게 보면 시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문학작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는 안 읽었어. 그치? 시는 안 읽었고, 이야기, 책 깎는 소년이라든가, 5번 레인 속에 있는 다이빙대 위에서, 이런 건 읽었어요. 또 전기문도 읽었고, 이런 문학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한,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어렵다, 이거. 자, 말이나 행동을 딱 봐. 말도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봤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야. 그치?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게 한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뭘까? 꽃대? 아닌 것 같고. 뭘까? 아하, 알겠습니다.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까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문학작품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행동하게 했는가?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생각이, 원칙, 그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생각하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말이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정말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짐작해 보기 위해 할수 있는 활동을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돼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비교하면 돼요. 뭘까요? 예죠. 이 말이 뭐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책 깎는 소년에서, 네, 장호. 장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그쵸? 그 다음에 봉운이. 이 두 친구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둘 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른들의 보호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치? 다 자기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어머니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또는 봉은이 같은 경우는 동생도 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친구가 갖고 있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그러면서 선택도 달라졌고 결과도 달라졌어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책 깎는 소년이라는 전체 그 책 내용을 보면 봉은이는 각수가 됩니다. 그런데 장호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런 거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의 가치만 알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 아니라고 했죠? 여러 가지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시, 영.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말입니다. 자, 봉은이는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 했다. 이건 행동이죠. 그래서 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다음 문장의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면 닮고 싶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로 알맞은 건 뭘까요? 난 진짜 할 만큼 해봐서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다이빙 은근 재밌다. 네, 바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이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선택했는지 써줘 보세요. 네,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2: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 중단원 서술형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레벨 2의 문제들 풀어갈 텐데, 1, 2, 3, 4번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서술해 내려가는 과정은요, 객관식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구원픽 두 문제 골라봤습니다. 7번 문제, 9번 문제 두개볼 텐데, 이두 문제 서술하는 방식 잘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부터 볼게요. 빨간 공 5개, 파란 공 X개, 초록 공 Y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빨간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1은 전체 공의 개수 분의 빨간색 공의 개수 이렇게씩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공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고 분자가 빨간 공의 개수니까, 아, 분자가 5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분자가 5인 분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해요? 분모가 15여야 하고,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10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에서 x 플러스 y가 10이다라는 거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분의 2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고요.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분모가

15구나. 전체 공 15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파란색 공 X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X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X 값 생각하시면 X는 6이야라는 거알수 있겠네. 결국 X랑 Y 더해서 10이니까 Y가 4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여기 있는 XY에 대해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빼주시면 X-Y는 2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서술형 풀이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위에다가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한글로 문장을 하나 써주시면 알아보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서술형 채점할 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으면 아, 빨간 공을 뽑을 확률 3분의 1을 네가 전체 공의 개수분의 빨간 공의 개수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 계산을 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이식 하나만 보고 선생님들이 찾아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채점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굳이 문장을 쓰지 않아도 감점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칠판에 쓰여 있는 대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자. 6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집 학교 도서관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하영이와 언니가 각각 출발해서 학교를 들렸다가 도서관으로 간대요. 그랬을 때 언니가 간 길이 하영이가 간 길과 겹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하영이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세 가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네 가지 길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갈 거니까 하영이가 지나가는 길의 모든 경우에서는 12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언니가 지나갈 때 하영이가 갔던 길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하영이가 지나간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빼고 나머지 길을 지나간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경우는 하영이가 지나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겁니다. 결국 하영이는 3개랑 4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 총 12가지 경우의 수를 따라서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까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언니는 어때요? 언니가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A라고 얘기해 본다면 하영이가 움직인 길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길은 빼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의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갈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의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하영이와 겹치지 않게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하영이랑 언니가 길이 겹쳐지지 않도록 움직일 확률은 12분의 6 계산해서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절대 어렵지 않은데 문제의 상황에서 하영이가 먼저 출발해서 하영이가 움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 12가지다라는 그것만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볼 텐데 7번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7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입니다. 자, 어느 자물쇠는 비밀번호 세 자리를 맞춰서 여는 방식이고요. 각 자리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랬을 때, 세 자리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만들었는데, 각 자리 숫자 중에 겹치는 숫자가 없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체 경우는 뭡니까? 아무렇게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죠. 000, 110, 115, 뭐 이런 거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전체 경우의 수죠. 겹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보면, 제일 윗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두 번째 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아래 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하고 만들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아, 1000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각 자리 숫자 중에 겹치는 숫자가 없을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 골랐던 숫자는 피해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라고 이야기해 보면 제일 윗줄에 있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10가지로 변화가 없는데 그 아랫줄에 있는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는요. 윗줄에서 선택했던 숫자는 빼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겹치면 안 되니까. 1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돼야 된다? 아홉 가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두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니까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 중에 두 개의 숫자를 제외하고 8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각 자리의 숫자 중에 겹치는 게 없도록 골라놓은 그런 숫자, 그렇게 숫자를 고르는 방법수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N과 A에 대해서 확률 P 생각해 봐라고 하면 1000분의 720하고 쓸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720과 1000에서 0 하나씩 약분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숫자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자, 이 1000을 4로 나누면 너 25분의 하고 쓰여지고, 71을 4로 나누면 18하고 쓸수 있기 때문에 25분의 18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괜찮니? 좋아. 근데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 공부할 겸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19, 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 세 개의 숫자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골라내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우리 경우의 수를 찾았는데, 한꺼번에 저걸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봐, 얘들아. 10개의 숫자가 있어. 0, 1, 2, 3, 4, 5, 6, 7, 8, 9. 그 중에 세 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수를 생각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위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중간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래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비밀번호의 개수하고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아, 10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수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고서 한꺼번에 A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생각, 이게 더 중요한 생각이다. 일일이 하나씩, 아, 첫 번째 자리에 10가지, 두 번째 자리에 9가지, 세 번째 자리에 8가지 생각하는 거 좋지만, 고등학교적인 생각은 숫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여기 있는 자물쇠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에 19, 8이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수 있겠죠? 요 생각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다. 요런 얘기 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결국 여기 있는 7번 문제의 정답은 25분의 1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8번 가보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중한 장을 뽑아 1이 나오면 빨강, 2가 나오면 노랑, 3이 나오면 파랑, 4가 나오면 초록으로 영역을 색깔을 칠한대요. 색깔 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하면, 자, A라는 영역 색깔 칠하는 거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1, 2, 3, 4 숫자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색깔 칠하면 되니까 결국 색깔을 칠하는 방법수가 숫자를 뽑는 방법수하고 똑같고 숫자가 1, 2, 3, 4, 4개가 있으니까 아, A라는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네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B라는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그냥 숫자를 뽑아서 색깔을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 경우는 뭐 겹쳐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뽑은 걸 가지고 색깔을 칠하는 게 전체 경우죠. 그래서 B라는 영역을 색깔 칠하는 방법도 네 가지예요. C도 네 가지, D도 네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56가지야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숫자가 좀 커질 거기 때문에 약분하려고 256은 곱하지 않고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에서는 카드를 4번 뽑아서 4개의 영역을 색깔을 칠하는데 어떤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냐면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웃하는 영역끼리는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영역에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영역에 1, 2, 3, 4 중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경우의 수몇 가지야? 네 가지야. B라는 영역은요. A라는 영역에서 골랐던 숫자를 제외하고 골라야죠.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B라는 영역의 숫자를 선택할 방법 수는 세 가지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와 C에서 뽑았던 두 개의 숫자만 P에서 뽑으면 되는 거겠죠.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곱셈으로 계산해도 괜찮은데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위아래에 있는 것들 써보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쓸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4와 4 약분되고요. 2두 개와 4 하나 약분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16분의 3이라는 확률을 찾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수 있겠죠? 자, 색깔 칠하는 문제와 카드 뽑는 문제를 엮어서 지금 확률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딘가 봤던 두 개의 문제가 섞여 있는 네, 그런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이거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예요. 근데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저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아예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야 확률이 1이지라고 얘기하면서 6 빼기 1은 5 이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린 친구들도 있는데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인지를 못하고 답을 맞췄으면 우연히 맞춘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을 했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값이 A가 1, B가 6일 때 5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됐죠? 답은 맞췄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다음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도록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A와 B를 결정해 보래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으니까 아,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오면 확률이 당연히 1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이걸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00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라라고 이야기해도 어때? 1, 2, 3, 4, 5, 6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고 무조건 그럼 확률이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려면요. A 값이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아도 되고요. 1과 같아도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B는 어때? A가 1이라고 이야기하고 B가 6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참이지만 B가 8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 주어져 있는 거 확률 1이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1 이상 8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면서 확률 1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어때요? 6일 수도 있지만 6보다 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는 6 이상이더라라는 거예요. A는 1 이하고 B는 6 이상일 때 B-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B-A가 최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떤 두 수에서 뺄셈을 진행했는데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앞에 뺌을 당하는 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작아질 거고요. 뒤에 큰 수는 빼는 수는요. 크면 클수록 우리 주어져 있는 전체 값이 최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에서는 제일 작은 값을, A에서는 제일 큰 값을 선택해야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B의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6이고요. A의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6 빼기 1이 돼서 이게 최소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얼마? 5라고 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논리적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고, 아, 이거 주사위의 눈은 1 이상 6 이하지라고 생각해서 6 빼기 1 정답 썼으면 지금 문제를 맞췄을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에서 함정을 파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왜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될 거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였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9번, 10번 보죠. 연하의 플레이리스트에는 한국 노래가 3곡, 영어 노래가 4곡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곡이 임의로 재생이 된대요. 아, 요거 중요한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이 재생된대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한 곡은 영어 노래일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문제에서 지금 적어도 한 곡은 영어 노래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우리 문제의 케이스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 느낌이 드시죠? 적어도 하나가 영어 노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노래가 영어 노래고 두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고 이 경우 되고요. 첫 번째가 한국 노래인데 두 번째가 영어 노래인 경우도 되고요. 둘다 영어 노래인 경우도 돼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1에서 빼겠다는 거지. 두곡 모두 한국 노래일 확률을 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에서 뭘 빼야 돼? 첫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일 확률에다가 두 번째 노래도 한국 노래일 확률을 곱한 걸 빼줘야겠죠. 자, 전체 7곡 중에서 한국 노래가 3곡 있으니까 첫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일 확률은 7분의 3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전체 노래가 몇 곡이에요? 한 곡은 이미 플레이를 해버렸고요. 그 곡은 다시 플레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노래는 6곡이고요. 그 중에 한국 노래는요. 이미 앞에서 한국 노래 한 곡을 플레이했으니까 두 곡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라고 써주셔야 된다. 7분의 3 곱하기 7분의 3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식을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1에서 7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즉 7분의 1 빼주는 거니까 정답은 7분의 6이야라고 쓸수 있는 문제가 10번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 만하십니까? 좋았어. 요거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여사건의 확률로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예요. 거의 동일한 문제니까 우리 친구들 잘그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18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랑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다음 거 보자. 아빠와 지환이 여동생은 어느 놀이공원의 게임장에서 풍선 맞추기 게임에 참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이 각각 5분의 2, 4분의 1, 5분의 1일 때세 사람이 다트를 한 번씩 던져서, 자, 여기 또 나왔네. 적어도 한 명은 풍선을 맞출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경우가 많아요. 아빠만 맞출 경우, 지환이만 맞출 경우, 동생만 맞출 경우, 아빠랑 지환이가 맞출 경우, 아빠랑 여동생이 맞출 경우, 지환이랑 여동생이 맞출 경우, 전체 다 맞출 경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접근하겠다? 1에서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뺄 겁니다. 자, 1에서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맞출 확률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자,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이니까 맞출 확률에서 맞추지 못할 확률 생각하면 되죠. 아빠가 맞출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럼 아빠가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지환이가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지환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여동생이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여동생이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곱해 주셔야겠죠. 왜? 아빠도 못 맞추고 지환이도 못 맞추고 여동생도 못 맞춰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혹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에서 여기 있는 2가 빼주면 됩니다. 자,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 4하고 4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결국 이 값은 1 빼기 25분의 9라고 쓰여지고요. 25분의 16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때요? 여사건 문제.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적어도라는 말 들어가면 이게 좀 대놓고 여사건을 사용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죠. 저 말이 없으면 좀더 어렵습니다. 저 말이 있으면, 아, 여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처음 뽑은 수를 X, 두 번째로 뽑은 수를 Y라고 이야기할 때 저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X는 어때?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는 자연수여야겠죠. 그치? Y도 어때요? 당연히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여야 합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넘어왔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Y가 1에서 10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 만족하는 건 당연한데 그 X랑 Y가 서로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괜찮아?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죠. 됐죠? 네, 그랬을 때 EX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 자, 이렇게 무언가 방정식,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나면 선생님이 어떤 문자부터 먼저 숫자를 대입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수가 더큰 거. 그래, y 앞에 계수는 1, x 앞에 계수는 2니까 아, x 앞에 계수 2를 보고 x에 먼저 숫자를 대입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리고요, x에 1부터 대입하실 거예요, 10부터 대입하실 거예요.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부터 대입해서 y의 범위를 생각하는 게더 문제를 풀기 편한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경우, 자,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X가 1이면 2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고요.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아, X가 1일 때 Y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1, 2, 3, 4, 네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정말? 그래.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X랑 Y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등식을 보고서 X가 1일 때 Y가 1, 2, 3, 4, 네 가지가 있어 라고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Y가 4보다 작거나 같긴 하는데 1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 빼고 2, 3, 4, 세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죠.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세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 X가 1, Y가 2. X가 1, Y가 3. X가 1, Y가 4인 경우라는 거죠. X가 1, Y가 1인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X가 1인 경우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x가 2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y가 6 이하여야 하고 y가 2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y는 1, 2두 가지가 될수 있겠지만 x가 2니까 y가 2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선 몇 가지 경우만 만들어진다? 한 가지 경우만 만들어진다. 이한 가지가 의미하는 게 x가 2이고 y가 1인 한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연습이니까 이 노란색으로 써드렸지, 실제로는 노란색 쓰지 않고 개수만 세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X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Y가 0 이하여야 되는데 해볼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Y가 0이다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확률 구해보자.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10가지, 두 번째는 9가지를 뽑을 수 있어서 전체 경우는 90가지예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개가 그 EX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경우를 만족시키는 게세 가지, 한 가지, 총네 가지가 있으니까 90분의 4라는 확률 갖게 되겠죠. 자, 이거 분자분모 2로 나누어 주면 45분의 2가 되면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3번으로 가보자. 자, 13번에 은유와 수연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번씩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비기면 다시 게임을 한대요. 그랬을 때, 세 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게임을 세번 진행하는데, 첫 번째 비기고요, 두 번째 비기고요, 세 번째 승부가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비길 확률만 구하면 승부가 날 확률은 자연스럽게 알수 있겠네. 자, 비길 확률 생각할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눈에 큰 사람이 이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긴다는 얘기는
눈이 갔단 이야기고, 주사위를 주사람이 던졌으니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36가지인데 눈의 수가 같아지는 경우는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비길 확률이 6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승부가 날 확률은 비기지 않으면 승부가 나는 거니까 승부가 날 확률은 6분의 5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세 개의 시합이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216분의 5가 지금 13번 문제의 정답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치? 이렇게 접근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으로 갑시다. 14번 보자. 자, 14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도의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7의 확률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요,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으면 되겠죠? 그 경우가 너무 많아요. A만 혹은 B만 아니면 둘다 닫혀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1에서 모두 열려 있는 경우의 확률을 빼버릴 겁니다. 자, A가 닫힐 확률이 0.4였으니까 열릴 확률은 0.6이고요. B가 닫힐 확률은 0.7이었으니까 열릴 확률은 0.3이어서 자, 1에서 0.18을 빼면 0.82야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결국 B가 닫혀 있을 확률 0.7과 A 앞쪽에 있는 요둘 중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을 확률 0.82가 동시에 성립해야 불이 들어올 테니까 0.7 곱하기 0.82가 정답이 될 것이고 이 값이 0.574다라고 하면서 우리 14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15번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보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이다.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어,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

0: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1: 맞네, 맞아!
2: 나마스테.
3: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4: 아, 이분은
2: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4: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3: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0: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2: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1: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어떻게? 이렇게!
1: 1등은 나야, 나!
2: 나라지!
1: 나라고!
3: 난 1등은 못해. 옳지 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4: 비상! 비상! 위험 상황 발생!
5: 아오!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대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산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총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소문이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는데요? 우와! 항상 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0: 균형이 깨진 건가?
1: 도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2: 쿵쾅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3: 비사총사도 힘들어.
2: 자자자 쿵쾅 쿵쾅쿵쾅쿵.
4: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5: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6: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비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군부장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네,
0: 네.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0: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5: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5: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7: 물고기다! 잡아라! 으아, 으아, 으아, 잡았다! 미끄러졌다! 으아, 으아!
5: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7: 잡았다! 으아, 으아, 으아! 미끄러졌다! 놓쳤다!
5: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7: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5: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5: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7: 잡아다, 우가, 우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5: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교감감감!
1: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8: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6: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5: 그렇다!
8: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1: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0: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1: 오! 교감신경 최고 딱지!
2: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4: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코코빵 한 개. 꿀탱이 한 개. 코코빵 한 입. 꿀탱이 한 입.
1: 어머, 이게 뭐야? 그린아, 과자 이렇게 조금씩 먹다가 남기면 어떡해? 어우, 이거 빵도 뜯어놨네.
0: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조금씩 다 먹어봤어요.
1: 그래도 그렇지. 하나를 다 먹고 또 새로 뜯고 그래야지.
0: 어차피 다 먹을 건데.
1: 나중에 다 먹기는. 저번에 이렇게 먹다가 결국 다 버렸잖아. 어, 아깝게. 이게 뭐야? 어? 어, 아까워.
0: 왜 아까운데 어떡해. 이게 뭐가 아깝다고. 과자 먹었더니 손이 이글거려.

0: 도도새 나왔다, 짠!
1: 안녕, 도도.
0: 안녕, 그린. 어? 근데 그린이 입가에 뭐가 묻었는데?
1: 아, 이거? 나 방금 꿀탱이랑 코코빵 먹고 왔거든.
0: 오, 이름이 맛있어 보인다.

0: 저도 꿀탱이랑 코코빵.
1: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2: 정말? 정말 우리를
3: 제일 좋아해?
1: 어? 꿀탱이랑 코코빵이다. 응, 나 너희를 제일 좋아해.
2: 고마워. 근데 그 친구는 왜 우리를 싫어할까?
4: 그렇게.
1: 응? 너희를 미워한다고?
0: 너 누가?
4: 있어, 그런 애가.
2: 그래서 매우 속상해.
1: 말도 안 돼. 요즘 꿀탱이랑 코코빵 제 인기 많은 간식인데 누가 널 미워하지?
0: 그러게, 궁금한데 당장 가보자. 그린 조끼 꾸준해.

0: 오랑우탄을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우리 너무 궁금해서 왔어.
0: 맞아. 너희를 미워하는 게 누구도도?
3: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집에 사는 애.
0: 어? 이 집에 누가 사는데?
4: 누구야? 어? 누가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 너희 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지?
3: 아니 우린 너가 왜 우리 싫어하는지 그 얘기를 좀
4: 커! 같이... 커라고! 나 너희들이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커! 커!
5: 알겠어! 갈게!
4: 화가 난다! 우가! 우가! 우가!
0: 도도 놀래라! 오랑우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3: 그치.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 오랑우탄이 언제부터 저랬는데?
3: 언제부터냐면...

0: 맛있는 코코빵.
1: 코코빵에는 고소한 팜유가 들어있어요.
2: 뭐야? 아이, 꼴 보기 싫어.
3: 내가 꼴 보기 싫다고?
2: 그래!

0: 맛있는 꿀탱이.
1: 꿀탱이에도 고소한 팥유가 들어있어요.
2: 여기도 꼴보기 싫은 녀석이?
0: 나 애들한테 인기 엄청 많은데.
3: 나도 애들이 나 완전 좋아하는데.
2: 하, 이 잘난 척은 난 너희 둘 다 너무 싫어.
3: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움받긴 처음이야.
0: 나도 도저히 못 참아.
3: 기다려 오랑우탄.
0: 얘기 좀 해.
3: 그날 이후 우린 오랑우탄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랑우탄은 우릴 만나주지도 않아.
0: 우릴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나 봐.
4: 그렇다면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오랑우탄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도다.
5: 혹시 우리한테도 막 화내면 어떡하지?
4: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탄이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선물 주러 왔지롱 왔지롱 왔지롱.
5: 저도 오랑우탄이 이 선물이 좋아할까?
4: 아이 그럼 선물 싫어하는 동물은 없도.

0: 무슨 일이지?
1: 아, 우리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놀러 왔더라.
2: 맞아, 너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다.
1: 짜잔!
0: 선물?
1: 응,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공고로 준비할게.
2: 배고플 때 먹으라고? 라면?
1: 상쾌하게 씻으라고? 비누, 그리고 샴푸, 치약.
2: 뭐 뿌리고 싶을 땐 화장품 어때?
1: 마음에 들어?
3: 이야, 이 선물들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1: 정말?
3: 그래, 이것들 내가 전부 다 싫어하는 것들이야, 전부 다! 우가!
4: 우랑우탄! 너 정말 너무한다!
5: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인데 그러면 안 되지!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건데, 어?
1: 어이, 자자자자자! 어, 진정하고! 우리 우랑우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도!
2: 맞아, 우탄아! 이 선물들이 전부 다 왜 싫은 건데?
0: 그래! 전부 다 얘기해 주지. 이 선물들 그리고 코코빵 꿀탱이까지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지.
6: 그게 뭔데?
0: 바로 파뮤.
6: 파뮤?
0: 그래.
7: 파뮤는 기름 야자라는 나무에서 짜낸 기름이야. 한 번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고 쉽게 상하지 않고 가격도 싸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름이지.
1: 아, 그럼 팜유가 이 라면, 비누, 샴푸, 화장품 이런데 다 들어있는 거야?
0: 맞아. 그리고 이런 과자랑 빵에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난 너희들이 너무나 싫어.
8: 아니, 파뮤가 들어있는 게 왜 그렇게 싫은데?
0: 응, 파뮤 때문에 난 가족들도 집도 잃었다고.
7: 전 세계적으로 파뮤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파뮤의 원료인 기름야자 농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무를 베고 숲을 불태워 그 자리에 파뮤 농장을 만들었지.
3: 엄마! 아빠! 어딨어요? 안 돼. 도망가요. 엄마! 아빠!
7: 숲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잃은 게 파뮤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지.
8: 아, 그래서 우리가 미운 거였구나.
5: 우리를 만들 때 파뮤가 들어가니까.
3: 솔직히 너희 잘못은 아니지. 근데 너희를 볼 때면 자꾸 슬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만.
5: 알아. 미안해.
2: 그럼 어떡하지? 파뮤를 쓰지 말아야 하나?
1: 그게 쉽지 않을 거야. 파뮤가 많이 쓰이는 건 그만큼 장점도 많기 때문이니까.
2: 그럼 어떡해? 우랑우탄이 돕고 싶은데.
1: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지.
2: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 이건 어때? 팥유가 들어있는 빵이나 과자를 좀 낚여 먹는 거야. 팥유가 들어있는 빵이나 과자를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남기지 않고 다 먹고, 팥유가 들어있는 치약, 비누, 샴푸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지.
6: 우와,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그리고 파뮤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랑우탄이 사는 숲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지구를 생각하며 파뮤를 만들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
6: 맞아.
3: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서 눈물이 날라고 하네.
2: 걱정 마, 오랑우탄아. 우리가 너희

0: 시켜줄게.
1: 약속!
2: 약속!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4: 나와라, 오바!
3: 좋다! 오랑우탄을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5: 팜유가 들어있는 제품 아껴쓰기.
3: 팜유가 들어있는 과자나 빵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팜유가 들어있는 치약과 샴푸도 낭비하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쓰자.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언젠가 오랑우탄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돌려줄 수 있겠지.
6: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7: 오! 오! 오!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8: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들, 선생님 어디 있게? 여기 있지. 뿅! 짠!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따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요, 이렇게 귀여운 토끼 머리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뿅! 하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건 아니겠지요.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바로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국어 공부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의 내용 파악해 볼 거고요. 또 문장의 짜임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서 오늘의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 만나보기 전에 우리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배웠잖아요. 이 실감나게 읽는다라는 것은요,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 것인데요.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어찌하다는 움직임. 어떠하다는 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고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음표, 느낌표처럼 말이죠. 또 큰따옴표. 자, 이런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고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는 것도 이렇게 글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읽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나오면 질문하듯이, 묻듯이, 느낌표가 나오면 뭐 감탄사,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오면 실제로 말하듯이,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고 문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인형 있습니다. 예쁜 인형. 자, 그렇다면 꾸며주는 말은요.

예쁜이지요. 그런데 읽을 때 예쁜 인형보다는 예쁜 인형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글 읽었지요?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29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위스티띠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가? 위스티띠, 위스티띠, 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디 삼촌과 라니 숙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들의 세계 여행 계획을 듣고 하와이안 의상을 가져왔죠. 하와이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다 함께 샤카라고 외치며 샤카라고 하는 손인사를 한대요. 샤카란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래요. 우리는 숙모에게 훌라춤을 배우며 샤카로 인사를 건넸어요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족이 할아버지와 함께 일명 세계여행을 하고 있지요. 동네의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2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말인지 찾아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샤카, 2번은요, 위스티띠였어요. 자, 샤카는요, 어디에서 하는 말이냐면, 먼저 샤카를 찾아봐야 되겠죠? 샤카는요, 여기 있습니다. 샤카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에서 하는 인사지요. 따라서 1번에는 하와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하와이. 다음 2번은요, 위스티띠였어요. 자, 위스티띠는요, 여기 있죠. 프랑스에서 찍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위스티띠. 그래서 2번은 프랑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입이 예쁘게 벌어지는지. 위스티띠, 위스티띠. 정말 예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스티띠, 위스티띠. 우리는 김치 하잖아요. 김치, 치즈, 위스티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외친답니다. 자, 계속해서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기역님 디귿을 읽는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기역은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읽을 때는요, 우리 배웠지요. 뜻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다음 니은은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물음표니까 자, 끝을 올려 읽습니다.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 끝을 올려 읽습니다. 글을 생생하게 읽는 방법이지요. 따라서 니은은 이렇게 2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디귿은요. 예쁘게라는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이렇게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야지요. 디귿은 1번으로 연결해주면 30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왕이면은요. 생생하게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연습해 보자고요. 자,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은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읽고 있나요? 다음.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문장 부호에 맞게 올려 읽어줍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요. 꾸며주는 말.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예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주인공의 가족이 하와이와 관련하여 경험한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하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관련 내용보다 하와이 쪽을 잘 봐야 합니다. 자, 1번 비단 원숭이를 보았다. 비단 원숭이 나오긴 하지요. 그런데 위스티트 뜻입니다. 들렸고요. 2번 하와이안 의상을 만들었다. 하와이안 의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숙모가 삼촌과 라니 숙모가 의상을 가져오셨지요. 틀렸습니다. 3번 훌라춤을 배우며 인사를 했다. 자, 어디 있나요? 훌라훌라. 훌라춤을 배우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이발사인 도미니크 아저씨를 만났다. 도미니크 아저씨는요, 이쪽 내용입니다. 하와이 내용이 아니에요. 틀렸고요. 5번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 샤카를 배웠지요. 걱정은 잊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라는 뜻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바로 3번과 5번이라고 적어주면 31번 문제 재밌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2번 문제 보죠. 자,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선택지 1번, 배운 내용 떠올리며. 1번, 문장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는다. 맞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 그렇지요. 예쁘게, 예쁘게. 맞고요. 다음, 3번, 듣는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읽는다. 물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읽는 것은요, 실감나게 읽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또박또박 읽는 것 중요하고요. 5번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3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번엔 누구네 집에 갔을까요? 자, 친구 사가네 집이에요. 사가의 엄마 안느 아줌마는 핀란드에서 왔어요. 오호! 핀란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무이꾸! 무이꾸는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오호!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핀란드에서는 산타 마을이 있어 산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거긴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오리 언니네 집이에요.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 일본말로 숫자 2라는 뜻이래요.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니! 니! 정말 그렇네요. 자,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에요. 우린 같이 길고양이 음식을 갖다 주는 사이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핀란드와 일본 관련 내용이네요.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죠. 핀란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사간의 집 내용이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동네마다 길고양이 식당이 있다. 길고양이 관련 부분은 이쪽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길고양이.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1번이고요. 2번. 사진을 찍을 때 무이꾸! 라고 한다. 무이꾸! 핀란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래요. 무이꾸. 자, 맞고요. 3번. 산타 마을에서 산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죠. 맞고요. 4번.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밤도 있대요. 핀란드에는 말이죠. 맞습니다. 5번. 핀란드 사람들은 무이꾸라는 생선을 즐겨 먹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34번 보죠.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1번, 꾸며주는 말의 리듬감을 살려 읽는다. 2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는다. 3번, 안느 아줌마는 산타클로스랑도 무이꾸!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와 같이 띄어 읽는다. 자,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있다가는 부분은 그 바로 뒤에 조금 쉬어 있는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길어요. 이렇게 누가 무엇이 다음,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 부분이 길면은요, 그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느 아줌마는 쉬고, 산타클로스랑도 여기 문장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쉬어줍니다. 무이쿠!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대요와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만 띄어 있는 3번은 틀렸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보죠. 자, 오른쪽 내용입니다. 사오리 언니네 집을 방문하여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일본말로 숫자 1을 니라고 한다가 아니라 이 니는요, 일본말로 숫자 2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사오리 언니는 산타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틀렸고요. 3번. 사오리 언니네 집에서는요,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니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맞습니다. 다음 5번. 사오리 언니는 우리 집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준다가 아니라 사오리 언니네 집 앞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식당이다. 즉 사오리 언니 집 앞에서 길고양이 음식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게 된 것은 4번이라고 35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6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우와! 여기 보니까요. 커다란 얼굴 그림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니은을 참고해서 니할때 알맞은 표정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문제인데요. 자, 니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 하면 입이 옆으로 벌어져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돼요. 자, 그렇다면요. 이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자, 니 하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면. 준비. 자, 소리 내서 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 표정. 무엇이 어울릴까요? 자, 니. 자, 또, 니. 자, 그래요. 바로 이니 표정은, 보다는, 이 표정이 어울리겠지요.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니 하면 이런 표정이 지어지나요? 자, 이렇게 해서 36번 문제까지 재미있게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어느새. 이제 날이 쌀쌀해져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의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김치! 우린 다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대요.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쳐요.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프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37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내용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1번.
주인공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카프카이다. 자, 그렇다면 카프카 부분을 찾아.

봐야 되겠지요? 가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번. 날이 쌀쌀해져서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다? 여기 보면 쌀쌀해져서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다 나와 있지만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는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한다 나와 있지요. 김치 또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자, 4번. 마지막 여행에는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모두 모두 모여라. 세계 여행을 도와준 친구들 모두 모였고요. 맞습니다. 다음, 5번.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모여 생겨 든든하대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알수 없는 내용은 아까 2번. 감기에 걸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다. 이 말은요. 할아버지가 슬프게도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본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할아버지와 함께한 여행의 설렘이 드러나도록 읽는다. 설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고 싶은데 여행의 설렘 어울리지 않지요. 자, 2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읽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맞습니다. 3번. 슬픈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띄어쓰기를 한 부분마다 쉬어 읽으면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어색합니다. 다음 4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읽으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겠지요? 글을 생생하게 읽어서 전달하려면요. 오히려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틀렸고요. 5번.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는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죠. 밝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읽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8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니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있습니다. 니은은 여기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준비. 시작.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 외치고 있을까요? 라고 소리내서 읽어봤나요? 선생님, 저는 마음속으로 읽을 건데요.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글을 생생하게 읽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고요. 자, 용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음표가 있으니 끝을 내려서 읽어야겠어. 물음표가 있으면 끝을 내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읽어야 되겠지요. 카푸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처럼 말이죠. 자, 틀렸고요. 민영이, 느낌표가 있는 부분은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를 외치고가 아니라 마치 말하듯이,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듯이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수호. 큰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말하듯이 맞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알맞게 말하는 친구는 수호이기 때문에 39번 정답 수호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생생하게 읽기 위해서는요,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글을 읽을 때 너무 작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너무 크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푸카를 읽을 때는요,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요. 적절한 목소리의 크기로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푸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주인공 가족이 사진을 찍을 때 카푸카를 외치는 이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인데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웃게 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혹시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이름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요, 사진 찍을 때그 이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요, 지난 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의 애착 인형, 이 고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미를 떠올리면은 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고미! 라고 외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이름을 외치면 미소가 지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40번 문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천 부분입니다. 문장의 짬을 생각하며 친구를 소개할 수 있어요. 친구 이름 중간에 넣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움직임, 상태, 성질, 무엇이다, 뭐, 우리 반 회장이다, 짝꿍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니다. 내 친구 성실해요. 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내 친구는 3학년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누구 소개할게 알아맞힐 수도 있답니다. 자, 사실 1번 문제 보죠. 누가 어찌하다, 움직임, 짜임의 문장으로 친구를 소개한 것 묻고 있는데요. 성실하고, 키가 크고, 사랑스럽고, 짧은 머리고, 이거다. 상태 성질을 의미하는 어떠하다, 이고요. 5번에 내 친구는 학교에 일찍 와요. 이것이 바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바로 어찌하다이지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42번 문제. 누가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귀엽다, 맞고요. 여자이다,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 누가 무엇이다의 짜임이고요. 세 번째, 내 친구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먹는다는요,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죠. 따라서 누가 어찌하다의 짜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말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움직임.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이지요. 상태나 성질. 그러니까 기역은요. 움직임. 달린다. 그린다와 같은 어찌하다. 따라서 기역에다가는요, 3번과 4번 골라 적어주고요. 다음은 니은에다가는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성실하고 키가 커 1번과 2번 이렇게 착착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4번 문제인데요. 친구 이름에 내 친구를 넣어 누가 무엇이다 짜임의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는 단짝 친구입니다. 내 짝꿍입니다. 우리 반 학급 반장입니다. 학급 회장입니다.처럼 내 친구는 무엇입니다와 같은 짜임의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하나 만들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프랑스 말로 위스티띠는 무엇을 뜻할까요? 둘,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를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자, 느낀 점은요, 교재 속에 답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이름을 떠올렸을 때 미소가 지어지나요?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0: 또 만나요. 안녕, 고미.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성질 연습 문제 풀어오고 있는 중이죠. 오늘 6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10번과 11번에 있어요. 이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살짝 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11번 잘 메모할 준비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지난번에 한 지지난 시간쯤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오심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아, 방심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얼핏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그 이야기들과 묶어서 다른 삼각형의 오심 중에 무엇이 있는지 삼각형 오심 중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7번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에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삼각형의 오심이 좀 궁금하다면 7번 문제 또 메모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BAO라는 각이 30도, 각 B가 68도로 주어져 있을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외심이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 확인해 봐야겠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똑같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도 너도 X가 된다라고 각 X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X의 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이는 A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외심각이기 때문에 68도의 두 배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각, 각 AOC가 여기 반대편에 있는 68도의 두 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36도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x 두 개를 더해 놓은 것이 44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두 배의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44도니까 각 x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면 22도라는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y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X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 사용했냐면, 외심이니까 OA와 OC의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각이 똑같은 걸 옮겨볼 수 있었어. 이런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길이가 똑같은 게 OA와 OC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B도 꼭지점이고 O가 외심이니까 OB를 연결해도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Y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0도부터 옮겨볼까요? 자, 30도 반대쪽에 넘어와서, 아, 네가 30도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68도에서 30도를 제외하면 각이 38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각 Y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38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의 합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각 X와 각 Y를 더하면 우리 60도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X와 Y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XY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풀이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첫 번째, 외심각에 관련된 이야기 담겨 있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외심에서 찾아내는 이야기들 담겨 있어서,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풀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할 때또 다른 공식을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선생님이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 이렇게 같은 각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을 구하는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문 OB 연결해 봅시다. 그렇다면, 30도라는 각이 이렇게 두개 존재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y를 왼쪽으로 옮겨와서, 아, y도 두개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x 아래로 옮겨오면요, x도 두개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x도 두 개, y도 두 개, 30도도 두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만 더하면 몇 도여야 한다? 90도여야 한다. 둘, 둘, 둘 더해서 180도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각 x 플러스 각 y 플러스 30도 해주면 이게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XY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니까 30도만 이항시켜 준다면 각 X 플러스 각 Y를 생각하면 이게 60도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문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중요하죠. 공식 우리 문제를 보면서 떠올려낼 수 있고 유도해 볼수 있는 그런 원리를 묻는 풀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풀이도 외심에 대해서 중요한 성질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꼭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 6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중점 I가 삼각형의 내심을 나타내는 걸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삼각형의 내심이 어떤 건지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내심은 뭐예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 그 점이 내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문제에서 4번 보세요. 각 A의 이등분선, 각 B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이 한점 I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 4번이 내심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내심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내심이 내접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삼각형 안쪽에서 삼각형과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원이 존재를 할 거고, 이 내심에서 이 접점들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내심에서 접점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 보통 small r이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 내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7번 문제에서는요, 삼각형의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삼각형에는 무슨 무슨 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요, 13페이지 11번에서 방심이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두 개가 이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1번은 I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부터 새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네요. 1번 내심인가요? 아니죠. 외심이죠. 지금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원 위에 있는 세 점까지 모두 길이가 같아지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되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값은 내심이 아니라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번 보기는 외심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보기 봤더니 2번도 외심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으로 만들어내죠. 보세요. 선문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선문 BC의 수직 이등분선, 선문 CA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지금 I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점은 내심이 아니라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새 꼭지점 ABC를 지나가는 원이 하게 되고 이 I에서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아지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역시나 외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3번 보기가 좀 독특한데요. 3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역시나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무게중심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새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단어 등장했지? 중선. 중선이 뭐다?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생각해서 연결한 선. 이게 중선입니다. 이게 각이 수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수직 이등분선하고 다르게 수직하고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등분하는 점만 생각해서 그 점을 연결해 놓은 그런 선이 중선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수직 이등분선은요, 꼭지점 A를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선은 꼭지점 A에서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꼭지점과 중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 B에서 선분 AC의 중점에 연결해 준 선, 이게 중선이죠.
결국 중선은 세 개가 존재하고 그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무게중심에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따로 단원을 독립시켜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름만 들어주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5번은 마지막으로 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심. 결국 삼각형에서 오심은 무슨 무슨 심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은요. 어떤 선들의 교점이거든요. 근데 수심은 어떤 선이냐? 바로 수선의 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에서 맞은편 대변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내려 그어 주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보만 수직만 여기 있는 두 길이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선의 발만 내려서 수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세 개의 수선이 역시나 존재하게 되는데 그세 개의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점을 수심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수심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크게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그냥 아, 수직으로 내려근 수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런 게 수심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좋아. 요게 지금 네 가지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없는 얘기를 하나 정리를 가볍게 다시 해보자면 이런 거였었죠?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삼각형의 내각을 2등분한 선과, 그리고 그 내각이 아닌 다른 내각의 옆에 있는 외각들을 2등분한 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외각을 2등분한 선이 있는데, 자, 요 선들이 다한 점에서 만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자, 여기 있는 외곽의 크기 같아지고, 여기 있는 옆에 외곽의 크기 같아지면서, 삼각형의 내각 하나와 외곽 두 개의 이등분선이 같은 점에서 만나는, 네, 그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방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연장선과 그리고 삼각형의 한 변, 요렇게 세 점에 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에 접하고 연장선에서 또 접하는, 이렇게 세 점에서 접하는 방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 13페이지 11번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삼각형의 오심이다. 삼각형은 심이라고 끝나는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내심, 외심. 자, 지금 4번 보기가 내심이었죠. 너,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까지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교양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까지만 깊이 탐구할 거지만,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면, 아, 수학을 좀 공부했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7번의 정답이 4번이라는 건 우리

이미 찾았고요. 나머지 삼각형에 대해서 다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들 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두 개의 각의 크기 주어져 있을 때 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구하려면 역시 내심의 정의 활용할 수 있겠죠. 내심의 정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I라는 내심과 각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하얀 선들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각 A가 두 개의 세모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20도 아래쪽에도 20도, 22도는 위쪽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20도 2개, 22도 2개, 세모 2개까지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세모라는 각에다가 42도를 더해주면 90도가 되어야 해라고 얘기하면서 세모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모가 48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BAC라는 것은 세모 2개니까요. 그렇지, 96도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 이게 연습 문제 8번이었었죠. 자, 어때요? 내심의 정의를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때 내심각, 이거 즐겨 사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심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지금 각 A와 각 BIC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각 BIC는 90도에다가 각 A의 절반을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BIC만 찾을 수 있으면 각 A도 구할 수 있죠. 그럼 BIC는 어떻게 찾을 거니? 생각해 보면 아래쪽 삼각형 BIC를 볼수 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왼쪽에 있는 각이 20도니까 20도와 22도를 180도에서 빼면 BIC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각 BIC 구해볼까? 너는 180도에서 42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38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 주신다면 138도라는 각 BIC가 90도에다가 2분의 1각 A를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할수 있고, 90도 이항시켜서 좌변 48도, 그리고 양변 2 곱하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각 A의 크기가 96도라는 사실을 똑같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심의 정의와 성질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 문제니까 우리 배웠던 것들 다 종합해서 사용하면서 풀어가는 연습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가 보자. 9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역시나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각 BIC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4도와 BI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써드렸죠. 위에 있는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것이 내심각 BIC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4도가 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이니까요. 아, 선분 AI가 각 A의 이등분선이 되고, 이 왼쪽도 24도야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24도가 각 A의 절반이다라는 거 지금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각 BI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90도에다가 그냥 24도를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114도 하고 쓸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지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결국 내심각과 반대편에 있는 그치? 이각 사이의 관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등장할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그리고 DE와 BC라는 변이 평행이다. 자, 평행 조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었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D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삼각형 ADE의 둘레를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DE의 둘레

원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모든 길이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런데 이세 변의 길이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찾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분 de를 잘라낼 거예요. di와 ei로 자르고 이 di와 ei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행이라는 조건 활용해 봐야겠죠. 자, 평행 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각 표시를 해보자. 넌 i, 내심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각 b를 선분 bi가 2등분할 겁니다. 그래서 각 b가 2등분 되어져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DE와 BC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요, 엇각으로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래요,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요. 괜찮니? 그래서 삼각형 DBI가 2등변 삼각형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선분 DI를 여기에 놓지 말고요, 어디로 옮기자? 자, DI를 쭉 잘라서 DB로 옮기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즉, 삼각형 ADE의 둘레는 이제 B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갔다가 E까지 왔다, I까지 오는 이 길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 ADE의 둘레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이 아이도 옮겨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역시나 I가 내심이기 때문에 각 C를 선분 CI가 2등분하게 됩니다. 각 C를 절반으로 나눈 각을 우리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요. 이 아래쪽 세모가 역시나 평행의 성질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이니까 엇각길이 크게 같아야 돼서 너 세모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삼각형 EIC도 2등변 삼각형이고요. EI의 길이가 EC의 길이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I를 EC로 옮겨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된다? B부터 출발해서 A까지 왔다가 C까지 오는 이두 개의 변의 길이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두 변의 길이의 합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하나는 12cm, 하나는 10cm 하고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 22cm라고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아요. 10번 문제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 10번에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 문제랑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다른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심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또 내심에서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이렇게 내심은 분명히 안에 내접하면서 지나가는 원이 있을 거고, 그때 접점이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 꼭지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BE, 자, 요 점을 D, 지금 D하고 E는 이세 개의 접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줍시다. 자, DE, F, G, H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선분 BF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이 길이를 구해보려고 한다 이거죠. 자, 선분 BF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 생각해보면 BF의 길이와 BH의 길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I가 내심이니까요. 내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고 내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이게 둘다 반지름으로 동일한 길이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직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황색 길이 두 개가 서로 같아져, 즉 BF와 BH가 서로 길이가 똑같애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요, 이 값을 우리 X라고 놓고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BF의 길이 X cm다라고 생각하면 BH의 길이도 X 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나머지 길이들이 표현 가능합니다. 자, FC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BC의 길이가 8cm였는데 그때 X cm를 제외하니까 8 빼기 X cm야.

라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AH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는 12cm에서 X cm 뺐으니까 너는 12 빼기 X cm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두 개의 변과 길이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 FC와 길이가 똑같은 게 EC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역시나 이 I에서 수선의 발을 접점과 연결하면 이게 수선이 되면서 빗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에서도요, 똑같이 선 하나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12 빼기 X라는 길이를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cm는 결국은 12 빼기 X에다가 8 빼기 x를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x는 자 ex x 넘기시면 ex가 20에서 10 빼는 거니까 네, 10하고 쓰여지고 x는 5다라고 이렇게 x 값 구할 수 있어서 결국은 선분 BF의 길이가 5cm다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괜찮나요? 삼각형에서 내심이 주어졌을 때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지만, 자, 다음과 같이 내접원이 존재하고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도 진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BF와 BH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생각할 때, 이거 매번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하지 않고요.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그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접근할 겁니다. 이걸 떠올려 보면 아,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애라는 이야기로 나중에 다시 연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동을 매번 체크하지 않고요. 보자마자 길이가 같다. 그래서 길이를 옮기는 방법 선택해 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이 방법,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을 해봤다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문제. 자, 11번은 역시나 내심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1cm로 주어져 있고, 넓이가 62제곱cm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때 삼각형의 넓이 62제곱센티미터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내접원의 반지름 r이 4다.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4cm다라고 정답 쓸수 있었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그래, 여기 있는 접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여기 있는 접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자, 이런 길이를 정말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공식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확장판, 공식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공식화 한번 시켜보죠. A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a, B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b, C라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small c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렇게 F라는 접점에서부터 C라는 점까지의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길이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X가 EC와도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길이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B부터 E까지의 길이 BE라는 게 A에서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BE와 DE가 A 빼기 X예요. 자, 이 길이가 A 빼기 X. 자, 그 다음 AF와 AD라는 길이가 둘다 뭐가 된다? B에서 X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너 B 빼기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C라는 길이를 생각하면 A 빼기 X와 B 빼기 X를 더한 게 C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X를 정리할 수 있어요. EX 이항시켜서 좌변이 EX는 우변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쓰여지면서 결국 X라는
원밖의 점에서부터, 즉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야? 이런 거죠. 아, 나는 X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그 X가 여기, 여기, 양쪽에 있어. 그럼 그 X를 포함하는 A와 B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C를 빼내고 2로 나눠주면 바로 그냥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때? 할수 있을까? 요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자주 활용해 보신다면 문제를 풀때 시간들을 좀 상당히 아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10번과 11번 문제 한번 열심히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 더 풀면서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1일 완성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강이에요. 개념학습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소개 강의를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 좋은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강 개념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의 비문학 독해 개념학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거예요. 비문학 제재들을 쭉 읽고 또 문제도 풀고 해볼 건데 그냥 무작정 읽지 말자고요. 도대체 비문학 제재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해봐요.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가서 걷는다고 또는 차를 탄다고 부산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부산으로 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로 우리가 찾으면서 읽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에요. 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 사실적 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독해한다, 글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사실적으로는 쭉 일단 읽고 찾아보는 것, 이해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실적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것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는다? 그래요, 중심, 화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빈칸 넣기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무엇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교재에서 이 부분,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심 화제는 뭔데요? 그렇죠,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뭐 이 글의 화제는, 뭐 이 글의 화제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화제란 무엇이냐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화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대상, 가장 중요한 대상을 바로 중심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중심 화제는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뒤에 가서 독해 이제 방법 계속 얘기할 때 주제 파악한다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 화제를 찾는 거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쉽게 화제와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미역국을 끓이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 모든 재료들이 바로 화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

재료는 뭘까? 미역국이 왜 미역국이겠어요? 그렇죠? 미역이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미역국의 중심 화제는 뭐다? 미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나온대. 그러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 중심 화제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 화제를 찾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중심 문장. 자, 우리 친구들,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룬다. 기억나요?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심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중심 화제,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말 그대로 뒤를 받쳐줘요. 그럼 무엇에 뒤를 받쳐줄까? 그렇죠. 중심 문장의 뒤를 받쳐줍니다.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주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인 거죠. 자,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 결국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1, 2, 3, 4, 5번 내용이 다 글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다 글에 있는 건데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그 문단의 뒷받침 내용들이었어. 아, 결국 그 문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라는 문제였구나. 그렇습니다. 독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야겠죠?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래요. 이 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정해 보는 거예요. 중심 화제를 찾고 중심 문장들을 찾아보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주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 주제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건 뭐다? 독해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오래된 옛날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아우, 너무 옛날 농담이다, 정말. 그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글 읽기에 정말 더 이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조하기도 너무 입 아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은 주제를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는 질문들을 해요. 주제를 찾으시오 라고만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뭘 찾으라는 거야? 그래요. 주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제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의 글은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주면 주제 파악.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독해가 다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작이에요.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시작, 중심 내용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전개 방식이 뭔데요? 전개 방식이란 글쓴이가 정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조직 원리나 서술 방식이란 뜻이래요. 이 설명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정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의 뭐 이런 걸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건데요. 정의라는 방식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이에요. 예를 볼까? 렘 수면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얕은 수면이다. 렘 수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이렇게 대상의 개념을 밝혀주는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요. 자, 예를 보면 문자의 기원으로 중국의 갑골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를 들 수 있다. 문자의 기원에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것을 예시라고 하는데 보통 정의와 예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는 개념에 대해서만 밝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만 들어서는 그게 그래서 뭐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봄꽃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봄꽃, 일단 정의를 해야겠죠.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으면 봄꽃은 봄에 피는 꽃 이렇게 얘기해요. 봄에 피는 꽃이야. 아, 그러니까 봄꽃이지. 근데 그게 뭔데? 그쵸? 개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와. 이럴 때 봄꽃의 예를 들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것이 있어. 오, 그렇구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 이런 게 벚꽃, 봄꽃이구나.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 또 책의 내용 등을 가져다 쓰는 방법인데 예를 보면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이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방법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현상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볼까요?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왔다. 그래서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태풍이 많이 왔다는 것이 뭐예요? 원인이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어? 과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인,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어떻게 한 건데? 사람 고래 개는 포유류에 속하고 까치와 까마귀는 조류에 속한다. 자, 사람 고래 개를 묶었어요. 포유류로. 그리고 까치 까마귀는 조류로 묶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분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상을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혈액은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한 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고 얘네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알아두어야 하고 그리고 시험에는 주로 이제 예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희곡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라는 점에서 희곡과 소설은 공통적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비교라고 해요. 자, 공통점만 있나요? 차이점도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고 문자 언어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대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봤을 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기왕 내가 설명하는 글의 중심 화제가 두 대상이에요. 두 대상. 그러면 기왕이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설명하지 공통점만 얘기하거나 차이점만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어서 어떤 사물이나 일의 기능, 단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볼까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먼저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 수프와 면을 넣고 3-4분 더 끓인다. 이때 기호에 따라 파와 달걀을 곁들일 수 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사실 더 찾으려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어도 사실 중학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내용 가볼게요. 사실적 읽기 세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 가운데서 가장 좀 난도가 있는 그런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구조란 무엇인가요? 각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본 골격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란 글의 골격, 글의 틀, 글의 뼈대를 말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문단의 성격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라는 거는 이 한 편의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이기 때문에 각 문단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한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되는 관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고. 핵심이죠. 주장과 근거의 관계입니다. 다른 문단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주장 근거라고 하고요. 한 문단이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명하는 관계.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한 문단이 주제를 제시하고 다른 문단이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상술, 부연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상술은 말 그대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부연은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주지 상세화라고 하고요. 이어서 한 문단이 원리를 설명하고 다른 문단이 적용 방법을 예시하는 관계를 말해요. 반대로 사실 먼저 예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리와 그에 대한 예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는 원리 적용이라고 해요. 서로 상반되는 둘 이상의 내용을 나열하는 관계에 상반되는 둘 이상? 자, 그렇다면 대립이라고 할수 있겠죠.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한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제시하고 다른 문단에서 조건이나 가정에 따라 결론을 제시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전제 결론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단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개념 적용, 우리 문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글이 하나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강좌 소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매 시간에 살펴볼 글은 여러분이 꼭 먼저 한번 읽어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읽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를 통해서 요약하면서 글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청약, 철회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의 행사와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 철회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읽기도 힘드니 청약 철회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글의 그렇죠. 중심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청약 철회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물건을 사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림으로 봤을 때랑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너무 달라.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은 안 되세요, 고객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또 아니었어요.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기역부터 리을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가이프인데, 자, 기역 봅시다.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청약의 뜻, 철회의 뜻을 밝히고 있죠? 자, 청약 철회권을 설명하기 위해 청약의 뜻과 철회의 뜻을 밝혔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밝혔으니까 설명 방법은?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 서술 방식, 이렇게, 뭐, 교과서나 또는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를 할수 없다. 어때요?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예시가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자,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때 일어날 결과 뭐다? 반품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서술 방식은 뭐다? 원인과 결과의 방식이니까 인과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근거를 부분별로 밝혔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 방식 맞지 않기 때문에 가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서술 방식 찾는 문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윗글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그래요. 인터넷 쇼핑에서 반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반품 안 된다고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해결할 수 있어. 뭐가 있어?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예요? 해결 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중심 화재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대등하게 나열한 건가요? 마치 그냥 이렇게 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대등한 나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밝힌 뒤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것이 되죠. 문제 해결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사실적 읽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읽기, 추론적 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론적 읽기 첫 번째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추론은 뭘까요? 추론이란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추측해보는 건데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추론이 아니고 추론이 되려면 주어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론적 읽기란 뭐냐?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인 거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가치관이나 관점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글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추론적 읽기는 왜 해야 되느냐? 글쓴이는 글의 주제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생략하기도 해요. 일부러. 또는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야? 글에 생략돼 있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결국 사실적 이해라는 것은 글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쏙쏙쏙 뽑아서 이해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안 나온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해보는 읽기. 그거 어때? 읽기의 수준이 조금 더 그렇죠. 높아졌다. 훨씬 우리가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론적 읽기 방법 살펴볼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후,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 그러니까 앞뒤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 생략된 어구나 문장, 문단 등의 내용을 추리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보는 거죠. 그리고 글에 사용된 담화 표지나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추론하면 되는데 담화 표지가 뭔데요? 담화 표지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구조를 알려주는 단어인데요. 얘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온 뭐야? 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구나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담화 표지라고 하고 문맥이란 글에 사용된 언어 표현의 앞뒤 연결 관계입니다.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은 앞뒤의 내용과 당연히 연관돼 있겠죠. 앞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나 문장을 단독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앞뒤 내용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주제나 문맥적 흐름을 통해 글을 이루고 있는 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론을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재미있게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1화를 딱 봤어. 그럼 벌써 짐작이 되죠. 아! 얘랑 얘랑 잘 되는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서로 잘 될 거야. 우리 추론하잖아요. 1화를 보고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글 읽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도 추론해 봅니다. 의도라는 건 글쓴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말해요.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의도나 목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글에는 글쓴이의 이러한 의도나 목적,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얘네들이 감춰져 있기도 해. 숨겨놓기도 합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는 그래 주제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니까. 따라서 글쓴이가 글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주제도 추론해 봅시다.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난 이 글의 주제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론을 해봐야 돼. 표면에 드러난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쓴이의 입장이나 의도, 목적,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추론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제재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나요? 자, 우리는 요약하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글에서는 휴미라는 그 철학자, 아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봤어. 그래서 경험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해서 인상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했어. 근데 인과관계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도 이게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과관계인데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이것도 필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야. 그냥 배가 떨어진 건데 까마귀한테 야 네가 날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휴문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대요.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휴문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보아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아, 좀 적당히 하시지. 과학적 지식까지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성만 중시하던 철학사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건데, 자, 이것은 글 내용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한 휴메 설명이에요. 그래 나오죠.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어. 인상은 감각이나 감정이고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근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다라는 건 단순 인상. 근데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 왜냐하면 소금에 대해서 인상 떠올려봐 그러면 짜다, 희다 우리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니까.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이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예요. 볼까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돼요. 자, 이어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어요. A가 요 내용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걸 바탕으로 기억. 휴문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요 부분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리인지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볼까요? 휴미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도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무엇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장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적 읽기, 글의 주제 파악합니다. 전개 방식 파악합니다. 글의 구조도 파악합니다. 추론적 읽기란 그래서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 추론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주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개념 학습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0: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열심히 단어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오늘은 Day 9, Town, 마을과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방은 어떤 방일까요? 바로 정답은 living room, 거실이에요, 거실. 집에서 주로 the biggest room, 가장 큰 공간이 되겠고요. There is a sofa and a TV. 소파와 그리고 TV가 있다. The family talks and relaxes here together. 가족은 이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주로 휴식을 합니다. 이 공간은 living room, 거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미리 살펴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오는 소년이 I want to read a new book. 저는 새 책을 읽고 싶어요. I should go to the blank. 저는 이곳에 가야 합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일지 오늘 배우는 단어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I want to buy bread for breakfast. 저는 아침을 위해서 빵을 사고 싶어요. I should go to the blank. 빵을 사기 위해서는 이곳에 가야겠죠. 오늘도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월드 미션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1번 단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Village. 자, 발음해 볼까요? Village. Village. 마을 또는 촌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We're holding a village festival. 자, village. Village Festival. Festival, 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Village Festival, 마을 축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town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Town. Town. 마을 또는 소도시예요.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어때? Why don't we make our town clean? 자, 지금 보면, 선생님, 빌리지도 마을이고, 타운도 마을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city. city가 가장 큰 도시가 되죠. city는 대도시요, 대도시.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가 바로 town. 소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상권이나 공공기관이 갖춰진 작은 도시. 타운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곳이 이제 village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둘다 마을이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규모가 조금 다른 거죠. village는 조금 더 작은 이런 시골적인 느낌의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큰게 이제 town, 그리고 더큰 범위가 바로 city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hometown. 자, 발음해 볼까요? hometown. hometown. 고향이에요, 고향. 자,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I always miss my hometown. 자, 그래서 관련된 단어로 homesick 있어요. homesick. 향수에 잠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omesick. 향수에 잠긴. 자, 그 다음은 road가 나오죠. road. 발음해 볼까요? road. road. 도로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이제 길 또는 도로란 의미가 되고요. 유희어로는 street이 있어요. street. 그녀는 이길 끝에 산다. She lives at the end of this road. 자, at the

end of something 무엇의 끝에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is road 이길 끝에 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hometown 고향, road 도로 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street 발음해 볼게요. street, street 도로 거리란 의미가 되겠고요. 방금 앞에서 우리가 본 road가 유의어로 마찬가지로 나오죠. 자, 저기서 도로를 건너도 될까요? Can I cross the street over there? Cross the street. 도로를 건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단어로 가로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은 street light라고 해요. Street light. 가로등. 자, 그리고 길 건너에라고 할 때는 across를 써요.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길 건너에 빵집이 있어요. There is a bakery across the street.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tower 발음해 볼게요. Tower. Tower. 탑이란 뜻이에요. 저 탑은 매우 높다. That tower is very tall. That tower is very tall. 자, tower, 탑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ridge. 자, 발음해 볼까요? Bridge. Bridge. 자, 이렇게 마지막에 나는 이런 발음 기호 있죠? 쭉 발음을 쭉. Bridge. Bridg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다리입니다. 다리. 그 다리는 튼튼하고 안전하다. The bridge is strong and safe. 자, strong, 튼튼한 이란 뜻이고요. safe는 안전한 이란 뜻이 되죠. 다리를 건너다라고 할 때, cross라는 동사를 써요. cross a bridge, cross a bridge. 다리를 건너다. 자, 그 다음은 area. 자, area 발음해 볼까요? area. 지역, 구역이란 뜻도 있고요. 분야, 영역도 있어요. 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별표 한번 쳐볼까? 지역, 구역일 때는 유의어로 region 또는 zone 이 유의어로 있고요. 어떤 분야나 영역을 의미할 때는 field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 볼게요. 근처에 탁 트인 지역이 있다. 이번에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There is an open area nearby. Nearby, 근처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an open area nearby, 근처에 탁 트인 지역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뭐 분야나 영역의 의미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He is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He is interested in this area. 그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예문은 area 지역이란 뜻이고요. 이 예문에서 area는 어떤 분야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park. 자, 발음해 볼까요? park. park.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명사 그리고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로는 공원이란 뜻이 있어요. 공원. 그리고 동사로는 주차하다가 되죠. 주차하다. 자, 이 공원은 키큰 나무들로 유명하다. This park is famous for tall trees. 자, be famous for something.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This park is famous for tall trees. 자, 지금 보면 주차라는 명사는 park 뒤에 ing를 붙여서 parking이라고 해요. parking. 주차. 그리고 주차장은요. parking lot이라고 합니다. parking lot. 자, park, 공원 또는 주차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다음, pond. 발음해 볼까요? pond. pond. 연못이요. 연못. 저 오리들은 연못에 산다. Those ducks live in ponds. 왜 S가 붙나요? 싶은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때 저 오리들이 연못, 여러 가지 연못에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S를 붙여서 ponds라고 하는 겁니다. 자, pond, 연못이라는 의미다. 자, 다음, church. 자, church.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 했죠? 축 발음해요. 축. 그래서 chur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볼까요? church.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 자, 복수 형태는요. ES를 붙여서 churches라고 해요. churches. church, churches.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 We go to church every Sunday. We go to church every Sunday. 자, 그 다음, temple. 자, 발음해볼까요? temple.
temple.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원절도 있고요. 또 관자놀이가 있어요. 관자놀이.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눈과 귀 사이 여기.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이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면은 조금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관자놀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원절도 되고 또는 관자놀이라는 의미도 있다. 자, 그 사원들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How old are the temples? 네, 사원들이니까 S를 붙여주면 되겠죠. How old are the temples? 자, temple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사원절 또는 네, 관자놀이. 자, 이어서 grave 발음해 볼까요? grave, grave 묘나 무덤이고요. 유의어로 tomb. 자, 이것도 발음이 조금 어렵죠. tomb 아니요, tomb. tomb 해보자. tomb, tomb. 그쵸? 같은 의미로 묘나 무덤을 의미합니다. 자, 그는 할아버지의 묘를 방문했다. He visited his grandfather's grave. 그쵸? grave. 묘, 무덤이고요. 우리가 묘지는 yard를 붙여서 graveyard라고 해요. graveyard. 묘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bank 볼게요. bank. 자, 발음해 볼까요? bank. bank. 은행이 되고요. 또 뚝제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뚝제방. 뚝이나 제방은 그런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넘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쌓아 놓은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자, 예문의 뱅크는 무슨 의미일까? 그죠? 은행이에요, 은행. 나는 은행에 돈을 넣었다. I put money in the bank. 자, 이때 뱅크는 은행의 의미로 쓰인 거죠. 자, bank 뒤에 이 r을 붙이면 우리 예전에 jobs, 직업들을 볼때 봤던 단어죠. banker, 은행원이 됩니다. 은행원. bank, 은행 또는 뚝제방도 있고요. banker, 은행원이 됩니다. 자, 다음 mall. 자, 발음해 볼까요? mall. mall. 쇼핑몰이고요. 유의어로는 shopping center이라고 돼요. mall, shopping center. 자, 주말에 그 쇼핑몰은 붐빈다. The mall is crowded. 자, crowded. 붐비는 이런 의미가 돼요. The mall is crowded on weekends. 주말에 그 쇼핑몰은 붐빈다. 자, 그 다음, theater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발음 정말 정말 유의해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쌤이 천천히 발음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세요. theater, theater. 네, theater. 극장, 공연장. 자, theater 이렇게 발음이 되죠. 유의어로는 cinema가 있어요. cinema. cinema는 네, 영화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극장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theater. Let's meet at the theater. 자, 영국에서 theater 이란 단어가 스펠링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theater 이렇게 T-E-R을 T-R-E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보는 뭐 교재나 교과서에는 아마도 theater 요 형태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영국식으로 쓰여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어서 서점이란 단어가 나오죠. 서점. bookstore. 자, 따라해볼까요? bookstore. bookstore. 책을 파는 곳, 서점이란 뜻입니다. 저 어디서 서점을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bookstore? 자, book이 책이에요, 책. 그래서 책을 파는 곳, bookstore이고요. 이 예문에서 where이라고 하면 어디에, 어디서라는 의문사가 됩니다. Where can I find the bookstore? 자, 그 다음은 식당, 레스토랑이죠. restaurant. 자, 발음해 볼까요? restaurant. restaurant. 식당이란 뜻입니다. 자, 가기 전에 그 식당의 자리를 예약하세요. Before you go, 가기 전에 book. 자, 여기서 book은 이 bookstore의 book과 다른 의미예요. 자, 여기서 book은 무슨 뜻일까? 동사예요. 동사로. 이때는 예약하다란 뜻이에요. 예약하다. Book a table. 네, 자리를 예약하다라는 거죠. Book a table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 자리를 예약하세요라는 겁니다. 네, 자, restaurant. 식당, 레스토랑.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bakery. 발음해 볼까요? bakery. bakery. 제과점 또는 빵집이란 뜻이 돼요. 제과점, 빵집. 자, 복수 형태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서 bakeries가 돼요. bakeries. 자, 빵집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good inside the bakery. 자, bakery. 빵집이 된다. 자, 그럼 빵집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baker이라 그래요. baker. 자, 동사는
bake요, bake. 자, 중요한 동사죠. bake, 동사로 굽다, 빵 등을 굽다이고요.

뒤에 R을 붙이면 baker, 제빵사, 빵집은 bakery가 됩니다. bakery. 자, 다음 220번 단어입니다. supermarket. 발음해볼까요? supermarket. supermarket. 슈퍼마켓이란 뜻이고요. 유의어로는 grocery store 있어요. supermarket, grocery store. 둘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supermarket 좀더큰 식료품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식료품점을 이야기하고 grocery store 조금 더 동네 있는 작은 식료품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다 비슷한 의미지만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좀 알아두세요. 자, 그 슈퍼마켓은 sells 팝니다. 무엇을? Fruit, vegetables, and bread. 과일, 채소, 그리고 빵을 팝니다. The supermarket이 되죠. The supermarket. 자, 우리가 그냥 market이라고 하면 명사로 시장이라는 의미가 돼요. 시장.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편의점이 나오는데 편의점. 이거 셈이 일단 하나씩 따로따로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convenience라고 발음을 해요. convenience. convenience. convenience 자체는 여기 명 상태로 나와 있는데 편의 또는 편리 시설 이런 의미가 돼요. convenience. 자, 그리고 이거는요. store이 되죠. store. 그래서 우리가 쭉 이어서 읽으면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읽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란 뜻이에요. 편의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편의점은 밤새 문을 연다라고 하죠. The convenience store. The convenience store. Stays open all night. 그래서 아마도 밤새도록 여는 편의점을 의미하는 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convenient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convenient. 형용사로 편리한 convenience. 편의, 편리시설이고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편의점. 자, 다음 우체국이에요. Post office. 자, 발음해볼까요?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입니다. 자, 우체국에 가서 편지 몇 통을 붙이자. Let's go to the post office. 자, 우체국에 가서 and mail some letters. 편지 몇 통을 붙이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러분이 참고하면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이 나오는데요. 자, 우체부는 원래는 뭐 mailman 또는 postman 이란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요, 성별에 관계없이 mail carrier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post office, mail carrier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fire station. 발음해 볼까요? fire station. fire station. 소방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방관이란 단어 봤어요. 소방관은 firefighter, firefighter. 자, 이들이 일하는 곳은 fire station이 되겠죠. 자, 소방서에는 the fire station. 큰 빨간 소방차가 있어요. Has big red trucks라고 하죠. 자, 다음 경찰서가 나옵니다.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경찰서예요, 경찰서. 자,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라는 단어도 예전에 함께 봤는데요. Police officer입니다. Police officer. 자, 그 부모는 경찰서에서 자신들의 아이를 찾았나요? Did the parents find their child at the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경찰서. Fire station,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자, 이어서 다음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인데요. Stop by예요. Stop by. 자, 따라해볼까요? Stop by. 어디에 잠시 들르다란 뜻이고요. 유의어로는 drop by도 있어요. drop by, stop by. 잠시 들르다. 자, Dan은 자기 집에 가는 길에 빵집에 잠시 들를 것이다. Dan will stop by the bakery. Dan will stop by the bakery on his way home. 여기서 on his way home이라고 하면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뜻이에요. Dan will stop by the bakery on his way home.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이 town,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뒷장으로 바로 가서 오늘도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를 볼게요. 자, 3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내용이 나오죠. 3 대도시예요. 가장 크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 마을은
town. 자, 이것보다

0: 또 작은 규모의 마을을 뭐라 그런다? Village라고 하죠. Village. 자, 스펠링 기억하시나요? V, I, 그리고 끝이 L을 두번 써준다. Village. 내 마을, 촌락.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6번. I'll go to the blank office to mail this letter. 나는 이 편지를 붙이기 위해 이곳에 갈 거야. 자, 편지를 붙이는 곳 어디죠? 우체국이 된다. 우체국은 post office예요. 자, 이미 office가 있으니까 우리는 post만 쓰면 되겠죠? post office. 우체국. 자, 7번. bank.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banker. 은행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aker. 제빵사입니다. 자, 제빵사는 어디서 일을 하죠? 그렇지. 빵집. bakery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7번의 가로는요. bakery. 빵집이 되겠죠? 빵집. 네. 자, 3번, 6번, 7번까지 봤고, 우리 다음 8번, 9번 한번 볼게요. We buy books at a. 자, 우리는 책을 이곳에서 삽니다. 바로 서점이죠. 서점은 bookstore이에요. bookstore. 자, book. 책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store 이렇게 씁니다. bookstore. 서점. 자, 마지막 가로. 9번인데요. ocean이라고 하면 바다 또는 대양이에요. 가장 큰 바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ocean보다 조금 더 작은 lake, 호수가 나와요. 호수. 자, 호수보다 더 작은 이곳은 뭘까? 피로 시작하고요. 아까 전에 오리들이 이곳에서 산다라고 했는데 연못입니다. 연못. 연못은 pond. 자, 그래서 9번은 pond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pond 무슨 뜻이라고요? 연못이란 뜻입니다. 연못. 자, 이어서 우리 그럼 세로 퍼즐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그림 힌트가 있는데, B로 시작하는 요거, 얘들아, 요 그림. 무엇처럼 생겼죠? 다리예요, 다리. 우리 다리는 bridge란 단어로 봤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세로는 bridge. 네, 다시 써볼게요. bridge. 네, 다리입니다, 다리. 자, 그 다음 2번. A chef and a waiter. 자, 요리사와 셰프와 그리고 웨이터는 work at a blank. 어디서 일을 할까요? 식당이 되겠죠. 자, 식당은 restaurant입니다. restaurant. 자, 그래서 2번은 굉장히 길죠. restaurant. 자, 스펠링이 조금 어려웠어요. restaurant. 식당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4번. Busan is my blank. 부산은 나의 이것입니다. I was born and grew up there. 자, be born. 어디에서 태어난 이란 뜻이었고요. grew up은 어디에서 자랐다요. 즉,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자,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나의 고향이죠. 자, 부산은 나의 고향이다. 고향이란 단어, hometown이었습니다. 자, 4번은요, hometown. 고향. hometown. 네, 이렇게 썼고요. 자, 이제 5번이랑 6번 한번 가볼게요. We go to the blank to watch movies. 자, 우리는 영화를 보기 위해 이곳에 갑니다. 영화관 또는 극장이란 단어였죠. 바로 theater였어요. theater. theater. 자, 5번에 theater. 자, 이렇게 써줍니다. theater. 자, 6번에 그림 힌트가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공원이 되겠죠. 공원. 공원은 park입니다. park. park. 동사로는 주차다라는 의미도 있었는데요. 명사로는 네, 공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공원.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가로세로 낱말 퍼즐도 완성을 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네, 풀수 있는 친구들은 강의 잠깐 멈추고 풀고 와 주시고요. 네, 준비됐으면 한번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temple. 자, temple.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사원절 또는, 그치, 관자놀이란 뜻이 있었죠. temple.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2번. pond. pond. 아까 봤던 단어죠? 연못이란 뜻입니다. 연못. 자, 3번에 theater. 자, 방금 봤어요. 극장, 공연장, 영화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theater. 4번에 church. church. 교회가 되죠. 교회. 그리고 마지막 town. town은요. 그치, 마을 또는 소도시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1번에 보니까 묘에서라고 합니다. 자, 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묘는 grav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grave. 그래서 묘에서라고 하면 at the grave. 자, 이번은 거대한 쇼핑몰이에요. huge,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쇼핑몰은 mall, a huge mall, 거대한 쇼핑몰. 자, 3번 leave. 여기서 leave는 이제 떠나다 또는 남겨두다란 뜻이 있는데요. 떠나다라고 해석이 돼 있죠. 나의 고향을 떠나다. leave my hometown. 자, hometown, 고향입니다. leave my hometown, 나의 고향을 떠나다. 자, 4번. 길 건너예요. 길은 그렇죠. street이란 단어가 있죠. stree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자, 마지막 5번.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마을 village를 써주면 되겠네요. 가장 작은 규모의 좀 시골적인 그런 느낌의 마을을 우리가 village라고 했죠. A small fishing village. 작은 어촌 마을. 네, 이렇게 우리 B번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C번으로 한번 가서요.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나의 어머니는 은행에 가셨다. 자, 우리 은행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My mother went to the bank. 자, bank. 은행이 되죠. 은행. 자, 2번. 그 슈퍼마켓은 is crowded on weekends. 주말에 붐빈다. 자, 슈퍼마켓이란 단어. The supermarket. The supermarket is crowded on weekends. 자, 3번. 나의 삼촌은 소방서에서 일하신다. My uncle works at the, 그렇죠. 소방서는 fire station이에요. Fire station. My uncle works at the fire station. 자, 소방서까지 한번 잘 써봤고요.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우체국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체국. Post office가 되죠. The post office. The post office is near my house. 자, near, 근처에란 뜻입니다.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경찰서는 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다. 경찰서는 뭐라고 쓰죠? 그렇지. The police station이 되죠. The police station is right across from the park. 자, across from 뭐뭐 맞은편이고요. Right이라고 하면 바로예요. 그래서 right across from, 바로 뭐뭐 맞은편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town, 마을과 관련된 25개의 단어들 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world miss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want to read a new book. 저는 새로운 책을 읽고 싶어요. 이때 소년은 어디에 가야 될까? 그쵸, 여러분? 답잘 알고 있죠? I should go to the blank. 자, 그 다음은 I want to buy bread for breakfast. 자, 이 소녀는 빵을 사고 싶어요. 저는 아침을 위한 빵을 사고 싶습니다. I should go to the blank. 그러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돼요? 이곳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로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데이 나인 미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보카 노트 완성 아주 잘하고 계신가요? 자, 혹시 놓친 친구들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 당일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쭉 읽으면서 복습을 하고 그 당일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정도 되면 우리가 단어를 조금씩 까먹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단어를 쭉 읽으면서 기억이 나는 단어는 O 표시.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건 세모 표시, 그리고 나이 단어 뜻 아예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별표 표시를 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세모나 별표 표시한 이 단어들만 따로 예문과 함께 나만의 복화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의 단어 노트가 다 완성이 되고요. 여러분이 언제든 꺼내 보면서 단어들을 익히면은 우리가 배운 이 단어들이 다 기억이 나겠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함께 이렇게 따라온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9 단어 주제는요, Clothes, 옷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는 고민이 있죠. 오늘 뭐 입지 하는 고민이요.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복도 없어지는 추세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입는 옷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4페이지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Fashion. 자, fashion이라는 단어, 이 단어 F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passion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P 발음으로 할 때는 열정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한편 이렇게 F 발음을 해야 fashion, fashion이란 뜻이 된다. 또는 유행, 인기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크리스는 미래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한다. Chris wants to be a fashion designe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fashionable 하면 말 그대로 fashionable한 이란 뜻이에요. 너 정말 fashionable 하다. 유행에 따라서 옷을 잘 입는다. You are fashionabl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알아둘 표현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유행이 지났다고 할 때는 out of fashion. 유행 밖으로 나간 거죠. 어떤 것이 유행하는 이라고 할 때는 in fash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셔츠는 유행이 지난 거예요. This shirt is out of fashion. 이 셔츠는 유행하는 거예요. This shirt is in fash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Style. 자, style 말 그대로 스타일이란 뜻 또는 방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유행을 나타내기도 해요. trend라는 단어랑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yle도 형용사형이 있어요. stylish 말 그대로 stylish한, 멋진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행하는 이라고 할 때는요, in sty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이제 유행이 지난 이라고 할 때는요, out of style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특히 우리 패션은 조금 대중적인 패션을 얘기한다면 이제 스타일은 이렇게 개개인마다 다른 스타일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brand. 자, 브랜드 하면 말 그대로 브랜드 또는 상표를 얘기합니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무엇이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한번 떠올려 보세요. What is your favorite brand of sho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거야. My favorite brand is 뭐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이 알아둘 표현으로 brand ne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 새 것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완전 새 것인이란 뜻이에요. 옷 같은 거 처음 샀을 때 택도 떼지 않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을 brand new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good looking. 자, good looking 하면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생긴이란 의미가 된다. 우리 handsome 대신에 good lookin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is a very good looking actor. 그래서 그는 매우 잘생긴 배우이다 할 때 good looking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어 두 개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한다. good looking 한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beauty. 자, beauty라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이고 또는 아름다운 사람, 미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문 보시면 people believe that 사람들은 믿는다.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은 comes from the inside, 내면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beauty에다가 이렇게 full을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거니까 아, 형용사가 되죠.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auty and the Beast 하면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데, 특히 어울리지 않는 어떤 조합,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을 얘기할 때도 Beauty and the Bea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omfortable. comfortable 하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원래 comfort 하면 이건 안락, 뭐 편안함 또는 위로, 위안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comfortable 하면 편안한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유의어로 cozy가 있습니다. 편안한. 우리 반대말은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comfortable 하면 이건 불편한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예문 보면 이 소파는 저것보다 더 편안해요. This sofa is more comfortabl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런 게 있어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하면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라는 뜻이니까 편히 쉬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tight. 자, tight 하면 말 그대로 무언가가 타이트한 거죠. 꽉 조여 있는, 뭐 단단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신발은 나에게 너무 꽉 조인다. These shoes are too tight for me.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그리고 또 관용 표현으로 sleep tight가 있습니다. 이건 푹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과거에는요, 침대 매트리스를 밧줄로 꽉 묶어야 침대가 꺼지지 않고 푹잘수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sleep tight 하면 푹 자다입니다. 우리 잘 자라는 인사로 good night and sleep tight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자, 푹 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우리 S 발음으로 loose, loose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옷이 헐렁한 또는 헐거워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tight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되겠죠? 나는 집에서 헐렁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 I prefer wearing loose clothes at hom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다 en을 붙여서 loosen 하게 되면 이건 느슨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뭐랑 비교를 해주냐면, lo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건 이때는 z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개의 발음을 또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루즈 핏 티셔츠는 사실은 루즈가 아닌 거예요. 루스, 루스 핏 티셔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아웃핏. 자, 아웃핏 하면 옷 또는 복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클로즈도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웃핏 하게 되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전체적인 복장을 아웃핏이라고 한다. Ben chose the perfect outfit. Ben이 완벽한 옷을 골랐대요. 이때 완벽한 어떤 복장, 착장, outfit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 보카 플러스 보시면 outfit은 clothes와 어떻게 다른가요? outfit은 단순히 옷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 하의,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갖춰 입은 전체적인 옷차림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오늘의 패션을 나타낼 때 OOTD라는 말 혹시 SNS에서 보신 적 있나요? Outfit of the day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사람들이 오늘의 착장을 찍은 그런 게시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OOTD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read. 자, thread 하면 이건 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string이 되고요. 또는 어떤 이야기의 가닥, 맥락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우리 예문 보면 너는 그 셔츠를 수선하기 위한 바늘과 실이 있니? 라고 할 때,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바늘에 실을 꿰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Thread a need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Essential. Essential 하면 이 단어는 일단 어디에서 왔냐면 essence에서 왔습니다. 우리 essence 하면 어떤 것의 본질,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essence라고 하는데 이걸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essential 하면 필수적인 또는 본질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이제 필수적인 것, 필수품을 가리킬 때도 essential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thick jacket.

재킷. 두꺼운 재킷은 겨울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할 때, is essential for win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다 만약에 ly를 붙이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essentially 하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inner. 자, inner 하면 이건 in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내부의, 안쪽의 라는 뜻이 되고, 우리 반대말은 outer. outer 하면 외부의 라는 뜻입니다.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의 셔츠를 입는 것이 어때? How about wearing an inner shirt?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떤 옷 안에다가 입는 셔츠를 inner shir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또 inner pea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horts. 자, shorts 하면 이건 반바지를 가리킵니다. 원래 short가 짧은이잖아요. 여기다가 s를 붙이게 되면 이제 다리가 두짝이니까 반바지라는 표현이 되고요. Peter usually wears light shorts in summer. 우리 반바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short에다가 en 붙여서 shorten 하면 무언가를 짧게 하다, 뭔가 옷 같은 거 줄이다 할때 shorten 쓸수 있고요. 우리 돋보기 표시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모든 유형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데, 우리 영국 영어에서는 또 바지를 trousers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아, 반바지는 shorts, 그냥 바지는 pants 또는 trousers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underwear. 자, underwear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것 아래에, 옷 아래에 입는 옷이니까 속옷이 됩니다. You should change your underwear every day. 너는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bear. 자, bear라는 이 단어는 man, 벌거벗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단어랑은 구분해야죠. 우리 곰이라고 할때 이렇게 bear 써주는데, 이 단어랑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습니다. 또 동음이어죠. 해서 우리 벌거벗은이라고 할때 이렇게 써준다. 그의 맨발이라고 할때 his bare fee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맨손,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을 얘기할 때 bare hand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15개 단어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미션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순간 포착입니다. 우리 화면에 방금 배운 단어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 드릴게요. 잘 보였나요?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fashion. fashion 하면 fashion 또는 유행이라는 뜻이었죠. 단두 번째 단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시 드릴게요. 자, 이 단어 정답은 바로 loose. loose 하면 옷이 헐렁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빠르죠? 단어가 조금 긴데요. C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comfortable. comfortable 하면 편안한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단어들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otton. 자, cotton 하면 이건 면 소재를 말합니다. 또는 목화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목화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종종 목화꽃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꽃은 아니고 목화꽃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팍 하고 터지면 이렇게 목화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cotton이라고 한다. 이 티셔츠는 100%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This T-shirt is made of 100% cott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 솜사탕 있잖아요. 솜 모양이니까 cotton candy 이렇게 부른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wool. 자, wool 하면 이건 양털을 얘기합니다. 또는 모직, 울이 되겠죠. 우리 모직 코트를 영어로 wool coa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예문 보시면 My grandmother made a wool sweater for me 하면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 양털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다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서 striped 하게 되면 이건 줄무늬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미국 국기에는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 또 줄무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칭으로 성조기를 Stars and Stripe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돋보기 부분 한번 보면 dotty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제 무늬와 관련해서 striped 하면 줄무늬가 있는 거고요. dotty 하면 점들이 있는 거니까 도트 무늬, 점박이의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tain. 자, stain 하면 얼룩을 얘기합니다. 우리 spot이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이것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다. 여러분이 흰 티셔츠를 입고 라면을 호로록 호로록 먹으면 옷에 얼룩이 튀죠. 괜히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그때 얼룩이 stain. 우리 동사로는 더럽히다, 얼룩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문 보면 How did you wash the red juice stain? 너 그 빨간 주스 얼룩을 어떻게 씻어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네요. 자, 여기 참고해서 알아둘 단어로 stainless 있습니다. 우리 소재 중에서 stainless로 만든 그런 냄비 있잖아요. 원래는 얼룩지지 않는,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stain은 얼룩이라는 뜻이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wrinkle. 자, wrinkle 하면 이건 주름을 얘기합니다. 또는 동사로 주름을 잡다도 되는데요. 나는 바지에 주름을 펴기 위해 다림질을 했다. I ironed my pants to get the wrinkles out.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형용사로는 이렇게 ed로 끝나면 됩니다. wrinkled 하면 주름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이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봅시다. shrink. 자, shrink 하면 무언가가 줄어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나요? 옷 같은 거 세탁기에 잘못 세탁을 하면 옷이 쑥 하고 거의 아기 옷이 될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경험 있죠? 그때 줄어들다 라고 하는 거 shrink로 표현을 해줍니다. 반대말로 이제 늘어나다 라고 할 때는 stretch가 되고요. 우리 shrink의 3단 변화 알아두세요. shrink, shrank, shrunk. shrink, shrank, shrunk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예문 보면요. Don't wash your sweater. 스웨터를 빨지 말래요. In hot water. 뜨거운 물에서 빨면 안 됩니다. Because it will shrink. 왜냐면 그것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wrap. 자, 랩이라는 이 단어, 자, 랩하다 할 때랑은 다릅니다. 랩하다는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우리 이때 W가 붙게 되면 이때 랩은 포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말로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wrap하면 풀다가 되겠고요. 우리 3단 변화형으로 wrap, wrapped, wrapped 이렇게 철자도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문 보면 My mother wrapped the birthday gift 했을 때 우리 엄마는 그 생일 선물을 포장하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wrap up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해봅시다. wrap up 해봅시다. 마치 포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buckle. 자, buckle 하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걸 이제 잠그다 라는 뜻으로 buckle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유의어로 fasten이 있네요. 아, 안전벨트를 이제 잠그세요 라고 할 때 buckle your seatbelt 해도 되지만 이렇게 fasten your seatbelt 해도 됩니다. 우리 반의어로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unbuckle 하면 buckle을 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예문 보시면 please buckle your seatbelt for a safe trip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전벨트를 매다 라는 뜻이고 또는 이렇게도 써줍니다. buckle up 하면 이제 벨트 매, 이제 출발할 거야 라는 의미로 buckle u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purse. 자, purse 하면 이건 보통 여성용의 작은 지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문 보면 I think I left my purse somewhere 해서 내 생각엔 내 지갑을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 라는 예문인데요. 자, 여기 보카 플러스 보시면 purse와 wallet 이렇게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모두 지갑과 관련이 있는데 크기와 형태, 쓰임새 등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allet 하면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주로 카드와 지폐를 넣는 남성용 접이식 지갑을 wallet이라고 하고
한편 펄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드는 핸드백 전체를 가리킬 때 또 purse라는 단어를 쓴대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작은 동전 지갑을 가리킬 때 purse를 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purse라는 단어는 여성용 지갑 또는 여성용 핸드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ewelry. jewelry 하면 이건 보석 또는 장신구라는 의미이죠. 원래 jewel 하면 이건 한 개 한 개, 낱 개의 보석을 얘기하는데 jewelry라고 표현하면 이제 보석 전체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자, 예문 보시면 그녀는 보석을 착용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to wear jewelry. 자, 이 단어 철자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 쓰면서 철자를 익혀보세요. 여기 참고 보시면 영국 영어에서는 철자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대요. L을 두 번 쓰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발음은 jewelry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hanger. hanger라고 읽어줍니다. 이때 hang이요. 원래 무언가를 걸다란 뜻이 있어서 이건 옷을 거는 도구죠. 옷걸이가 되는데요. 여러분 hanger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그건 콩글리시고 우리 가수를 얘기할 때도 singer라고 안 하잖아요. singer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원리로 옷걸이라고 할 때 hanger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당신의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Please put your coat on a hanger.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음절에 강세를 두고 closet. 자, closet 하면 옥장 또는 벽장을 얘기합니다. I'll keep my winter clothes in the closet. 우리 closet 하면 이제 옷장 또는 붙박이장을 얘기할 때도 closet을 쓰고요. 한편 가구 형태로 된 이동식 옷장은 wardrobe라고 표현을 한대요. wardrobe 하면 또 영국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dress up. 자, dress up 하면 옷을 갖춰 입는 거예요. 조금 꾸며서 갖춰 입는 것을 dress up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 파티를 위해 옷을 갖춰 입을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dress up for the party.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한편 우리 get dressed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외출을 위해 옷을 입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냥 옷을 입다라고 할 때는 get dressed. 그런데 약간 갖춰서 좀 꾸며서 입다라고 할 때는 dress up입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go with. 자, go with 하면 무엇과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함께 가다 라는 거니까 잘 어울리다 가 되는 거고요. 우리 match 라는 단어 유의어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이 갈색 넥타이는 this brown tie 너의 하얀색 셔츠와 잘 어울린다 라고 할 때요. goes with your white shi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한 단어 넣어서 go well with 하면 무엇과 아주 잘 어울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옷에만 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 뭐 치킨은 콜라와 잘 어울린다. Chicken goes well with Co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 단어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암호를 해독하라입니다. 우리 화면에 떠있는 철자들을 조합해서 오늘 배운 단어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A-I-N-S-T.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옷에 이것이 묻으면 지워내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stain. stain 하면 얼룩이라는 뜻이었죠.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옷을 잘못 빨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shrink. shrink 하면 줄어들다 라는 뜻이었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곳에 옷을 보관합니다. 정답은 바로 closet. closet 하면 옷장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A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빈칸에 글자 써봅시다. 자, 1번의 가죽이란 뜻의 단어는요. 가죽하면 leather. 우리 leath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속옷이란 뜻의 단어는
underwear. underwe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옷, 복장이란 뜻의 단어. 아, clothes라는 단어 말고도 뭐가 있었죠? outfit. outfit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 우리 4번에요. 필수적인이란 뜻의 단어. 필수적인, essential 이었죠? 이렇게 철자 주의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essential. 다음 5번에요. 아름다움, 미인이라는 단어. beauty가 있었죠? beaut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을 보고 알맞은 영어 단어 빈칸에 써봅니다. 우리 1번에 박스를 포장하다. 우리 포장하다, wrap이죠. wrap the box. 다음 2번에 독특한 스타일 할 때는 말 그대로 a unique style입니다. 다음 3번에요. 그녀의 작은 지갑이라고 할 때 보통 여성용 지갑을 나타내는 단어. her small purse 이렇게 채워주고요. 다음 4번에 부드러운 면 셔츠라고 할 때는요. a soft cotton shirt, cotton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에요. 매우 잘생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handsome 말고도 어떤 단어 있었죠? 잘생긴이라고 할 때 good looking, a very good looking person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우리 1번 보시면 This mama is very popular. 이 브랜드는 매우 인기가 있다 라고 할 때 브랜드라는 뜻의 단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This brand is very popular. 다음 2번입니다. He's wearing blue mama now. 그는 지금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다. 우리 반바지라고 할 때 shor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S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3번 보면요. She walked on mama feet outside. 그녀는 밖에서 맨발로 걸었다. 우리 맨발이라고 할 때요. bare 사용해서 bare feet 이렇게 완성해 주고요. 우리 다음 4번 보겠습니다. These jeans are too mama for me. 이 청바지가 저에게 너무 꽉 조여요. 우리 꽉 조이는 이라고 할 때 tight이죠. These jeans are too tight for me. 그 다음 보면 Then try on these mama ones. 이 헐렁한 것을 입어보세요. 우리 tight의 반대말 loose 써주시면 되죠. Then try on these loose ones 이렇게 채워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들을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옷에 태그 달린 거 보시면 태그에 뭐 cotton 또는 wool 이런 소재가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분 SNS에 한번 OOTD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은 오늘의 착장 게시글이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를 어떤 곳에서 발견했는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한 고민 시작해 볼 겁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해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일까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란 세상수 AB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바로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A가 0이라면 0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차 항이 사라지면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꼴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 항의 개수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필요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3x는 2차 방정식이다 이야기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하죠.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쓰여지면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2차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방정식이려면 좌변과 우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퀄 0이라는 이 조건이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저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2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x와 x 플러스 1을 곱한 것과 같다. 얼핏 보기에 2차 방정식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변을 전개해 본다면 x제곱 더하기 x가 우변이 되고요. 그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변에 있는 x제곱과 좌변에 있는 x제곱이 사라지면서 2차 항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다면 4x 플러스 2는 0이다 하고 쓰여지면서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분모에 2차식 들어있는 거, 아, 분모가 2차인 건요, 2차 방정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2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0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 이퀄 0으로 쓰여져 있는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절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에서 2차 방정식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그 해를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x equal 1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x equal 1을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식이 거짓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볼까요? x equal 3은 2차 방정식의 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대입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3 그리고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럼 어때? 그렇지. 주어져 있는 식이 좌변 계산하면 0 나오기 때문에 0은 0하고 쓰여지면서 참이 된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x는 3은 2차 방정식의 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x equal 4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4의 제곱 16에서 4, 7에 28 빼고요. 12를 더해 주니까 이 값도 역시 0이 되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x는 3, x는 4. 둘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죠. 아,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대입해야 해를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다면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2차 방정식의 해에 최대의 개수가 몇 개인가 고민해 보는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은 해를 하나도 가지지 않을 때, 하나 가질 때, 최대로 두개 가질 때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x는 p고, 자,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은 x는 q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이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쯤에서 선생님, 저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못 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x는 p가 하나의 근이다, 하나의 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의 성질, 근의 성질을 활용하면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x equal p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합시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 이 식이 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저 식이 참이라면 어때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p제곱 플러스 2p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p제곱 플러스 2p라는 값을 우리가 구했다라는 건 위에서 계산하고 싶어 하는 값 중에서 왼쪽에 있는 괄호를 찾아낼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이 대입하면 그 식을 참으로 만든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식의 값을 구해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때요?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q다 이야기했으니까 저 q라는 값을 식에 대입하면 그 식은 참이 되어야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x자리에 q 대입할 거니까 q제곱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3이 0이야라고 이렇게 참인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자, 마이너스 3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q제곱 마이너스 4q가 3이다라는 참인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이 참이고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식에서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의 값을 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변에 동시에 얼마를 더해요? 3을 더해주겠죠? 그러니까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이 우변에 3 더해줘서 6이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왼쪽에 있는 괄호의 값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괄호의 값은 6이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정리해서 구해보자면 1과 6을 곱해서 정답은 6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이라는 말이 보이면 우리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대입해야 된다. 해라는 말이 보이면 뭐부터 해야 된다? 대입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 절대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시간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신나는 수학 시간입니다. 만점왕 수학 플러스 여러분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응용문제 복습 1부를 해결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또 특별히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북2에 있는 내용으로 응용문제 복습과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유형 세 번째, 어림한 수의 크기 비교하기, 기역과 니은 중에서 더 큰 수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역에 뭐라고 했냐면 1309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니은은 1309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라고 했습니다. 같은 수인데 하나는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다른 하나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1309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10의 자리 아래의 수 9를 10이 아니지만 9를 10으로 생각해서 올림하는 거고요. 1309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 9를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생각하고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역의 수는 1310이 될 거고요. 니은의 수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으니까 1400으로 표현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 중에 더 큰 것은 바로 1400에 해당되는 니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호 니은을 써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더 큰 수의 기호를 써보세요. 기역 4.562가 있고요.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2를 0으로 보아라. 0으로 보고 버려주세요. 그러면 4.56이 되고 또 니은은 4.561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62를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4.5가 되는 거죠. 누가 더 큰가요? 4.56이 더 크잖아요. 더 큰 수의 기호를 쓰는 것이므로 이럴 때의 답은 기역으로 나타냅니다. 한 번 더 큰 수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볼 거예요. 기역의 경우는 52,861을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반올림입니다. 그럼 구하려고 하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즉 이 경우는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0의 자리 숫자가 8이니까 올림, 그러니까 53,000이 되는 거죠. 니은 53,704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0이니까 버림, 53,700이 되겠네요. 또 디귿 53,260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려라. 따라서 53,300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수부터 53,700이 가장 크죠? 니은, 그 다음 53,300의 디귿, 그리고 53,000의 기역의 순서로 니은, 디귿, 기역으로 기호를 써서 답하면 됩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어림한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유형이었어요. 네 번째 유형은 어림하여 문제 해결하기.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365개를 한 봉지에 10개씩 포장하여 팔려고 해요. 한 봉지의 가격이 4,000원일 때 호두과자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일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개가 안 되는 것을 포장해서 팔 수는 없어요. 즉, 한 봉지에 10개씩 포장하고 남은 5개를 포장해서 팔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버림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60이니까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호두 과자는 360개. 그런데 한 봉지에 10개씩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포장해서 팔수 있는 봉지는 36봉지라고 나타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봉지 가격이 4,000원이라고 했으니까 4,000원씩 36봉지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일까? 이들의 곱을 구해주면 되죠. 46에 24, 4, 3, 12, 0, 3개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4만 4천원 되겠다. 요렇게 최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연습해봐요. 초콜릿을 135개 만들었습니다. 이 초콜릿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초콜릿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얼마일까? 한 상자에 10개씩, 그럼 10개가 안 되는 5개를 상자에 담아서 팔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건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30개를 상자에 담아서 팔 것이다. 한 상자에 10개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13상자까지만 팔수 있고, 한 상자가 만 원이기 때문에 13상자를 팔면은 이때 돈은 최대 13만 원이 되는구나. 따라서 13만 원, 이와 같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공장에서 생산한 클립 12,574개를 한 상자에 100개씩 담아서 2,000원에 팔려고 해요. 클립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개가 안 되는 7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팔수 없기 때문에 이건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바로 12,500개까지만 판다. 그런데 한 상자에 100개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0으로 나눠 보세요. 125, 125 상자까지만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상자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000 곱하기 125를 구해주면 되겠죠. 2하고 125를 곱하면 250, 거기에 0, 3개를 붙여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므로 클립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돈을 구하여 답해 볼수 있겠습니다. 유형 네 번째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리마기의 문제가 된답니다. 그럼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볼게요. 풀이 과정을 함께 써보도록 할 건데요.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다음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중 짝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102 이상 110 미만인 수.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102 이상 그리고 110 미만인 수는 102 이상 110 미만인 수는 102와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110보다 작은 수예요. 작은 수이므로 그렇다면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중 짝수는 어떤 것들일까요? 102와 같거나 크다 했으니까 102, 104, 106, 108, 그리고 여기에서 110보다는 작으니까 110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102, 104, 106, 108로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4개입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개라고 표현해 줄게요. 수의 범위를 일단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 중 짝수를 밝혀서 그 개수까지 구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나타내 줍니다. 2번,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16 이상 28 미만인 수, 18 초과 32 이하인 수를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서 공통된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8 초과 28 미만인 수가 되겠죠. 18 초과 28 미만.

이 만인 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럼 공통된 수의 범위를 찾았기 때문에 이때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는 18보다 크고, 또 28보다 작은, 19, 20, 21, 쭉 쓰는 거죠. 쭉 써서 27까지로 모두 몇 개일까요? 19부터 27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1부터 27까지 27개, 1부터 18까지 18개, 그것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두 9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문제의 답을 구하여 9개로 나타내 줍니다. 공통된 수의 범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3번,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500이 되는 네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가 될까? 그럼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9,500이 되는 네 자릿수니까 이거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의 범위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9,500이 되는 자연수는, 9,500이 되는 우리 네 자리수는 할까요? 네 자리수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00 이상, 9,599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중 가장 큰 수는 9,599이고 가장 작은 수는 9,500이므로 구하려고 하는 두 수의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죠. 9,599에서 9,500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따라서 99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풀이 과정 써보았고 문제의 답은 99로 나타내 주었어요. 이어서 4번 볼게요. 영아 내반 학생 수는 22명 이상 30명 미만입니다. 한 모둠에 6명씩 앉았더니 3명이 남았다면 영아 내 반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영아 내반 학생 수를 생각해 보세요. 한 모둠에 6명씩 앉았어요. 뭐 6명, 6명, 뭐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이렇게 3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영아 내반 학생 수는, 반 학생 수는 6의 배수보다 6의 배수보다 3만큼 더큰 수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영아 내 반의 학생 수가 6의 배수보다 3만큼 더큰 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22 이상 30 미만인 수중 6의 배수보다 3만큼 더큰 수는 어떤 걸까요? 자, 6의 배수, 6 곱하기 1. 그런데 그보다 3이 더 크면 9가 되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요. 그럼 6의 배수 중 6의 2배, 6 곱하기 2에다가 3을 넣으면 15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6 곱하기 3에다가 3을 더하면 21 범위에 해당될까요? 아니네요. 6의 4배인 수에다가 3을 더하면 27 범위에 해당되죠? 6 곱하기 5 더하기 3 하면 33. 수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6의 배수보다 3만큼 더큰 수는 6 곱하기 4 더하기 3 해서

77 이므로 영안의 반 학생 수는 바로 27명입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답을 구하여 27명으로 해결해 볼수 있답니다. 이어서 만나볼 5번의 문제입니다. 상자를 한개 포장하는 데끈 1m가 필요합니다. 끈 592cm로는 최대 몇 상자를 포장할 수 있을까요? 1m가 안 되는 끈의 길이로 상자를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버림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때 이 단위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1m는 100cm와 같습니다. 1m는 100cm와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이때의 끈 592cm를 우리 버림하여 100cm, 1m, 1m는 100cm니까 1m가 안 되는, 즉 100cm가 안 되는 것으로 포장을 할 수는 없어서 끈 592cm를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00cm이고, 따라서 상자를 포장하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최대 포장할 수 있는 상자 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500 나누기 100 하여서 5 상자입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1m가 100cm예요. 100cm가 안 되는 것으로 상자 하나를 포장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500cm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최대 포장할 수 있는 상자의 수는 따라서 5 상자. 문제의 답을 5 상자로 표현해 둡니다. 이어서 6번. 학생 한 명에게 사탕을 두 개씩 나누어 줄 겁니다. 학생이 26명일 때 사탕을 최소 몇 봉지 사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단사탕 한 봉지에는 사탕이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사탕의 수를 구해 볼게요. 필요한 사탕 수는 한 명에게 2개씩. 그런데 학생이 26명이군요. 따라서 필요한 사탕 수는 52개이고, 그 다음에 사탕 한 봉지에 사탕이 10개씩 들어있다라고 했죠. 한 봉지에 사탕이 10개씩 들어있으므로.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52개를 몇 개로 생각해야 될까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올림에서 60이라는 수로 생각해 줘야 해요. 필요한 사탕 수는 52개이고 한 봉지에 사탕이 10개씩 들어 있으므로 52개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60개입니다. 60개입니다. 따라서 사탕은 최소 몇 봉지 사야 하는 것일까요? 60 나누기 10해서 6봉지 사야 합니다. 6봉지를 사야 합니다. 요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줄 거고요. 문제의 답 6봉지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올림이 활용되는 경우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7번 볼까요? 다음은 여러 가지 간식의 가격표예요. 선우는 도넛 2개와 바나나 우유 1개를 사고 1,000원짜리 지폐만 사용하여 계산을 할 겁니다. 최소 얼마 내야 할까요? 아, 이제 올림이 적용된다. 감 잡았죠? 그렇다면 선우가 산 지금 도넛 2개와 바나나 우유 1개의 값은 선우가 산 도넛 2개와 바나나 우유 1개의 값은 도넛이 650원이니까 650 더하기
바나나 우유가 750원.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1300원에 750원을 더해서 205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2050원을 1000원짜리 지폐만 사용하여 계산하려면 올림하여 어디까지? 1000원짜리 지폐로라고 했으니까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그럼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0이 되잖아요. 따라서 3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0원을 내야 한다. 자, 따라서 최소 얼마를 내야 해요? 최소 3000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문제의 답을 구하여 3000원으로 나타내 줄게요. 이것은 생활 속에 올림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어서 8번 볼까요? 소인의 학교 5학년 학생들을 모두 태우려면 45인승 버스 3대가 필요합니다. 소인의 학교 5학년 학생은 몇명 이상, 몇명 이하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 수가 최소인 경우는 45인승 버스 2대 모두 타고 한 명이 더 있는 경우로, 그러니까 45인승 버스 2대에 꽉꽉 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다 보니까 버스가 3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5 곱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91명이고, 그 다음에 최대인 경우는 45인승 버스 세 대에 빈자리 없이 세 대에 모두 탄 경우로, 그러면 45 곱하기 3 하니까 135,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5학년 학생은 여기서 지금 이상과 이하로 나타내라라고 했으니까 91명 이상 135명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답도 이것을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쓰는 것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몇명 이상 몇명 이하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것에 맞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릿수는 얼마일까요? 그럼 기억. 천의 자리 숫자는 3초가 5 미만이다. 그럼 이것부터 쓸수 있겠네요. 기억에서 천의 자리 숫자는 정확히 알수 있죠. 3초가 5 미만인 것은 4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천의 자리 숫자는 4이고, 그다음 이제 니은을 봐요. 100의 자리 숫자가 4 이상 6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4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겠네요. 디귿, 10의 자리 숫자는 가장 큰 수니까, 그럼 이건 9가 정확해요. 리을, 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고 합은 25라고 했으니까, 기역에서 1000의 자리 숫자는 4이고, 니은에서 100의 자리 숫자는 4 또는 5인데, 리을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르다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그럼 뭐가 될 수는 없어요? 4가 될수 없으니까 5입니다. 요렇게 표현할 거고요. 디귿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시베

자리, 숫자는 우리가 9이고, 요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디귿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9이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1의 자리 숫자는, 리을에서 1의 자리 숫자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25라고 했으니까 25에서 1000의 자리 숫자 4,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게 된건 100의 자리 숫자가 5였다라는 거 알게 되었죠? 그래서 5를 빼고,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9니까 9까지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5에서 18을 뺀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7입니다. 표현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는,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리 수. 네 자리 수는 4597입니다. 표현해주고 문제의 답은 4597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이어서 10번 볼게요. 학교 운동회에서 나누어줄 종합장 182권이 필요합니다. 문구점에서는 10권씩 묶음으로만 판매하며 한 묶음에 3,000원이고 대형마트에서는 100권씩 상자로만 판매하며 한 상자에 25,000원입니다.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때 문구점부터 볼게요. 문구점은 10권씩 묶음으로만 판매함으로 182권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190권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야 하는 묶음 수는 190 나누기 10해서 19묶음이므로, 이때 총 금액은 한 묶음에 3,000원이니까 3,000 곱하기 19 하여서 57,000원. 57,000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100권씩 상자로만 판매함으로, 그러면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200권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사야 하는 상자 수는 200 나누기 100 하여서 두 상자 이므로, 이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상자에 25,000원이고요. 2를 곱해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따라서 어디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요렇게 그 풀이 과정을 표현해 볼게요. 문제의 답, 대형마트. 이렇게 표현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해 둘게요. 기역, 니은 각각을 어림하여 그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제 해결의 순서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 분수의 나눔쌤 공부 열심히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짜잔! 바로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북2에 우리 친구들 서술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다 마련된 바로 이번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죠? 단원별로요, 서술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다르게 짜야 하는데요. 자,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은 계산하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서술을 하려면, 물론 내가 왜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하는 그 과정, 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계산하는 정확한 과정을 보여주기만 해도 훌륭한 서술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문제에 그냥 있지 않죠? 주어진 조건, 구하고자 하는 것 찾아가면서 문제의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순서로 서술할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서술하는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 서술형 자신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쌤이 어떻게 서술하는지 눈으로 잘 봐주세요. 그때 그냥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일단 눈으로 그리고 또 머리 잘 생각하면서 아 나도 똑같이 서술해야지 라고 마음 먹은 다음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 그래 아까 이렇게 했었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서술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느새 선생님의 실력이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 잘 봐주세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은 계산이 잘못된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2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4 나누기? 뭐야 바로 분자끼리 계산했는데? 아니 우리 분수에 나눌쌤에서 분자끼리 계산하는 건 맞죠? 단 분모가 같을 때.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5하고 15로 다르잖아요. 잘못된 거 찾았어요? 네, 눈으로 찾았다면요 말해보세요. 왜요? 분모가 다르면 뭐를 해야 되죠? 분자끼리 나눌 수 없습니다.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통분하지 않고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어때요? 분모를 갖게 통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를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 주어진 식은 통분하지 않고 분자끼리 나누었습니다. 자, 통분하지 않고 분자끼리 나누어 구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이유를 써줬어요. 그럼 우리가 바르게 계산해 볼까요?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2는 통분 뭘로 할까요? 15가 5에 배수니까 15로 통분해 봐요. 15분의 3배 하면 12 나누기 15분의 2니까 12 나누기 2, 그래서 6이 올바른 결과입니다. 자, 우리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이유를 써주고 바르게 계산하는 것까지 1번 문제를 통해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우리 서술형이지만 줄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서술형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2와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제시된 방법으로 식을 올바르게 써서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우리 친구들, 이 채점하시는 선생님께서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방법 1에서 제시된 방법은 통분하여 계산하는 거고요. 방법 2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계산하는 거예요. 자, 통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두 번째 방법 과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통분을 해보죠. 2와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은 나눗셈이니까 무조건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럼 3분의 8 나누기 4분의 3을 만들고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는 거니까 3분의 8 곱셈 곱하기 3분의 4 계산을 합니다. 약분 안 되기 때문에 9분의 8, 4, 32. 대분수로는 3과 9분의 5. 자, 똑같이 나와요.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거. 자, 제시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과정 잘 보여주는 게 훌륭한 서술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기억은 니은의 몇 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두 개의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기억은 니은의 몇 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하면 되는데, 기억 니은이 식으로 나왔으니까,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나눗셈 계산을 한번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 경우에는 단원평가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풀이하는 순서를 한번 전략을 짜보자. 첫째, 기억을 계산해서 결과를 구하고, 둘째, 니은도 계산해서 결과를 구하고, 셋째,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한번더 계산해서 답을 찾자. 자, 전략 짰죠? 갑니다. 기억 계산하면 3분의 4 나누기 5분의 2는 곱셈으로 바꿔주면요. 3분의 4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고요. 2로 약분합니다. 그럼 3분의 10이 되니까 3과 3분의 1로 계산이 되겠어요. 둘째, 니은을 계산합니다. 5분의 12 나누기 4분의 3은 5분의 12 곱하기 3분의 4니까 3으로 약분하여 5분의 16. 그래서 3과 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서술형의 마지막에 내가 근사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찾았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억은 니은의 몇 배냐라는 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 계산은 3과 3분의 1 나누기 3과 5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3분의 10 나누기 5분의 16. 곱셈으로 바꿔서 16분의 5를 곱하는 거죠. 2로 약분하면 2, 50, 2, 8, 16. 그래서 24분의 25가 되니 1과 24분의 1. 배. 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1과 24분의 1 또는 24분의 25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서유리는 1리터의 사과주스 중 7분의 1리터를 마셨습니다. 남은 사과주스를 하루에 21분의 2리터씩 마신다면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를 구하고자 해요. 자, 주어진 조건은요, 지금 1리터의 사과주스 중에 얼만큼을 마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이만큼씩 마실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7분의 1리터 마셨으니까, 자, 어떤 계산 순서가 필요할까? 일단, 마시고 난 후에 얼만큼이 사과주스가 남았는지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21분의 2리터씩 마셨다면, 21분의 2리터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 바로 나눗셈을 계산해서 어때요?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계산 순서 쭉 머릿속으로 전략 짰어요? 좋아요. 풀이 가볼게요. 처음에 뭐 한다고요? 7분의 1리터 마시고 남은 양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시고 남은 사과 주스 의 양을 구해 볼 거예요. 1리터가 있었는데 7분의 1리터를 마셨으니까 7분의 7 빼기 7분의 1은 7분의 6리터가 남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21분의 2리터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를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하루에 21분의 2리터씩 마신다면, 자, 이 말을 지어내려고 쌤 노력하지 않았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그대로 그 문장 활용해서 써봤어요. 마신다면, 남은 양, 7분의 6 나누기 하루에 마시는 양, 계산을 해서, 7분의 6 곱하기 2분의 21 계산하니까, 약분,
7로 약분.

그래서 9일 동안 마무리할 수 있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답 며칠? 9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의 유형은요. 한 통에 1과 5분의 1kg이 들어있는 블루베리 몇 통, 두 통을 샀어요. 그래서 한 통에 15분의 2kg씩 나누어 남았대요. 블루베리는 모두 몇 봉지인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블루베리 양을 한 봉지에 담는 양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만큼 덜어내면. 한번 덜어내면 한 봉지, 두번 덜어내면 두 봉지가 나오는 거니까. 좋아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무엇인지 알았고, 문제에서 조건도 찾았으니까요. 자, 이제 어떤 계산해야 되는지 순서 전략 짜볼게요. 일단, 블루베리가 얼만큼 몇 킬로그램이 있냐. 한 통에 이만큼, 그런데 두 통. 그러니까 두 통에 있는 블루베리의 이제 무게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봉지에 담는 양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두번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좋아요. 첫 번째, 전체 블루베리의 양은 한 통에 들어있는 양 곱하기 두 통이니까 곱하기 2. 그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자연수 2를 곱해주면 5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2와 5분의 2kg이 있다. 맞아요. 자, 이제 한 봉지에 15분의 2kg씩 나눠 담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뭘 구할 거예요? 봉지의 수를 구해주면 전체 갖고 있는 양을 한 봉지에 나누어 담는 양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계산해 볼까요? 가분수로 바꿔주면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15. 2로 약분, 5로 약분. 그래서 18봉지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8봉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두번 계산해서 문제 해결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서술형 문제니까 반드시 그냥 딱 수만 18이라고 쓰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게 모두 몇 봉지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모두 몇 봉지입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술형 문제는 어떤 수에다가 이야기를 불어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맞는 단위 꼼꼼하게 빼먹지 않도록 써주는 것도 우리 친구들 꼭 중요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앞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이에요. 어떤 수에 8분의 3을 곱했더니 12분의 11이 되었는데, 어떤 수는 얼마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소! 라고 했네요.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수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그런데 어떤 수에다가 이런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다라는 조건을 통해 바로 수학 나라 언어인 식으로 세우면 되겠네? 좋아.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이 과정에서 뭘 보여줄 것이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 그 시간에서 어떤 수를 찾는 과정을 계산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식을 세워야 되니까 어떤 수 뭐라 그럴까요? 네모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수학 나라 언어로 바꿔보자. 어떤 수에 네모에 8분의 3을 곱했더니 12분의 11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네모를 구하는 식은 거꾸로 12분의 11 나누기 8분의 3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12분의 11 곱하기 3분의 8. 자, 4로 약분됩니다. 4, 2, 8, 4, 3, 12. 그래서 9분의 22가 되겠고요.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9분의 4이기도 하죠. 따라서 어떤 수는 2와 9분의 4입니다. 답으로 쓸 때는요, 우리 친구들 2와 9분의 4 아니면 또는 가분수 9분의 22라고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주어진 문장을 수학 나라 언어인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줘도 훌륭한 풀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가염전에서는요, 소금을 16kg을 얻어 한 통에 5분의 4kg씩 담았고요. 나염전에서는요, 소금을 24kg을 얻어 한 통에 11분의 8kg씩 담았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어느 염전에서 소금을 몇통더 많이 담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염전에서는 소금을 몇통 담았을까? 지금 16kg을 얻어가지고 한 통에 5분의 4kg씩 담았다라고 그랬으니까 16에서 5분의 4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풀이 순서 한번 전략을 짜보면 첫째, 가염전에서는 소금을 몇통 담았는지, 나염전에서는 소금을 똑같은 방법으로 몇통 담았는지 구한 다음, 그 다음은 어때요?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염전에서 소금을 몇통더 많이, 그러니까 어느 염전에서 소금을 몇통더 많이 담았어요라고 답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자, 가부터 갈게요. 가염전에서는 에서 담은 소금 통 수는 통의 수 이렇게 할까요? 소금의 통의 수는 전체 소금의 양 나누기 한 통에 담는 양. 그럼 16 곱하기 4분의 5 계산해서요. 약분. 그래서 20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나 갈게요. 나 염전에서 담은 소금의 통의 수는 나는 소금 24kg을 얻어서 한 통에 11분의 8kg씩이니까 계산하면 24 곱하기 8분의 11 약분 그러면 33통입니다. 자, 이제 비교해봐요, 여러분. 20하고 33 비교하면 20보다 33이 더 크잖아요. 이므로 비교했으니까 이제 결론 내려줍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 그대로 답해주면 돼요. 어느 염전에서? 네, 나의 염전에서. 몇통더 많이? 몇통더 많이는 비교니까 뺄셈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3에서 20을 뺀 13통 더 많이 담았습니다. 이렇게 서술해 줄수 있어요. 서술할 때, 아니, 대체 내가 우리말로 뭘 써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문제에 있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 그대로 활용해서 써주면 돼요,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나염전에서 13통 더 많이. 그러니 나염전 13통. 둘다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망고 주스 9분의 4리터의 가격은 4,000원. 포도주스 7분의 5리터의 가격은 6,000원. 자, 망고주스와 포도주스 중 1리터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1리터의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풀이 순서 첫째. 망고주스의 1리터의 가격을 구해보자.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2리터의 가격이 만약에 4,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1리터의 가격 얼마겠어요? 2리터의 가격을 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1리터의 가격을 구하려면 가격 나누기 양, 그 가격의 양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망고 주스 1리터의 가격은 4,000 나누기 9분의 4를 하면 되고 포도주스도 같은 방법으로 6,000 나누기 7분의 5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해서 우리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망고 주스 1리터의 가격을 구해보면요. 9분의 4리터의 가격 나누기 양. 9분의 4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4,000 곱하기 4분의 9니까 4로 약분하면 1,000이고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포도주스. 포도주스 1리터의 가격을 구해 볼까요? 7분의 5리터의 가격이 6,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6,000 나누기 7분의 5 계산을 하면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곱하기 5분의 7.
그럼 5로 약분을 하면 1200 곱하기 7이니까 8400원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 가격 비교할까요? 어느 주스의 가격이 더 저렴하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 9000하고 8400을 비교했을 때는 9400이 더큰 수죠. 자, 9000이 8400보다 더큰 수죠. 이므로 바로 포도주스 1리터의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서술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무슨 주스의 가격이 더 저렴해요? 라고 했으니까 무슨 주스요? 라고 답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찾은 포도 주스. 포도 주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몇 리터의 가격이 몇 원으로 나왔을 때 바로 1리터의 가격을 구할 때는 가격 나누기 리터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9분의 4 나누기 4천 한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결국 그 계산은 1원에 몇 리터일까라는 걸 계산할 때는 바로 거꾸로 9분의 4 나누기 4천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도형이 나왔는데요. 도형의 정체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6과 2분의 1 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가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우리 구해줘야 되는 게 높이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윗변, 아랫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알려면? 맞아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자,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으로 이 평행한 두변 중에 한 변을 윗변이라면 다른 한 변을 아랫변이라고 할수 있는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이를 만약에 뭐 네모, 식을 세워야 되니까 세모, 이런 기호로 하나 정하는 걸 보여주고 풀이과정에 그런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식을 멋지게 세운 다음 그식 안에서 거꾸로 계산해서 높이를 구하는 것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이 풀이는요, 훌륭한 서술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갈게요. 우리 높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네모 있으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사다리꼴의 이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윗변 1과 9분의 8 더하기 아랫변 3과 6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높이 네모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반드시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과 2분의 1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을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일단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는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친구들 통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덧셈은. 그래서 1과 자, 9하고 6이니까 뭘로 통분할까? 그래요, 18로 통분해봐요. 즉, 1과 18분의 16이고 3과 18분의 3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18분의 19가 나오겠죠. 4에다가 18분의 19. 그럼 이것은 5와 18분의 1이기도 하니, 좀더 정리했을 때 5와 18분의 1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6과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을 써보면, 6과 2분의 1에서 거꾸로 2를 곱하고, 거꾸로 5와 18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2분의 13 곱하기 2 나누기 18분의 자 91이 되겠고, 이제 곱셈으로 바꿔보죠. 여기다가 이어서 써보면, 2분의 1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91분의 18이 되겠네요.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13도 약분이 됩니다. 7로 약분되죠. 그러면 7분의 18이니까 2와 7분의 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자, 따라서, 여기 다. 높이는 2와 7분의 4cm입니다. 그럼 2와 7분의 4 또는 7분의 18cm.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도형에 관련된 우리 풀이 과정 식 세워서 자, 어떻게요? 계산하는 과정 자세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형은 뭘까? 이번에도 도형인데 아니 그림은 없는데요. 가로가 3과 3분의 1m이고 세로가 1과 4분의 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을 칠하는데 1과 4분의 1m의 페인트를 사용하였어요. 1제곱미터의 벽면을 칠하는데 사용한 페인트의 양은 몇 리터인지를 구해줘야 합니다. 풀이 과정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뭐야, 가로만 보고 도형 문제인 줄 알았더니 도형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이 문제는요, 일단은 벽의 넓이가 얼마일까? 자, 얼마만큼의 벽면을 칠하는데 이만큼의 페인트 양이 사용이 되었을까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1제곱미터의 벽면을 칠하는데 사용한 페인트 양을 구하려면 페인트 양을 벽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의 벽면의 넓이를 구해줍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일단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3분의 10 곱하기 4분의 7입니다. 2로 약분, 분모끼리 곱하면 6, 분자끼리 곱하면 35가 되어서 5와 6분의 5 제곱미터가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제곱미터를 칠하는데 10리터의 페인트가 들었다. 그럼 1제곱미터를 칠하는 데는 10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듯이 페인트 양을 벽면의 넓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1제곱미터의 벽면을 칠하는데 사용한 페인트의 양은 자, 어때요? 페인트의 양 1과 4분의 1 나누기 벽면 5와 6분의 5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4분의 5 나누기 6분의 35니까 곱셈으로 바꿔서 약분을 합니다. 2로 약분. 그럼 1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페인트의 양이니까 리터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4분의 3리터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우리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순서 바꿔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 마무리했고요. 지난 시간에 플러스 문제 정답 뚝딱을 공개하면 둘레가 주어졌고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육각형은 변의 길이 몇 개? 6개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 둘레 나누기 바로 변의 개수. 그러면 이때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6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대분수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과 36분의 1cm가 답이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플러스 문제 한입 뚝딱.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자두 이만큼의 가격, 복숭아 이만큼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1kg의 가격이 더 비싼 과일 골라보세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분수의 나눗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원평가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어볼 텐데요. 가정법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머지도 같이 풀어보죠. 우선 오늘은 20번부터 볼까요? 자, 다음 두 문장의 뜻이 서로 같지 않은 것. 똑같은 뜻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다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에서 직설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B에서 가정법을 썼네요. 자, 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법으로 쓴다면 만약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너는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텐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그녀는 예쁘지 않지만 그녀가 말해요. Like, 뭐뭐처럼인 거죠. 그녀가 그런 것처럼. 즉, 그녀가 예쁜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을 썼어요. 그녀는 말한다. 마치 그녀가 예쁜 것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were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you can't get good scores입니다. good scores 하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unless는 뭐예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의 의미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If you studied hard에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얘는 가정법으로 썼거든요. You couldn't라는 c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 쓰고 get 동사 원형 썼어요. 지금 얘는 가정법을 썼어요. 그런데 얘 의미를 봤더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텐데? 어색해요. 그쵸? 얘는 if not이라는 그냥 일반 조건절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법으로 바꿀 이유가 없고요. 바꾸면서 뜻도 완전 이상해졌죠. 달라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과거에 먹지 않아서 지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요? 아, 내가 뭘좀 먹었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A는, 5번의 A는 clean your room, 너의 방을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이죠? 명령문 뒤에 월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에요. 너는 저녁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부터 치우고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if절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명령문 월은 어떻게 바꿔요? 만약에 네가 방을 치운다면 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치우면 먹을 수 있다.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몇 개나 맞는 문장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를 봤더니 If I were your m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f절이 있고 그리고 were, I were 이렇게 왔어요. 가정법 과거다라고 일단 바로 눈치를 챌수 있겠죠. 자, 내가 너희 엄마라면 실제로 상대방의 엄마가 될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가정법 과거 썼고요. 그럼 주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잘 되어 있죠. 그리고 let 뒤에 목적어, 동사 원형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라면 내가 너를 가게 해줄 텐데 이렇게 되니까 A는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어때요? I wish I could go라고 했어요. 그쵸? 내가 갈수 있다면 좋을 텐데 가정법 과거입니다. 어디예요? The gym, 체육관에 갈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리고 exercise가 왔어요. could 뒤에 동사 원형 왔고요. 얘도 동사 원형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즉, 내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고 어법상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 C는 어때요? I would have given it to you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would 동사 뒤에 have PP가 왔어요. 그럼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겠다. 그러면 if절에는 뭐 와야 돼요? I하고 had PP가 와야 해요. 그쵸? 근데 얘는 had 딱 하나만 왔어요. 얘는 have의 과거 시제로 쓰인 거예요.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이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너에게 주었을 텐데라고 하고 싶다면 여기에 had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had pp이고 얘는 have의 pp형으로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d는요. I wish he would not lie라고 했어요. 가정법 과거죠.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올바른 문장. 따라서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총 3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at? 이라고 했어요. 너 뒷내용을 들었니? 이렇게 되고요. 소라가 제주도 갔다던데 그 소식 들었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wow, I envy her. 와, 그녀 부럽다 라는 거죠. 소라가 정말 부럽다 하고 I wish I 빈칸 이렇게 왔어요. 자, 나는 뭘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제주도에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소라만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주도에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가 와야겠죠. 그럼 비동사는 뭐예요? were이 와야 합니다. 자, 그다음 what did you do? 라는 거죠. if가 왔어요. 자, 의문문의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 네가 제주도에 간다면 너는 뭐할 거니? 라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써주는 거고 앞에는 주절인 거죠. 의문문이 주절이에요. 그래서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do가 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과거 동사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went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로 갑니다. B 대답이요. I 하고 C 빈칸이 나오고요. Go to the beach and sw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해변에 가서 수영을 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간다면. 지금 가정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얘도 가정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주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I would go.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A에서 이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 골라라 했네요. 자, 내 제일 친한 친구, 노아가 있어요. 여기가 주어죠. 노아가 다른 도시로 move to.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자, because가 왔어요. because 뒤에 문장이 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함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이고요.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어법상 올바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feel lonely. 외로움을 느껴요. 외롭다는 거예요. 뭐에, without him? 그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였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이니까 지금 내가 외롭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자, 그 다음, I really wish he were here. 예요. 자, I wish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he were이 왔어요. 이거 괜찮죠? 저 가정법 과거예요. 그가 여기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다른 도시로 이미 이사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너무 잘 썼습니다. 그 다음, if his place were near 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장소, 그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집이 근처라면 if이고요. 지금 주어가 단수인데 were를 썼단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실제로는 그의 집은 다른 도시예요. 멀죠. 그런데 근처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잘 썼고요. 주절도 잘 썼나 볼까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잘 썼죠. 그쵸? 나는 on weekends 하면 주말마다. 주말마다 그를 방문할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의 집은 너무 멀어요. 그쵸? From here. 여기에서 너무 멀다. 자, so we talk a lot.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on the phone. 전화로. 그러니까 통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So on the phone. 통화에서, 전화에서요. He talks as if He doesn't miss me 라고 했어요. 자, 그가 말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He calls me more than I call him. 자, 의미만 볼게요. 어떻게 돼요? 그는 더 전화를 해요. 나에게 더 많이 전화해요. 뭐보다?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그에게 전화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전화를 나보다 더 자주 걸어요. 그러면 나를 그리워한다는 건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뒤에 현재 사실까지 줬기 때문에, 얘가 확실히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리워하지만, 그리워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사실의 반대라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s if he didn't miss me. 이렇게 가야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D,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는데요. 자, 사라는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데, 뭔가 약간 동작이 크거나 표정을 막 엄청 잘 지으며 약간 못 춰도 잘

잘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Sarah looks까지 되어 있고요. 마치 뭐인 것처럼 주어, 동사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뭐처럼 잘 추는 것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비동사는 were 써야겠죠. As if she were good at danc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은요, 만약 엄마가 내가 뭘 했는지 아신다면 매우 화를 내실 거다.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나요? 그쵸?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아시면 엄청 화내실 텐데,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엄마가 아시게 된다면이에요. 그쵸? 매우 화를 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시니까 화를 안 내고 계시는 거죠. 못 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자, if 뒤에 knew라는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아신다면이라고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엄마가 내가 뭘 했는지 아신다면 이렇게 되고 주절은 어떻게 돼요? 매우 화를 내실 거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를 쓰고 동사 원형 be로 써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에서 31번은요, 문장의 빈칸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라고 했고요, 보기의 말은 딱한 번만. 한번 썼으면 다시는 못 쓴다라고 했어요. 자, 28번 문장의 빈칸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동사 자리고요, 앞에 I wish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너와 함께 갈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갈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맥락상 could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29번은요. 빈칸하고 I had time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would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왔어요. 주절을 봤더니 가정법 과거라는 걸알수 있죠. 나는 너를 도울 텐데 내가 시간이 있다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과거 동사가 쓰였지만 if절 내에서 가정법 과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0번으로 가면요. 나는 돈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I couldn't buy예요. 나는 살 수가 없었다. 무엇을요? 그 자켓을 살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if를 한번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게 여기 들어갈 만한 아이는 접속사죠. 그럼 as밖에 없어요. 그럼 as를 넣으면 여러분 의미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켓을, 그 외투를 살수 없었다라는 정말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I하고 빈칸, 동사 자리가 왔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아, 조동사 자리겠다. 우리 남은 거 하나 뭐예요? would가 되겠죠. 자, if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초에 간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31번은 would까지 해서 한 번씩 모두 써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다음 32번 문제는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했어요. 배열해 볼까요? 자, 내가 더 건강했었다면 좋았을 텐데예요. 자, 건강을 했었더라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라고 지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좋았을 텐데라는 말도 결국에는 내가 건강을 했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지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 wish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건강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니까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had PP, had been, 그리고 마지막에 healthier 연결해주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I wish I had been healthie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은요, 내가 그의 집이 어딘지 안다면 지금 거기 갈 텐데. 지금 몰라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안다면 현재 상황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I knew. 그쵸? 안다면이라는 현재 사실을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죠.
멀려 그의 집이 어디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 where에 써서 간접 의문문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if I knew where his house is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그죠? 그의 집이 어디인지 내가 안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I'd go there now입니다. 뒤에는 would의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으로 가정법 과거를 완성해서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은 나의 집이 더 컸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다면이 아니에요. 컸었더라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큰 개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도 과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야겠네요. 그럼 해볼까요? 자, 나의 집이 더 컸었다면이에요. If my house had pp가 와야겠죠. had been bigger.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if 절은. 그럼 주절은 어떻게 돼요? I를 쓰고요. 조동사의 과거요.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할수 있었을 텐데니까, could를 쓰고요. have pp예요. 그쵸? have raised가 되는 겁니다. 기르다, 키우다라는 raise의 동사를 have pp 형태로 쓴 거죠. 그 다음에 a big dog가 되겠죠.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의미가 똑같아야 하는데,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요. he is so young that 이렇게 가요. 자, so가 보이고요. that이 보여요. 그 사이에 형용사가 온 거죠. 이거 뭐예요? 그가 너무 뭐뭐해서 that 뒷내용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너무 어려서 현재 시제예요. 그렇죠? his는 he is의 줄임말이니까 그가 지금 너무 어려요. 그래서 뭐예요? he can't play. 그가 놀수 없어요. 누구랑요? 그의 여자 형제들이랑. 그러니까 어려서 같이 못 논다는 거니까 뭔가 누나들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의 누나들과 함께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if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걸 봤더니 older 이용하래요. 그러면 너무 어려서 같이 못 노니까 나이가 더 있다면 older 하다면 같이 놀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정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정법을 적어 본다면 if he were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were 써주시면 되겠죠. if he were older 이에요. 그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돼요? 이 can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could를 쓰고 play 놀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반대가 되죠. with his sister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9번도 볼까요? I didn't save enough money예요.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두지 않았어요. To buy the pants 이렇게 됐어요. 그쵸? 뭐할 돈이에요. 그쵸? 그 바지를 살 돈을 충분히 모아두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할 만큼 돈이 충분하게 모여져 있지 않은 건데 그러면 나는 바랄 수 있겠죠. 아쉬울 수 있겠죠.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 두었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쉬워하는 거고, 과거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I wish I had saved.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enough money to buy the pants. 이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했고요. 40번을 보면 I would pay for dinn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pay 동사 원형이 왔고요. 자, 이 if절 볼게요. 그럼 얘는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if I had money 이거 뭐예요?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잖아요. 그럼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를 고쳐야겠네요. 그렇죠? had를 어떻게 고쳐요? 그냥 have 동사의 과거형 하나로만 고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없어요. 근데 있다면 가정하는 거죠. 그죠? 있다면 내가 저녁을 살 텐데, 저녁값을 내가 지불할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면요. I wish가 왔고요. I met이 왔어요. 자, 그러면, I wish 뒤에
오, 과거 동사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를 저기서 만난다면 좋을 텐데 있는데 yesterday예요. 그럼 뭐예요? 어제 만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어제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yesterday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어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met이라는 과거 시제 형태를 had met, had pp, 과거 완료로 고쳐야지만 올바른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 wish I had met him there yesterday. 이런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3번은 어때요? The cat walks as if it is a tig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양이가 걸어가요. 마치 뭐인 것처럼 상상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It is a tiger. 뭐예요? 일단 의미는 저 호랑이인 것처럼 고양이가 조그만 게 호랑이인 것처럼 그런 척을 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는 호랑이가 설수 없죠. 고양이는. 그래서 is라고 쓸수 없죠. 가정법을 써야 하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서 as if it were a tiger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46번도 보겠습니다. If I had left early yesterday입니다. 자, 내가 어제 일찍 떠났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head PP가 와 있어요. 그쵸? 떠났더라면 이렇게 되고요.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뭐예요? could 다음에 meet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어요. 얘는 가정법 과거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절을 고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주절을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게 어떻게 고쳐요? I could have met. have PP를 조동사 뒤에 써주어야지만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4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죠. 일단 if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단어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단어 수도 줬습니다. 자, 만약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하러 갈수 있을 텐데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할수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가정법이라는 뉘앙스를 살짝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근데 좋으면 지금 아니니까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좋다라고 할 때는 the weather be good 쓸 텐데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뭘로 써야 돼요? were로 써야겠고요. 그다음에 낚시하러 갈수 있을 텐데 갈수 있을 텐데라고 했으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은 could를 써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if the weather were good 그렇죠? 날씨가 좋다면 I could go fishing. 나는 낚시하러 갈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못 간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 5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A, E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서 기호 쓰고 고치고 해봅시다. 자, My dream was to become a writer입니다. 나의 꿈은 뭐였다는 거예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은 작가였는데요. 하지만 my parents wanted me to be a soldier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want 뒤에 목적어 오고요. to 부정사 오는 거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바라다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원했어요. 뭐가요? 내가 군인이 되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런 거, 그럴 때 있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글쓴이는 뭘 선택했어요? Now I'm a soldier. 나는 지금 군인이다라고 했어요.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군인이 된 거죠. But 하지만,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요. I wish I had kept writing when I was you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sh가 왔어요. 그러면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뒤에 봤더니 had pp를 썼어요. 그러면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했더라면 keep 동사 쓰고 ing를 쓰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계속 글을 내가 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언제요? When I was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럼 과거 시제의 과거일 때라는 시점을 줬기 때문에 head PP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아, 어렸을 때 계속 글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if I could go back 이라고 했습니다. if가 오고요. 뒤에 가정법 과거가 왔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도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죠.

0: I would have become a writer. 이라고 썼네요. 틀렸죠. 그쵸?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주절도 어떻게 돼야 돼요? I would become a writer. w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될 텐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작가가 될 텐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 문장을 완성해야 하므로 일단 정답은 B가 되겠죠. B를 쓰시고 I would become a writer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funny thing is that 재밌는 것은 that 뒷내용이다라는 거죠. My son acts요. 우리 아들이 행동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 he were a writer이라는 거죠. 실제로 작가는 아니죠. 근데 마치 작가인 것처럼 우리 아들이 행동한다. 그게 재밌다라는 거죠. 자,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쵸? 자,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고 할 때,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구조로 쓰는 거죠. 자, 그에게 되라고 말했어요. 뭐가요? Whatever he wants to be. Whatever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에요. 그가 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되라고 말한 거죠. 자기는 부모의 뜻을 따라서 원하던 걸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그래서 아들에게는 너 하고 싶은 걸다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I will just support him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냥 미래 시제로 잘 썼어요. 나는 그를 지원을 할 거다. 단지 지원을 쭉 해주기만 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의 일에, 그의 직업에 만족해 한다면 나는 그냥 그저 묵묵하게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if 조건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형태를 썼고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로 아주 잘쓴 거죠. 자, 그리고 I expect to see my children enjoying their life라고 했어요. 자, expec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그쵸? 그래서 잘 썼고, see는 또 목적어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쓸수 있죠. 그래서 내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올바르게 잘 되어 있고요. 정답은 B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일부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가정법, 여러분들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정말 통달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정말 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30 문제 모두 풀어서 강의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일부분 같이 풀면서 가정법 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저 파스인가? 이거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버스 온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이요, 국어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1단원이 다 끝나냐고요?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단원 정리평가를 풀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대화를 나누어요 1단원 요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읽다가 말았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도 문제 열심히 풀면서 오늘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보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37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죠. 아, 너 말이야. 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어.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진서가 재빠르게 붙잡는 바람에 둘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너 돌려주지 않은 책또 있지?라고 진서가 말하니까 그 말에 지금 도깨비가 뜨끔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잡혔지만요. 포쇼쇼. 도깨비는 어느새 쌀이 빗자루가 되어 있었어. 진서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마구 내쳤지. 아프겠다. 돌아와, 돌아오란 말이야. 몇 번을 내쳐도 쌀이 빗자루는 여전히 쌀이 빗자루였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도깨비도. 진서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 변기에 넣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푸르풍풍. 다시 도깨비로 돌아온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변기에는 빠지고 싶지 않은가 봐. 도깨비가 이야기를 한 거네요.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 도깨비는 빨간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개를 그제서야 있어. 즉, 인정한 거예요. 뭘?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진서가 어디야? 앞장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는 도깨비의 누더기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 도깨비는 말없이 화장실을 나갔어. 그리고 넓은 홀을 지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 밖에는 아직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 진서는 가방에 꽂아두었던 우산을 활짝 펼치고 도깨비를 보았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이 진서가 어디야? 앞장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있지 않지만 짐작해보죠. 앞장서라고 하는 걸 보니 진서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은 책! 또 어디 있어? 나 빨리 그곳으로 데려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에게 앞장서, 그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잃고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짐작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도깨비는 다른 책은 모두 돌려주었다. 2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간 적이 없다. 3번, 도깨비는 진서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4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때 반납했다. 5번, 도깨비는 책을 돌려주지 않은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서의 말에 혼자 뜨끔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겠죠. 만약에 당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라고 진서의 말에 반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걸 보니 이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37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38번 문제인데요. 도깨비의 행동을 알게 된 진서의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 2번, 도깨비를 내쫓기 위해서 빗자루로 도깨비를 바닥에 마구 내쳤다. 내쫓으려고요? 아닌데요. 3번, 진서는 달아나려는 도깨비를 재빠르게 붙잡아서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렸다. 너무 잔인해요. 3번은. 자, 그래서 1번, 도깨비가 돌려주지 않은 책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어디야? 앞장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1번의 동그라미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묻고 있는데요. 자, 인물에게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상호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호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하지만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한테는 얼굴 가리개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 이 도깨비의 몸집이 엄청 크니까 우산으로 이렇게밖에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서하고 도깨비는 키도 맞지 않았지. 우산을 얼굴에 대보는 도깨비를 보다가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지. 진서의 몸이 하늘로 들렸어. 그제야 진서는 깜짝 놀라 웃음을 멈췄어. 도깨비가 진서를 번쩍 들어 어깨에 올린 거였어. 그렇게 하고 우산을 쓰니 진서의 몸도 가려지고 도깨비의 얼굴도 가려졌어. 도깨비는 도서관 아래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났어. 그리고 그 아래 좁은 산책길로 올라갔지. 도깨비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깨에 딱 타고 있으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에 젖은 갈참나무 잎사귀들이 진서의 눈앞에 나타나면 진서는 팔을 휘저어 갈참나무 가지들을 밀어줘야 했고 우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어깨 위에서 편하게 앉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엔 우산, 한 손은 막 가지들을 막 헤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도깨비는 작은 산을 넘어 진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갔지. 그러고도 도깨비는 한참을 굽이굽이, 굽이굽이 골목을 돌아갔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굽이굽이난 골목을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한 데로 데려가면 혼난다. 진서의 말에 도깨비가 씩 웃었어. 도깨비가 멈춘 곳은 허름한 책방 앞이었어. 유리창엔 헌책 사고 팝니다 라고 적은 종이가 붙어 있었지. 붓글씨 같았어. 도깨비가 책방의 나무 문을 열자 꿉꿉한 책 냄새가 훅 풍겨나왔어. 진서는 우산을 접고 도깨비를 따라 들어갔어. 어디로요? 허름한 책방 안으로요.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두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 그래서 진서는 조심조심 걸었어. 어디를? 허름한 책방 안을 말이죠. 도깨비가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구의 빛은 책방 구석까지 가지 못했어. 그 구석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화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전구의 빛을 이용해도 좀 어두컴컴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40번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진서의 우산은 도깨비에게 너무 작았죠. 그래서 우산을 얼굴 가리개라고 재미있게 표현했지요. 2번, 도깨비는 진서를 어깨에 올려 우산을 함께 썼다. 맞아요. 3번, 그러니까 정답은, 네, 아니겠네요. 3번, 도깨비와 진서는 체육관을 지나고 과수원도 지나갔고요. 4번, 진서는 도깨비의 어깨 위에 올라가 편하게 갈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편하게 갔다고 생각하지는 마라고 했죠.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정답이겠습니다. 5번. 도깨비는 진서가 처음 보는 동네로 내려가 골목을 한참 굽이굽이 돌아갔다. 어디까지? 허름한 책방 앞까지. 글의 내용으로 알맞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41번 문제인데요. 낱말의 뜻에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꿉꿉한 굽이굽이 두 낱말의 뜻을 연결해 봅시다. 꿉꿉한은요, 조금 축축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좀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빨래를 다 이렇게 말리지 않고 옷을 입으면 축축하잖아요. 아우, 꿉꿉해. 그럴 때 꿉꿉한입니다. 조금 축축한으로 연결해 주고요. 2번 굽이굽이는요, 바로 여러 개 굽이의 뜻입니다. 따라서 굽이굽이는 여러 개 굽이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41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42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을 찾아서 다섯 글자로 쓰는 문제인데요. 바로 도깨비가 멈춘 곳은 어디?

0: 그래요. 책방은 책방인데 어떤 책방? 허름한 책방 다섯 글자 골라서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허름한 책방. 이렇게 42번 문제 잘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43번 문제인데요. 도깨비가 진설을 데리고 간 곳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적은 것처럼 진설을 허름한 책방 안으로 데려갔잖아요. 거기에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나무로 된 문이 있다. 나무로 된 문. 맞습니다. 2번. 오래된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요. 3번. 천장에 매달린 전구를 켜니 구석까지 환해졌나요? 아니요. 그것만으론 책방 안을 환히 밝힐 수가 없었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3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4번. 책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진서는 조심조심 걷기도 했잖아요. 5번. 유리창에 붓글씨로 헌책 사고팝니다.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놀라고 있어요.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허름한 책방 안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도깨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에 대한 그럴듯한 까닭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깨비의 말에서 아하,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책을 많이 버렸고 그 책들을 바로 도깨비가 가지고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많구나라고 말이죠.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한권 집어들었어. 첫 장을 펼치니 누군가 써놓은 굵은 글자가 보였어.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의 책이었겠죠. 그때 그 책의 주인이 적혀 있는 것이겠네요.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다음을 보죠.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아, 도깨비의 말이었네요.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읽어도 돼? 이책 읽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진서의 말에. 알았어.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자,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앞에 나란히 앉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왜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읽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읽어도 돼 라고 했다면, 진서가 그 책을 가져가거나 혹은 그 책을 훼손할까봐 도깨비가 좀 무서웠지 않을까요? 그만큼 도깨비도 책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을 느끼고 진서도, 알았어. 안 가져가고 여기서 읽을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도깨비가 허락하고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앞에 나란히 앉은 것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민정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깨비의 말과 행동에서 도깨비가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도깨비가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굳이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을 가져왔을까요? 그냥 무시했겠죠. 자, 지훈이는요. 도깨비의 말에서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도깨비가 모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지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예요. 이거 읽어도 돼? 아까 이 부분 말이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짐서는 책을 꼭 읽고 싶어 한다. 자, 다시 볼까요? 짐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을 꼭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알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비워두고요. 2번, 도깨비는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끝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진서는 도깨비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아, 결국에는 허락했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2번이 알맞지 않구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매우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돼라고 했을 때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46번인데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적어보기 전에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자고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찾는 실마리, 바로 단서죠. 이 단서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의 말, 어떤 인물의 행동, 또는 어떤 나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요. 인물의 말과 표정, 행동 등에서도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 가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인물의 말에서, 또는 뭐 행동에서, 표정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요.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적고 싶어도 가장 확실한 답한 가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짐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의외로 좀 수줍음이 많은 친구네요, 도깨비가.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 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네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짐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몇 번을 읽어봐도라고 했네요, 도깨비가. 도깨비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그런데 짐서가 여기에 지금 꽂힌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몇 번을 읽어봤다니. 몇 번을 읽어봐도 짐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왜? 그만큼 진서가 읽고 싶었기 때문에 궁금해진 거죠. 그 책의 내용이 말이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라고 진서가 도깨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지금 막 진서는요,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깨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자, 이 말에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서의 부탁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구나.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기로 생각했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작은 책방에 이야기 나라가 펼쳐졌어. 자, 그리고 도깨비가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진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기쁨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다.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자,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이 말을 통해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진짜 허름한 책방에 문을 닫는다라기보다는 저녁쯤에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서는 이 작고도 넓은 나라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책을 돌려주세요 이야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결국에는요, 짐서가 직접 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 시착한 도깨비 덕분에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라도 알수 있게 되어서 말입니다. 자, 문제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자, 1번은요, 병기에 빠뜨린 책에는 도깨비가 나오지 않는다? 아닌데요. 아까 도깨비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도깨비는 병기에 빠뜨린 책을 몇 번이나 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짐서가 들려줘 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3번. 도깨비는 짐서에게 병기에 빠뜨린 책의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가 아니라 해주고 있습니다. 4번.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짐서가 펼친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다.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요, 짐서가 읽지 못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5번, 작은 책방의 이야기 나라는 아침에 문을 닫고 저녁에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볼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복습해 봤던 것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표정과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4번. 등장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려 본다. 이 생김새를 떠올리는 것과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글을 읽고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내가 인상 깊게 느껴진 부분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나와 서아가 있습니다. 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와 도깨비가 책을 아끼는 모습을 보니 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 그래요. 이글 속의 주인공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아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하, 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 나도 앞으로 책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서아는요, 진서와 도깨비가 저녁이 되어 책방 문을 닫는다는 것을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 자,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이야기 나라가 문을 닫는다라고 했지, 책방 문을 닫는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서아가 아니라 바로 유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나라고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평소에 책을 얼마나 아끼고 또 소중히 다루고 있나요? 이글 속에 진서와 도깨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평소에 책을 좀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이후에 더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쫙 쓰고 싶어도 꾹 참고 한 가지,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글 속에 진서와 도깨비 모두 어떤가요? 진서도 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요. 책을 많이 읽고요. 도깨비 역시 이사가는 사람들이 버린 책을 다시 모을 정도로 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도 적어주면 좋겠네요.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예쁜 글씨로 책을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또는 뭐 책을 매우 즐겨 읽는다도 좋아요. 사랑하고 아낀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진서와 도깨비 모두 책을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이렇게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5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자,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구?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면 어떨까요? 이야기 속 주인공 진서와 도깨비, 그리고 이 나와의 공통점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나도 책을 아끼고 사랑해요. 또는, 아, 나도 병기는 아니지만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나만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통점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올라올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단원 단원 정리평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미리 문제를 풀어오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좀 헷갈린다 싶은 문제 미리 표시하고 오면은요, 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미리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공부 열심히 이어나가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과학 3단원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요,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평가 1회, 2회를 함께 해결해 봅니다. 오늘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집중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평가 1회 문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모두 14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식물의 구조 중에서 우리 잎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봅니다. 1번, 잎은 모두 초록색이다. 자, 여러분, 잎은 모두 초록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잎은요, 식물마다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은행잎 보세요. 가을철이 되면 노랗게 변하죠. 단풍잎 보세요. 가을철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잎이 모두 초록색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죠. 2번, 잎 몸에는 잎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잎맥이 잎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잎자루는 잇몸과 연결되어 있나요? 네, 잇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잎자루는 줄기에 딱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4번, 식물의 종류에 따라 잎의 생김새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자, 어떤 나뭇잎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 자, 어떤 나뭇잎은 어때요? 은행잎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식물의 잎 모양은요, 식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잎은 대부분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잇몸을 여러분 선생님이 표현해놨죠? 이 부분이 바로 잎자루가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1번. 잎은 모두 초록색이다가 되는 거죠. 2번부터 3번.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추모종의 잎중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그 다음 나, 다음 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땁니다. 자, 나의 잎을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넣어요. 그 다음 이 위에서 했던 이 달을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페트리 접시에 올려놔요.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잎에서 만들어지는 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어떤 조건에서 생기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2번, 위실험 과정, 바에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똑 떨어뜨렸어요. 그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 그 다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에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라고 하는 건 햇빛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게 했다는 거죠. 햇빛을 받지 않으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녹말이 생성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깔의 변화가 없겠죠.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럼 햇빛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햇빛을 받죠. 햇빛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나요? 그렇죠. 녹말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녹말과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니까 이것은 니은과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무엇이 생성된다? 녹말이 생성되더라. 3번. 위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잎의 기능을 쓰시오. 자, 그러면 잎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무엇을 해요? 그렇죠. 바로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양분, 즉 녹말을 만들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의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기능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4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광합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햇빛을 받았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그렇죠. 바로 양분, 녹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죠. 기억, 동물은 광합성을 할수 없다. 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죠. 니은, 주로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납니까? 주로 식물의 어디에서 일어나요? 잎에서 일어나요. 옳지 않죠? 디귿, 잎, 빛을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작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빛을 이용해, 그러니까 빛광자를 써서 광합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옳은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니은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광합성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5번, 기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공 어디 있나 보니까 바로 여기 있네요, 기공. 자, 기공은요, 공기가 통하는, 그러니까 공기처럼 작은 것들이 통하는 바로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식물에서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쭉 올라온 물이 있죠. 이 물이 잎에 있는 이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수증기를 통해 이렇게 배출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기공에서 일어나죠. 2번, 대부분 잎의 앞면에 많이 있나요? 앞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잎의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3번,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맞습니다. 4번, 기공은 잎에 많지만 식물의 줄기에도 있나요? 네, 잎에 주로 분포하지만 식물의 줄기에도 있어요. 5번,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그걸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자,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2번에 골라주면 되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증산작용 또 나왔네요. 1번,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 증산작용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쭉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잎을 통해서 나가는 걸 통해서 이 물이 이렇게 한 번씩 쓱 통과를 하잖아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식물 안에 저장되는 양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까? 자, 양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죠. 자, 무엇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까요? 그렇죠.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3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네, 그렇죠.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광합성 할 때 물 필요하다고 했죠. 자,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거겠죠. 7번,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식물의 여러 부분 중에서 우리가 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어, 꽃은 크기와 색이 다양합니까? 네, 아주 다양합니다. 자, 어떤 꽃은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어떤 꽃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자, 어떤 꽃은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어떤 꽃은 보랏빛을 띠기도 하고요. 어떤 꽃은 흰색이기도 해요. 니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의 생김새가 다양합니까? 네, 그렇죠. 디귿, 돋보기로 관찰해야 할 정도로 작은 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있어요. 돋보기로 봐야 보입니다. 니은,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네, 뭔가 어색한 것이 하나 있었죠? 암술, 수술, 꽃잎은 맞는데 줄기라는 것은 우리 꽃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리을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8번에서부터 9번입니다. 꽃의 각 부분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예쁜 꽃이 준비되어 있죠? 꽃의 각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8번, 꽃의 기억에서부터 리을에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합니다. 기억 먼저 볼까요? 기억은 바로 꽃잎이죠. 자, 꽃잎은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니은은 바로 암술이에요. 우리 꽃가루가 딱 이렇게 암술 위에 붙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 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은 무엇일까요? 디귿은요, 바로 수술이에요. 자, 수술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나요? 위에 꽃가루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꽃잎을 받치고 있는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이렇게 우리가 꽃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자, 기억은 꽃잎이죠. 그 다음, 니은은요, 암술이에요. 그 다음, 디귿은요, 수술이죠. 그 다음, 리을은요,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이렇게 각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음 9번입니다. 꽃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옳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1번, 기역은 꽃가루를 만든다. 기역은 꽃잎인데요. 꽃가루 만드는 건 수술이죠. 2번, 니은은 곤충이나 새를 유인한다. 니은은 암술인데요. 곤충이나 새를 유인하는 것은 바로 꽃잎입니다. 꽃잎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나 이렇게 새를 유인할 수 있어요. 3번, 디귿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한다. 디귿은 수술인데 수술을 보호하는 것? 그렇죠. 암술과 수술 보호하는 건 꽃잎이잖아요. 4번, 리을은 꽃잎을 받치고 보호한다. 리을, 바로 꽃받침이죠.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기역은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든다. 자,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드는 것은 암술인데 기역은 꽃잎이잖아요.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을 이것 또는 수분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꽃가루 바지라고 부릅니다.
꽃, 가루, 바지. 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붙여서 꽃가루 바지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도 부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 꽃이 꽃가루 바지를 할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건 꽃가루가 수술에서 만들어진 이 꽃가루가 암술 위에 가서 옮겨 붙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도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물의 도움이 있습니다. 자, 물 속에 있는 식물들은요, 이렇게 물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흙은 어때요? 자, 흙은 아쉽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흙은 그 뿌리 위에 있는 거죠. 뿌리 근처에. 그다음 새를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바람을 통해서 꽃가루 바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꽃가루 보면요, 바람이 훅 불었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술에 옮겨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곤충들도 역시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비나 꿀벌 같은 이런 곤충들이 굉장히 꽃가루 바지에 유용한 곤충들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 흙이 되는 것이죠. 12번에서 13번 식물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물의 이동과 양분의 이동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물의 이동, 뿌리에서 이렇게 흡수되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 이렇게 잎 밖으로 퍼져나간다. 그 다음 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졌어요. 잎에서 만들어져서 줄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오 남는 양분은 뿌리나 줄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2번 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 식물의 각 기관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식물의 각 기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치거나 잘못된다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겠죠. 식물의 기관 중 어느 한 곳이 훼손되어도 식물이 자란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뿌리를 댕강 자른다면, 아니면 나뭇잎을 모두 다 우리가 따버린다면, 아니면 줄기를 다 잘라버린다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3번 식물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한 번에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써도 좋고요. 또는 물은 이렇게 이동한다, 양분은 이렇게 이동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문장으로 서술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물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 다음 양분은 잎에서부터 이동을 한다. 줄기를 따라 이동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식물의 각 기관과 하는 일을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어요. 식물의 각 기관 중에 뿌리, 줄기, 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볼게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대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 뿌리, 줄기, 잎 중에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줄기죠. 우리 백합 가지고 실험했었잖아요. 붉은 색소가 담겨있는 이 색소를 넣은 물에다가 백합 줄기를 담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줄기를 잘라보았더니 이렇게 붉은 색소가 있는 물이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추 모종에 뿌리가 있는 것, 뿌리가 없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해서 물에 담궈 놓은 다음에 어느 것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든지 봤잖아요. 자, 뿌리가 있는 것이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잎에서는요. 물을 식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단원평가 이외에도 역시 14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잎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잎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잎은 대부분 잇몸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잇몸에는 이것이 있다. 자, 이것은 줄기에 붙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잎은 대부분 잇몸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잇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잇몸에는 무엇이 또 있다고 했죠? 그렇죠. 뭔가 얇은 선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잎맥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기억이니까 잎자루는 줄기에 붙어 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기억은 잎자루.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인가요? 니은은 바로 잎맥이 되겠죠. 잎맥. 잎자루와 잎맥, 그 다음 잇몸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2번부터 4번입니다.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고 이렇게 다섯 개를 쭉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먼저 가입니다. 잎을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넣은 뒤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나, 다음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땁니다. 다, 고추모종의 잎 중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라,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 양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음 마,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따뜻한 물로 헹구고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잎을 헹구는 거예요. 2번, 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추 모종의 잎 중에서 하나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주는 겁니다. 먼저 다져. 그 다음 우리 잎을 두 개를 딸 거예요. 우리 포일에 씌운 잎 그리고 씌우지 않은 잎 두 개를 각각 한 장씩 땁니다. 자,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에다가 두 잎을 넣어요. 그 다음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큰 비커에다가 이 작은 비커를 넣고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저 잎의 색깔이 연해져요.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봅니다. 그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는 거죠. 이렇게 다나 가마라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고요. 3번 위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르게 한 조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다르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 그리고 씌우지 않은 잎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잖아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는 것은 햇빛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다는 것은 햇빛을 그대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 잎의 크기는 어때요? 다르게 한 조건 아니죠. 그 다음, 니은, 물의 온도는 어때요? 물의 온도? 다르게 할 이유 없죠. 자, 디귿, 햇빛의 유무. 이것이 바로 다르게 한 거죠.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두느냐, 감싸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다르게 한 조건이고요. 잎을 딴 시간은요? 똑같은 시간에 따야 하니까 다르게 한 조건 아니죠. 바로 디귿이 위실음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위실험 결과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비교하여 써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나뭇잎이 있었잖아요. 두 개의 잎에서 일어나는 색깔 변화를 각각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라고 먼저 써주세요. 그때 첫 번째 알루미늄 포일에 씌운 잎은 색깔 변화가 없지만 두 번째, 알루미늄 포일에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교하여 쓴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있는 이 하나만 썼어요. 알루미늄 포일에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러면 비교하여 써라. 이런 문제에는 맞지 않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둘 다 서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5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이것으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역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그렇죠.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 광합성이 되겠죠. 광합성은 주로 식물에 어디에서 일어나며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할까요? 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바로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물이고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잎이 됩니다. 알겠죠? 광합성의 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빛을 의미한다고요.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래요.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대요. 이곳을 통해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간대요. 자,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 그리고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다. 잎을 통해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작은 구멍,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 기공. 이렇게 두 글자로 써주면 됩니다. 7번에서부터 8번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비슷한 크기의 고추 모종 두 개를 각각 아래와 같이 물에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2일 정도 놓아두고 비닐봉지 안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과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자, 이틀 정도를 놓아뒀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물방울이 비닐봉지 안에 맺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 있는 씌워뒀던 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잎 가지 않는데, 이게 잎 밖으로 배출이 됐네? 잎 밖으로 나왔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증산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기어 7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을까요? 잎을 그대로 둔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을까요? 자,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잎을 그대로 둔, 그러니까 잎이 있는 고추모종의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혔겠죠.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요. 8번, 위실험으로 알 수 있는 잎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잎의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잎을 통해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증산작용이에요. 잎을 통해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증산작용. 이런 식으로 잎의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기능 두 가지 배웠죠. 광합성, 그 다음 증산작용이에요. 자, 9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 증산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걸 함께 기억해 둬야 되겠죠. 1번.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2번.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나요? 네.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물이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줄기를 통해서 그다음 잎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물이 순환이 되잖아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식물 안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합니다. 자, 식물이 이렇게 물을 계속 빨아들이다 보면 물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5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네, 도와줍니다. 증산작용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3번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알맞지 않은 거죠. 다음 10번. 꽃의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우리 꽃에 대한 설명이네요. 꽃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꽃잎도 있었죠. 암술, 수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꽃받침도 있었습니다.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며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 꽃가루받이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 꽃의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암술과 수술을 보호한대요. 그렇죠.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요. 뭔가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유인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잘 띄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꽃잎이죠. 꽃잎이 있기 때문에 곤충이나 새가 꽃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왔다가 꽃가루받이, 즉 수분을 도와주게 될 수 있는 거죠. 11번. 꽃의 이름과 생김새의 특징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꽃, 꽃말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뭔가 주머니 모양이 있죠. 금낭화라는 꽃이에요. 그 다음 헤오라비 난초라는 꽃은요. 뭔가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깃털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기어 2mm 정도로 매우 작은 꽃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주 작은 꽃들이 있잖아요. 2mm 정도로 매우 작대요.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좋겠죠. 니은 새의 모습과 비슷하대요. 어디 있어요? 새의 모습과 비슷하죠? 진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 주머니 모양인 금낭화. 자, 주머니 모양이에요. 사실 이렇게 낭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주머니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예요. 금낭화, 주머니 모양인 꽃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1번 문제도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12번. 오른쪽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기역 그리고 니은, 꽃가루 바지에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뭐예요? 노란색 뭔가 가루가 보이죠? 이거 바로 기역,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꽃가루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꽃가루는 바로 수술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이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이렇게 꽃가루 바지를 한다는 것은 어디 위에 딱 올라와 앉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암술 위에 올라와 앉는 거죠. 이렇게 꽃가루 바지, 즉 수분이 이루어지면 암술에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3번, 꽃가루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죠. 양분이 아니라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2번,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으로 우리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씨가 만들어지고 이 씨가 또 땅에 가서 또 심어지게 되면 또 다른 식물이 나고 이렇게 식물이 번식을 할 수 있게 종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꽃가루 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식물의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식물의 각 기관 우리 무엇 배웠나요? 뿌리 배웠죠. 줄기 배웠죠. 잎도 배웠어요. 마지막 꽃도 배웠습니다. 기억이에요. 잎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고 줄기와 뿌리로 전달한다. 자, 잎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것 맞죠? 줄기와 뿌리로 양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뿌리와 줄기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요,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비긋, 뿌리, 줄기, 잎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나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니은을 골라주면 되겠죠. 뿌리와 줄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하고 또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뿌리까지 이동을 하면서 양분이 뿌리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이것은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과학 3단원 선생님과 함께 모두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 4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우리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구의 친구를 초대합니다.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아래 날짜에 별나라로 보내주세요. 호랑이인 내가 지구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지. 그러니까 내가 별나라에 가야 해요.
1: 멍멍! 전 아기 강아지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내가 별나라에 간다면 지구 자랑을 잔뜩 할 거예요. 야옹! 와! 별나라에서 초대장이 도착했네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서로 가고 싶어해요. 별나라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에헴, 지구에 사는 동물 중에서 내가 제일 쥐를 잘 잡는단 말이지.
1: 그러니까 내가 별나라에 가야 해요. 선생님, 별나라 꽃동산에 야옹이가 가는 곳이 좋겠죠? 그렇죠?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와, 별나라 꽃동산에 가게 될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옹이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면서 어떤 동물이 별나라 꽃동산에 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누구를 보낼까요? 라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금덩이를 버린 형제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을 찾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을 살펴보면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 역할에 알맞게 소리 내어 읽을 때 주의할 점인데요. 선생님, 이거 왜 배우나요? 우리가 이따가 만날 글에는요,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글을 읽어볼 일이 생기겠죠? 그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자는 거예요. 인물의 상황이나 인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글에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친구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하필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작고 자신 없고 조금 슬픈 그런 목소리를 해야 알맞게 읽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실제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합니다. 실감나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글을 처음 보고 나서 실감나게 바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기자를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읽고 싶다면 일단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소리 크기도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감나게 읽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글 한번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볼 거예요. 글의 제목은 누구를 보낼까요? 입니다. 자, 여기 분홍색 상자에 있는 글 먼저 읽어볼게요. 이 글은 어떤 글일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0: 우리 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구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아래 날짜에 별나라로 보내주세요. 때, 그러니까 언제냐는 말이죠. 2000몇 년, 몇 월, 며칠, 곳, 그러니까 장소예요. 별나라, 꽃동산. 여러분, 이 글은 어떤 글인가요? 어떤 자리나 모임에 초대한다는 그 말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 바로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초대장.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초대하는 글인가요? 그래요. 바로 별나라 꽃동산 친구들이 누구를? 지구를 대표하는 동물을 초대하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 초대장을 보고 많은 동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먼저 동물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거북 할아버지께서 말씀

둘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나라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글에 있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 찾아볼 수 있죠? 무얼 통해서? 말, 행동, 표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기억은 여기에 빈칸이 있죠. 보기를 보니까 일기, 초대장, 독서 기록장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기는 뭐예요? 일기는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적은 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초대장은요, 어떤 자리나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를 초대장이라고 해요. 독서 기록장은 무엇일까요? 독서 기록장은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 그 다음 나의 생각, 느낌을 적은 걸 독서 기록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구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이 글,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초대장이라는 것알수 있죠. 초대장. 이렇게 글씨를 써줍니다. 초대장. 다음 19번이에요. 별나라 친구들이 지구의 친구를 초대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별나라 친구들은 지구의 친구들을, 동물 친구들을 왜 초대하려고 할까요? 우리 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구의 친구를 초대한다라고 하네요. 우리 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이걸 지구의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아마 이 친구들을 초대한 걸 거예요. 1번, 지구에서 남는 자원을 얻으려고? 아니고요. 지구 친구들과 별나라를 청소하려고. 청소하자는 말은 없었죠? 별나라의 지구 친구들을 살게 하려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구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려고. 미안하다고 했나요? 아니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작은 해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하려고.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축하하자라는 의미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초대하려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문제, 중요한 문제도 볼게요. 동물들은 무엇에 관해 의논하려고 하나요? 라고 합니다. 자, 동물들은 무엇에 관해 의논하고 있나요? 아, 많은 동물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자기가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엇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별나라엔 누가 할까? 누가 갈까? 누가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야 할까? 라는 걸 의논하고 있는 거죠. 1번 사진을 찍을 동물 정하기. 사진을 찍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별나라의 대표로 갈 동물 정하기. 정답 여기 있었네요.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별나라의 대표로 갈 동물을 누구를 정할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물도, 오, 저 동물이 가야 할것 같아.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줄것 같았나 봐요. 3번, 초대장을 쓸수 있는 동물 정하기. 초대장을 쓰는 것 아니고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 알아보기. 이건 아니었죠? 단지 거북 할아버지께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5번, 거북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까닭 찾기. 이것도 알맞지 않았죠. 동물들이 의논하고 있는 것은 별나라의 대표로 갈 동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러면 21번도 만나보죠. 서술형이에요. 거북 할아버지가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거북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결국 내가 별나라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그 까닭은 앞에 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별나라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지구에 대해, 에 대해, 누구보다,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비슷하게 정답을 적었다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동물이 자신이 별나라 꽃동산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거북 할아버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아기 곰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해요. 만약 제가 별나라에 가게 된다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주겠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동물들은 아기 곰의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곰은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지구를 무척 사랑하고요. 제가 가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아기 곰이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까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보죠. 이번에는 원숭이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별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별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많잖아요? 그곳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제가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는 자신이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까닭 찾아볼게요. 별나라에는 신기한 일이 많대요. 저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면 생생하게 전해줄게요.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글. 거북 할아버지, 아기 곰, 원숭이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동물들은 생각에 잠겼어요. 여러분, 생각에 잠겼다는 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세명 모두 다 별나라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가야 할까 생각에 잠겼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동물이 지구를 대표해 별나라에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어떤 동물이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한 동물은 누구인지 쓰세요. 생생하게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누가 했나요? 거북 할아버지인가요? 아기 곰인가요? 아니죠. 생생하게 전달해 줄수 있다. 내가 본것 제대로 전해줄게요. 바로 원숭이였죠. 그 친구는 원숭이였어요. 원숭이. 라고 써줍니다. 23번. 중요한 문제예요. 역할을 나누어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알맞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아까 알아보았죠? 우리가 역할을 나누어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래요. 인물의 상황, 분위기를 생각해서 알맞은 목소리 크기를 정하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실감나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 아기 곰은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읽어야 할까요? 아기 곰이잖아요. 어른 곰 아니고 아기 곰. 아기 곰은 굵고 낮은 목소리보단 뭔가 아기 같고 귀여운 목소리로 읽어주면 더 실감나겠죠. 2번. 원숭이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때요? 제가 별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원숭이의 말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원숭이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목소리로 읽으면 실감날 거예요. 24번. 별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새 동물을 모두 쓰세요. 자, 우리 새 동물이 서로 자기가 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 누가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거북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거북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죠? 자신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두 번째로 별나라에 가고 싶어 했던 동물은 바로 아기 곰이었어요. 아기 곰은 자신이 지구를 가장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별나라에 가고 싶어 했던 동물은 바로 원숭이였죠. 원숭이는 별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이 생생하게 전달해 줄수 있어서 자신이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 동물 잘 찾아서 써보세요. 2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별나라에 보낼 답장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답장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별나라 친구들한테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편지를 또 쓰는 거죠. 별나라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구를 대표해 아기 곰을 보내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친구들이 아기 곰을 별나라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래요. 아기 곰이 지구를 무척 사랑하고 있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기 곰을 별나라로 보내기로 결정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 곰이 지구를 무척 사랑하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살기 좋은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답을 썼다면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만나볼 글은 바로 금덩이를 버린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중에 선생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애라는 건요, 형제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어느 날 형제는 산길을 가다가 풀숲에서 금덩이 두 개를 보았습니다. 아우는 기쁜 마음에 큰 것은 형에게 건네주고 작은 것은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가는데 아우는 점점 형의 큰 금덩이가 욕심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형제가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금덩이 두 개를 발견해서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아우가 점점 형의 큰 금덩이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한참을 가다가 형제는 나루터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나루터는요,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그러니까 배를 탈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타고 내리는 장소.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우는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깜짝 놀라서. 아우야,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렸니? 그러자 아우가 대답했습니다. 금덩이를 갖고 나서부터 자꾸 형님이 미워지고 더 욕심이 나서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아니, 아우가 금덩이를 버려버렸어요. 왜요? 금덩이를 가지고 보니까 형님께 더 큰데? 하면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님이 미워질까 봐 그래서 더 소중한 형님을 위해 금덩이를 버려버린 거죠. 이 말을 듣고 보니 형도 부끄러워져서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이전보다 더 우애가 깊어졌습니다. 더 사이가 좋아졌네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수강의 게시판에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26번입니다. 형제가 산길을 가다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형제가 산길을 가다가 뭔가 엄청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금덩이였어요. 그런데 금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금덩이 두 개. 두 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둘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7번이에요. 아우가 기역과 같이 행동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기역.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우는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던져버렸을까요? 자, 1번. 더 많은 금덩이를 얻고 싶어서 던져버렸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금덩이를 얻게 되지는 않았어요. 금덩이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죠? 형님이 더큰 금덩이를 준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형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우가 혼자서 생각해서 던져버린 거죠. 4번. 형님과 크게 싸우고 난뒤 화가 나서. 금덩이를 얻은 다음 두 형제가 싸웠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5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금덩이 때문에 형님이 미워지고 더욱 욕심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금덩이를 던져버린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뭔가 형님의 금덩이가 더커 보이면, 형님께 더큰것 같은데,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형님은 왜 저렇게 큰 금덩이를 나한테 양보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형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우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형님을 미워하게 되느니 그냥 이 금덩이를 없애버려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물에 휙 하고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28번 볼게요. 아우가 금덩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자, 여러분, 이건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에는 사람이 딱두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우, 그 다음은 형이에요. 그러면, 금덩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라고 했으니까, 형님, 또는, 형이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당연히, 금덩이보다 형님이 더 소중하죠.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형님과 계속 다투게 된다면, 금덩이는 가져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번 중요한 문제 만나볼게요.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까닭과 함께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도 어제 형님과 싸웠는데, 누가 더큰 도넛츠 먹지?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 든 친구들 있죠. 그리고, 나 언니랑 맨날 더 가지고 싶은 옷 가지고 싸웠는데, 생각해보니, 그래, 옷이 뭐가 중요해. 언니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자신의 생각을 잘쓴 친구의 이름을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하석이에요? 형님은 욕심쟁이인 것 같아. 큰 금덩이를 갖고도 동생 것을 탐냈잖아. 형님이 동생의 금덩이를 탐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이 욕심쟁이라고 하기에는 형님도 아우가 금덩이를 던져버리자 본인도 던졌어요. 이걸 보니까 형님이 욕심쟁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음 볼게요. 형제의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덩이를 강물에 버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까닭까지 아주 잘 썼네요.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쓴 친구의 이름 바로 채윤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느낀 것, 생각한 것을 떠올리고 그 까닭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6단원에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인물의 말과 이것, 그리고 이것을 살핍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개의 낱말에 정답을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그 정답을 선생님 톡톡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내가 만점왕 퀴즈 잘 풀었나?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톡톡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북 1 개념책 내용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국어 실력 쑥쑥 키워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1단원에서 다양한 글 읽고 인물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1단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자, 우리 글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 지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관련 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글에서 인물의 가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 가치를 일단 파악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책 깎는 소년에서 장호와 봉운이의 가치를 비교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 인물의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요, 이 인물의 가치는 옳고, 이 인물의 가치는 틀려.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 이런 가치들이 있구나, 존중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인물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인물의 가치는 이러하고 저 인물의 가치는 저러한데 나는 이 인물과 조금 가치가 비슷해. 왜 그럴까? 자, 자신과 관련

짓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인물과 가치가 되게 비슷해. 그렇다면 나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 평가해 보면서 다양한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수 있어요. 아, 이 인물은 이러한 가치를 가졌구나.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자, 이렇게 성찰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인물의 가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관련 짓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다이빙대 위에서라는 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이빙 해본 적 있어요? 자, 다이빙이라는 것은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존 수영했을 때 아마 다이빙 해봤을 거예요. 어떤 기분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진짜 재미있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무서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다이빙대 위에서 어떤 글인지 우리 인물의 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야기부터 읽을게요. 나루와 버드리는 자매이다. 자매예요? 나루, 버드리. 인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들. 자, 나루는 언니 버드리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다. 자, 지금 관계를 잘 파악하세요. 버드리가 언니고요. 여동생이 나루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수영했어요. 둘은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기도 했다. 꽤 잘했네요. 이후 버드리는 체육중학교에 진학했고, 6학년이 된 나루는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버드리가 언니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루는 버드리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버드리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다. 이유조차 묻지 못했을 정도로 나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굉장히 속이 상한가 봅니다. 그쵸?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수영을 그만두었지? 자,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동생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여기가 앞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글 읽어볼게요. 주말이 멀었는데 언니가 집에 왔다. 언니는 보통 주말에만 집에 오나 봐요. 그런데 이때는 평일인데도 집에 왔나 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호출한 모양이라고 나루는 생각했다. 자, 언니가 나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루야, 나가자. 버드리가 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았다. 계절적으로 여름인가 봐요. 두 사람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찾았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 모두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친구들, 안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전거에서 앉는 부분 있죠. 앉는 부분을 안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마도 자전거를 탄지꽤 오래되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나루는 바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았다. 바퀴는 탄력을 잃고 축 처져 있었다. 버드리가 경비실에서 공기 펌프를 빌려왔다. 바람을 넣으려고 그런 것이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과하게 채우면 작은 돌멩이에도 통통 튀어 쓸데없이 핸들을 꽉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람을 부족하게 채우면 바퀴가 땀바닥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작은 언덕조차 힘이 든다.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다. 맞아요. 적당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언제나 제일 어렵다. 얼만큼의 바람이 적당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람을 넣고 달려보기를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감각은 대체로 그렇게 몸에 익는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입니다. 버드리가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쓰시오. 자, 무엇을 하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다이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이빙.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루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언니가 수영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나루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유조차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 가.

처음부터 함께 수영해온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 맞습니다. 자, 나 1, 2위를 다투던 라이벌이 그만두어 계속 1위를 하여 메달을 딸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 자, 지금 그래서 나루가 언니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니가 말합니다. 오랜만에 태워줄까? 버드리가 자전거 짐바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짐바지는요, 자전거에서 짐을 올려두는 부분을 짐바지라고 하죠. 예전에는 거기가 나루 자리였다. 엉덩이가 아프다는 나루의 말에 버드리가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를 겹쳐서 만든 쿠션이 아직도 달려 있었다. 참 다정한 언니네요, 그쵸? 키가 부쩍 크고 나서부터는 나루도 자전거를 갖게 되었다. 나루는 버드리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언니의 뒤를 따라 학교에 다녔다. 괜찮아, 내가 뭐 애야? 아프면 다 애야. 버드리가 앞장서 달렸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한강 초등학교였다. 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자전거 타고 간 곳이 한강 초등학교였어요. 두 사람 다 가장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이다. 왜 그럴까요? 일단 버드리도 한강초를 졸업하고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했겠죠. 그리고 현재 나루는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대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초등학교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이겠죠.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 몇몇이 나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을 크게 돌아 체육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수영장에는 불이 꺼져 있다. 나루야, 너 무슨 일 있어? 자, 나루 표정이 좋지 않나 봐요. 자, 언니가 묻는데요.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다. 자, 지금 나루는요, 마음이 복잡한데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것 같아서 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루가 아무 말이 없자 버드리는 다시 땅에서 발을 뗐다. 다시 페달을 굴렸다라는 거죠. 나루도 따라 페달을 굴렸다. 속도를 내자 머리카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 나루는 앞에 가는 언니의 어떠한 등을 보았다. 언니의 등이 어땠을까요? 버드리는 걸을 때에도 자전거를 탈 때에도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고닿다. 자, 그럼 어떤 등이겠어요? 곧은 등, 반듯한 등. 자, 그런 말이 들어가면 어울리겠죠? 언니처럼 해보려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허리에 힘을 줘 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속도가 나지 않아 그만두곤 했다. 집앞 공원을 가로질렀다. 자, 이제 한강초등학교에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한껏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가 잠시 멈춘 물줄기 사이를 지났다.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물자국이 생겼다. 친구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원에서요, 분수대. 막 물이 나옵니다. 근데 잠깐 물이 멈추는 그 순간 있죠? 자, 그때에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를 타고 그 위를 휙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럼 바퀴에 물이 묻을 테죠? 자, 그러면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이렇게 물자국이 생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나요? 자, 장면 상상하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버드리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광장에, 이제 공원 안에 있는 광장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나루와 버드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는 어디였죠? 그렇죠. 한강초등학교였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자, 이어서 33번입니다. 자전거 짐바지에 탄 나루를 위해 버드리가 했던 행동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자, 동생 엉덩이 아플까봐 택배 상자 겹쳐서 쿠션을 만들어 주었었죠. 자, 짐바지를 두드리며 천천히 달렸다 아니고요. 자, 솜이 가득한 쿠션을 놓아준 건 아닙니다. 자, 페달 굴리는 방법 설명해 주었다 아니고요. 허리에 힘을 주어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었다 아니죠. 자,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를 겹쳐서 쿠션을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나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왜? 뒤에 나오죠.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다.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정답 고른다면 2번.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것 같았기 때문에. 자, 3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우리 아까 생각해 보았죠? 자, 언니는요, 걸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곧았어요. 그럼 어떤 등? 그렇죠. 곧은 등, 반듯한 등 어울리겠습니다. 찾는다면 반듯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글 읽을게요. 이제 나루가 묻습니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드디어 말할 준비가 됐나 봐요. 버즈리가 나루 옆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도 된다는 뜻이죠? 왜 수영 그만뒀어? 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랜 시간 묵혀둔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자, 여기서 바래다라는요, 색이 옅어지거나 감정이 옅어졌을 때 바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죠. 빨리도 물어본다. 빨리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늦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버드리의 핀잔에 나루가 멋쩍게 웃었다.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 버드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던졌다. 나루는 그런 언니를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 나루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왜 수영 그만뒀어라고 물었는데 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라고 말하니까 자 지금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막 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보다. 나루는 다시 꾹 참고 물었다. 그럼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해? 버드리가 말이 없어졌다.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자, 이어서 읽을게요. 자, 작은 따옴표.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나루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고 말았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나루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루는요, 기록 조금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나루를 향해 고쳐 앉았다. 야, 너 지금 덤비는 거야?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다.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자, 나루에게 수영은요,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자, 왜요?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자, 1번. 언니 버드리가 아이처럼 웃어서 아니고요. 언니 버드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닙니다. 나루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 말도 용기가 없어서 아니죠. 자, 언니 버드리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몸살이 났나요? 아니고요. 자, 언니 버드리가 너무 쉽게 수영을 그만둔 것 같아서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수영을 대하는 나루의 태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나루에게 수영은 잘하지 못하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수영 그만두는 것,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자, 2번.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나루의 가치 파악할 때 나루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맞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나루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연관지어야 됩니다. 나루의 나이와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번도 풀어볼게요.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쓰시오.
자, 니은, 나루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나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 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자, 기록 조금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노력한다. 자, 어떤 가치죠? 끈기죠, 끈기. 자, 나루는 끈기를 추구해요. 자, 이유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끈기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얼굴이 밝아져서는 화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나루의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갑니다. 지금 화도 나고요. 굉장히 속상해요. 막 화가 나면서 속상한 이 마음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있어요. 자, 나루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버드리가 고개를 비스듬히 한 채로 나루를 빤히 보았다. 그러다 팔을 풀고 바닥에 드러 누워버렸다. 아,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화낼 수 있지.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애니까. 실컷 화낸 사람 무안하게 민망하게 버드리는 도리어 칭찬을 했다.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씩씩 뿜었다.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하늘 무너질까봐 수영하는 거면 알아두라고. 자, 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너 인생에서 그렇게 큰일 안 생겨. 인생에서 큰일 생길까봐 억지로 수영하는 거면 알아둬. 이렇게 말하네요. 난 심각한데 언니는 지금 장난해?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버렸다. 언니에게 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 이제 나루가 속상해서 웁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6학년 때 교실에서 여러 번 울었거든요. 자, 그때 친구들에게 괜히 눈물 보여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있나요? 나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말합니다. 있잖아, 나루야. 나 진짜 옛날에는 내가 국가대표 할 줄 알았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 너도 알지? 나 평영 못하는 거. 자, 개구리처럼 헤엄치는 거, 평영. 배울 때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도 느려.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 똑같이 배웠는데 훨씬 빨리 몸에 붙는 애들. 체중에는, 체육중학교에는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걔네들이 게으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또 죽어라 연습한다? 그럼 난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 자, 재간. 그럼 난 어떻게 할 방법, 방안이 없더라고. 그런 뜻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 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루의 라이벌인가 봐요.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김초희도 그랬다. 영원히 나루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 번 빼앗아 가더니 언제부턴가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이제 언니가 말합니다. 나는 진짜 수영할 만큼 해봐서 이제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다이빙이 은근 재미있더라고. 자, 언니는요, 다이빙을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사실 나루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이빙 대에 오를 때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버드리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났다. 너 10m 다이빙 대에 올라가 본 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자, 버드리는요, 다이빙이 진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번입니다.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버드리의 말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1번, 평영만 잘해서. 자, 버드리는요, 평영 잘 못한다고 했죠? 자, 2번, 자신이 좋아하는 다이빙을 하려고. 맞습니다. 다이빙 좋아하잖아요. 3번, 동생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아니죠. 이런 내용 없었고요. 4번, 무릎 부상으로 더 이상 수영을 하기 어려워서. 이런 내용도 없었죠. 5번, 노력해도 재능 있고 성실한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맞죠? 체육중학교에는 이런 친구들 많다고 했잖아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도 풀어볼게요. 버드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수영을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한다. 자, 버드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 수영을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한다고. 맞죠?
2번, 동생 나루는 자신에게 화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애니까 화낼 자격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버들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경험, 재민이. 나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축구 선수가 되기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 버들이랑 비슷하네요. 버들이도 체육중학교에 수영 잘하는 재능 있는 친구가 많아서 수영을 포기했잖아요. 자,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자, 새롬이 나는 학교 대표 달리기 선수를 선발할 때 긴장되었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학교 대표가 되었대요. 자, 이건 버들이와 비슷한 경험은 아니죠. 지금 버들이는요,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바꿨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누구? 재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재민이.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 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쓰시오. 친구들, 이 이야기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그 장면, 재미있었던 장면, 혹은 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장면, 그런 장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버들이가 나루에게 다이빙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버들이 표정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루에게 말해주는 버들이의 표정이 상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표정이 맞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인상 깊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 이어서 읽을게요. 버들이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다이빙 때 끝에서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곧았다.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누가 밀쳐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 자, 다이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뛴 거지. 뛰면서 계속 생각해.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자, 이 말에서 우리 버드리의 가치를 알수 있어요. 자, 버드리는요, 다이빙 원에서 선택한 거죠. 이거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밀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뛴 거니까. 그러니까 다이빙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뭐다? 비행이다. 하늘을 나는 거다. 멋진 의미 있는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버들이가 한 발짝 뛰어 나루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 안할 거야? 나루가 다시 입을 꾹 다물자 버들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루야, 넌 나랑 달라. 넌 거기서 수영하면서 멋있게 뛰어. 방향이 아래를 향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뛴다면, 네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라면, 너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나는 거야. 그건 그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야. 이렇게 동생에게 조언을 해주네요. 정말 멋진 언니 아닌가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버드리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드리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했다. 나루는 그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결국 그 물음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다. 맞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 수영하고 싶니? 수영이 너에게 어떤 의미이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루는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었다.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 대에 올라있다.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자, 지금 나루가요, 10m 다이빙 대에 올라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나루가 10m 다이빙 대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요,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수영을 스스로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영 포기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좋은 결정을 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4번. 버드리와 대화한 후 나루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루는 어떻게 생각했죠? 수영을 아직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어서 45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억,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자, 여기서 말하는 비행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자, 1번, 물속으로 잠겨 들어감. 이건 잠수잖아요, 그쵸? 2번,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 자, 비행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비행은 이게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날아다닌 하늘을 나는 것, 이 뜻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답을 3번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비행소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 뜻인데 지금 이 글에서는 3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46번입니다. 니은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니은,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 자, 뒤에 나오죠. 결국 그 물음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다. 자, 가,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맞죠? 자, 나,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건 아니고요. 다, 수영과 다이빙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아니죠. 자, 정답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세영, 나루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 맞죠? 자, 범준, 버드리가 나루를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버드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버드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세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선생님과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버드리와 나루 중에서 여러분은 평소 누구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생각,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대표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어허.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1: 얘기했죠.
0: 얘기했어요.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예.
0: 한 4,

0: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렇죠.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0: 이자까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영어로 신나는데요?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애니,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Sorry.
1: 그치?
2: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ou remembered?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그래? Next day에?
2: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어?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2: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2: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0: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0: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1: 그 얘기하기 잘했지.
0: 잘했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0: 한번 끊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내 돈을 빌렸어. 몇 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0: 자,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1: 몇 달. 몇 달이 빠졌네요.
0: 오케이.
1: 자, 그러면은
0: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1: A few months ago. 예. 네. 몇 달 전이잖아요.
0: 오케이.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 좀
1: 놀래서. 잘해서.
0: 네, 잘해서.
1: 네, 잘해서. Uh-huh.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되는데.
0: 방금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1: 복수인데. Right.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0: 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1: 이 필요 없나요?
0: 그렇죠.
1: Good hint. Thank you.
0: 네.
1: 예.
0: Okay. 네.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네.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1: 이렇게 돼요?
0: 네.
1: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0: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 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1, 2, 3, 4, 5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1: 네.
0: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1: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0: Yeah? Okay.
1: 예, days ago. 그것도 괜찮다.
0: That's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네. So month에서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네.
0: So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1: Month.
0: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0: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이런
1: 오,
0: 얘기 많이 쓰죠.
1: 예.
0: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1: 예.
0: 있었다. 과거로.
1: She was here.
0: She was here. 1분 전에.
1: A minute
0: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1: ago.
0: ago. 이렇게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1: 아이고.
0: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야,
1: 네.
0: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쵸?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오케이.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1: 예.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1: 예.
0: 뭐였죠? 이거 하는 borrow 하는 거?
1: 빌렸다.
0: 빌렸다.
1: 네.
0: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1: rent.
0: rent라는 게 있죠.
1: Oh.
0: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1: 지불해야 돼요.
0: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보통
1: 네.
0: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 Rent car.
0: 뭐 그렇죠?
1: 예.
0: 자동차도 돈을 주고
1: 맞아요.
0: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1: 네.
0: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1: 그쵸.
0: borrow를 쓰게
1: 네.
0: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쵸?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well 이러면
1: 네.
0: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낄 텐데
1: 그치.
0: 갑자기 친구가
1: 어?
0: 이러면서 그 다음날 갚았는데?
1: 오.
0: 이러는 거예요.
1: I you back the next day. 오. I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0: 페이하는 게 뭔데요?
1: 지불하는 거예요.
0: 지불하는 거.
1: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0: 너에게 지급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1: 다음 날에요.
0: no.
1: Back.
0: paid you back이 있네요.
1: 네.
0: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오, 맞네요.
0: 맞죠? 그럼요.
1: 아.
0: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예.
0: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1: 그래야 될것
0: 딱딱하게
1: 같았어요.
0: 느끼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1: 아.
0: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1: 전
0: 거죠.
1: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turned는 안 돼요.
0: turn.
1: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0: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You
1: 돌아서는
0: mean
1: 거예요?
0: return 아니에요? Return?
1: 아, return.
0: return. Return your money?
1: 예.
0: 환불해 주는 거?
1: 예.
0: Right. 그거는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식으로
1: 환불할
0: 이제 보통
1: 때.
0: 쓰게 되는
1: 예, 이건 환불이 아니죠.
0: 거죠.
1: 예.
0: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1: 돌려주는 거.
0: 돌려주는 거.
1: 아, 반품.
0: 오케이.
1: 예.
0: Okay. Alright. So pay 지불하다 해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1: 네.
0: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1: Back.
0: Back이 뭐야? Back.
1: Back은 돌아오는 건데요.
0: 도로예요. 도로.
1: 도로.
0: So 도로 pay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pay 했고 내가 pay back 하는 거예요.
1: 돌려줬네요.
0: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1: 오.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1: 예.
0: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때 the next
1: Next day.
0: d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헤어지다가 뭐죠?
1: Break up.
0: Breakup이에요.
1: 예.
0: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1: Broke up.
0: Broke up.
1: 예.
0: 얘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1: 어?
0: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1: 정말.
0: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1: Oh, they broke up

0: The next day.
1: That's it. 아이고.
0: 아이고.
1: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날 관뒀어. 그만뒀어. 지나는 그만뒀다. 그 다음날에.
0: Gina quit the next day.
1: 그렇죠.
0: Oh.
1: Gina quit the next day. 이거는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gave
0: Yeah.
1: me my heart, 그죠? 뭐,
0: The very next day you
1: 그
0: gave it
1: 다음날
0: away.
1: 나한테 주,
0: 알았어요.
1: 이거는 다음날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0: 그죠, 그죠,
1: 사실은요.
0: 그죠.
1: 네.
0: 신나는데 사실.
1: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그 다음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0: Day before.
1: before이라고 쓰게 됩니다.
0: 오.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 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아?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어?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어?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자, 이랬을 때그 친구가
0: 네.
1: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0: 왜요?
1: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야,
0: 아이고.
1: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0: 저도 이런 적
1: 거예요.
0: 있어요.
1: 아,
0: 예.
1: 맞아요.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0: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오케이.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응?
1: 정답 맞습니다.
0: 예.
1: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0: Bank.
1: Bank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0: 예.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은요.
0: 오.
1: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0: 네.
1: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어카운트를 체크하지 않았어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0: Yes.
1: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0: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did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
0: 그쵸.
1: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0: 예.
1: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0: Did you?
1: did you. 이렇게
0: 아.
1: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0: 오.
1: 안 했네 하고 확신을 갖는다. 그럴
0: 예.
1: 때는 o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이런 느낌이요.
0: 아, 와.
1: 아시겠어요?
0: 한국말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1: 그죠.
0: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0: 예.
1: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0: 에.
1: 안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0: 에.
1: 얘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0: 에.
1: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이게 되는
0: 오.
1: 거예요. Did you?
0: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1: 맞네.
0: 맞지?
1: 이러면서 그쵸?
0: 에.
1: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0: 그쵸,
1: Right.
0: 그쵸.
1: So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너잠안 잤, 안 잤구나. 안 잤네. 얘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0: 그쵸. You didn't fall
1: 그냥
0: asleep.
1: 자다.
0: You didn't sleep. 디지유? 디지유?
1: Did you?
0: 디지유?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1: 이렇게
0: didn't
1: 돼야
0: sleep,
1: 돼요. 예.
0: 디지유?
1: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얘안 감았네. 안 감았어.
0: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1: Hair.
0: hair, did you?
1: 헤드 깜짝 놀랐습니다.
0: 에.
1: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0: brush your teeth, did you?
1: 아이고,
0: 이런 식으로
1: 예. Did you?
0: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
1: 네.
0: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1: 오.
0: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1: 예.
0: 무슨 소개팅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1: 오.
0: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1: She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0: Did you까요?
1: She didn't come, did you?
0: Did you?
1: Didn't you?
0: Did she?
1: Did she?
0: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1: She였군요.
0: 네,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1: 예.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Okay? Uh-huh.
0: So,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did you?
1: 예.
0: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1: Didn't come, did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1: 거예요. 확인했어.
0: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1: 아,
0: 미안. 널 완전 오해.
1: 그러게요.
0: 아.
1: Wait,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0: 네.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0: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1: 그래요?
0: 좀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1: 완전.
0: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all.
0: 거의, 오.
1: 예. I got you all wrong.
0: 네.
1: 모든 걸 다 잘못 생각한
0: 잘못했다.
1: 거니까.
0: 잘못했다. 예. 자, 최초입니다. 최초.
1: 맞았어요?
0: 자,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1: 예.
0: 딱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1: 오.
0: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이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뭐든 아니에요. 라고
1: 예.
0: 해요.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1: 오.
0: 그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You know?
1: 예.
0: Okay.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너를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1: 네.
0: 더 중요한 거는 예.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1: 오.
0: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1: 예.
0: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1: Misunderstand.
0: 그렇죠.
1: 예.
0: Misunderstand.
1: 어.
0: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1: 아.
0: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1: 저
0: 이게 왜 오해하다일까요? Wrong은?
1: 잘못.
0: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1: 네.
0: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1: 그쵸.
0: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1: 어.
0: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1: 아하.
0: 의역해서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 라고 하게 되면
1: 예.
0: 어떻게
1: you,
0: 할까?
1: You got wrong me.
0: 순서가 틀렸죠?
1: You got me wrong.
0: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1: 예.
0: 이대로 가야 돼요.
1: You got me wrong.
0: 이러면 너 나 오해한 거야.
1: 아하.
0: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1: 예.
0: 너무 많이 써서.
1: 네.
0: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1: 어?
0: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1: Don't get me wrong.
0: He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1: Don't
0: 이렇게
1: get me
0: 되는
1: wrong.
0: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1: 네.
0: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 오케이.
0: Alright.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1: You got me wrong.
0: Al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1: 예.
0: 강조. Don't get me wrong.
1: Don't get me wrong.
0: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1: 어.
0: 오해하지 말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Hey, don't get me wrong.
1: 예.
0: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0: 아,
1: 예, 이렇게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0: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1: 예.
0: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ll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1: 예.
0: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1: 어허.
0: 의미는 같다.
1: 네.
0: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씁니다.
1: 예.
0: 아시겠죠?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Oh, wait, wait.

0: I'm sorry, I got you all
1: 네,
0: wrong.
1: 완전 오해했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1: And,
0: and
1: 그죠? 두 번째는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0: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0: 예.
1: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0: 오케이.
1: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0: The bus left 30 minutes
1: 그렇죠.
0: ago.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0: She was here a minute
1: 그쵸?
0: ago.
1: one 써도 되고 써도 됩니다. 어가
0: 예.
1: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1: And
0: and
1: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0: yes.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자,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나 오해했어.
0: Oh, you get me wrong.
1: 과거죠, 과거?
0: You got me wrong.
1: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0: Don't get me wrong.
1: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0: 예?
1: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0: I got you all
1: I got
0: wrong.
1: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해결.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에?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왜? 왜? 왜? 어? Oh, I'm sorry.

0: Yes, you did.
1: Sorry.
0: Great job, you guys.
1: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그는 우릴 오해했어. 만들어주십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 네,
0: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0: 이거는 lifelong journey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우리 마요쌤도 공부하세요.
0: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1: 예,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0: 같이 하시죠.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을 찾아온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 흥부전 가지고 시점 연습한 거 기억나죠? 그 기세를 이어서 흥부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재밌는 상황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요. 로그인 해봅니다. 자, 이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죠? 흥부전 모르는 친구는 없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심술쟁이 형이 착한 흥부 가족들을 내쫓고 있는 거야. 이 잔인한 형 같으니라고, 우리 불쌍한 흥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 어쩜 좋아 하면서, 우리 이제 착한 흥부 편을 들어주게 돼 있으니까, 흥부의 입장에서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왔는데, 우리가 재밌게 관점을 바꿔서, 놀부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좀 사실과 좀 다르게 써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하나뿐인 동생 흥부가 아이고 대책 없이 자식들만 많이 낳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네. 안 되겠어. 이 녀석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가 좀 집에서 잠깐 내보내야겠어. 내가 좀 못된 형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좀 악역을 담당해서 동생이 정신 차리도록 도와줘야겠어.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놀부의 진한 형제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리죠. 서술자 누구를 내세우느냐? 서술자가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완전히 옷을 바꿔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마법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라고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서술자가 누구지? 이야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서술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특성을 지니냐에 따라서 소설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대. 선생님이 아까 극단적으로 흥부전을 예로 들었어요. 야, 이 못된 심술쟁이였던 놀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동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형이었구나라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억지를 부려본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사건인데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사람은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시점 배웠으니까 1인칭 시점 2개, 3인칭 시점 2개 배웠는데요.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중요하겠죠? 같이 정리해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어. 1인칭. 그 다음에 그 서술자 나가 주인공이야. 자기 이야기에.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우리 훤히 알수 있죠. 왜냐면 나가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마치 우리는 나의 빙의가 되어가지고 그 주인공 입장을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에게 신뢰감, 친근감, 마치 독자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다. 1인칭 시점. 단지 나는 주인공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여서 전달만 해줄 뿐이다. 관찰자 시점이었죠.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 등을 추측하여 판단하게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 법한 소설 중에 선생님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는 나가 나오는데 나가 누구야? 6살짜리 꼬마의 여자아이가 나와. 오키라고. 그렇죠? 6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와 사랑 손님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라면 되게 통속적이고 뭐 뻔한 이야기지만 6살짜리 아이가 관찰한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지금 현재 심리,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좀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주는 재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시점. 전지.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3인칭이니까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아. 다 알아. 전지. 그렇죠? 다 알고 속마음까지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전체를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알수 있어. 좀 읽기가 쉬워요. 편해요. 그쵸?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전달해 준다 그랬죠? 관찰자 시점.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해야 될 부분이 많아. 저 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기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채워놔야 돼요. 가장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도 볼수 있겠네요.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재미있는 소설 한편 보면서 빠르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백꽃이라는 소설이에요. 김유정 작가의.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1인칭 시점. 1인칭이다. 금방 발견할 수 있죠? 1인칭 시점이다. 주인공일까? 관찰자일까? 이제 봐야 돼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무타리 엮는데 생이지라는 것은, 생이지라는 것은 난 급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막 쓸데없는 일로 날 귀찮게 하는 거. 생이지.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뒤로 와서 살며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김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거 다 자기 속 이야기야. 그렇죠? 만나본 본척만척 못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더 이름만 오늘도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뭐 하면서 나의 속마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순이가 나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고 있네. 내가 경험한 거야. 나의 경험한 이야기를 자기 속마음까지 더해가지고 전달해주고 있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쭉 가보니까 우리가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얘가 막 점순이가 막말 걸고 혼자 좋다가 막 웃어. 그러니까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면서 연애 세포가 하나도 없었던 나의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다는 걸 전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굵은 감자 세 개를 딱 내놨는데 그걸 거절하는, 야, 점순이로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말아요. 이렇게 순박하고 어리숙한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아주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있는 소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소설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서술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드러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서술자에 따라서 소설의 분위기가 바뀌고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죠. 시점으로 이게 그 드러난다고 했는데,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시점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표의 내용만 잘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제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백꽃 우리가 짤막하게 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동백꽃 지금 나의 관점에서 지금 점순이의 마음도 몰라주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점순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한번 각색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게 댓글을 올려준 친구에게 선생님이 칭찬의 박수를 보내줄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왔어요. 이모 뭐 하고 있었냐고. 이모 라디오 사연 듣고 있었어. 이모는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달까? 이모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문어 이모도 라디오에 사연 보내볼까? 문어 이모, 문어 책방에서 책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할 책이 너무 많아서 다리 8개여도 모자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문어 이모 사연이 뽑힐까? 어쨌든 말이야. 우리 친구들 문어 책방 왔으니까 책 읽어야 되겠지. 오늘은 또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이모가 추천해줘요. 말만 해보세요. 오!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사연이라, 사람들의 이야기. 있어. 아주 좋은 책이 있어. 바로, 정우의 사연이라는 책이 있어. 정우는 친구 이름이야. 이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만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완전히 잘못됐지 뭐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안타까워. 우리 친구들도 정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문어 책방에서 읽고 가. 문어 책방의 보물, 혜윤 선생님이랑 책도 읽고, 국어 개념도 공부하고,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는 거야. 문어 이모 응원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시간마다 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 단원의 제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오늘 우리 2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요. 또이 제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단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분명하고 유창하게입니다. 분명하고 유창하게. 자, 친구들, 분명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런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분명해. 자, 이런 말 사용하죠. 분명하다라는 것은요,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유창하게, 유창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하는데 정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거침없이

기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분명하고 유창하게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책을 읽어줄 때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전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할지 그림 한장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교실의 모습이지요? 칠판에 학습 주제가 적혀 있어요. 학습 주제는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실감나게 읽는다고요. 지금 이 친구가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미리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말할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어야 하는데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을까? 내일 친구들 앞에서 잘 읽을 수 있겠지? 공원에는 다음에서 띄어 있고, 어떠하다 부분은 뜻이 잘 전달되게 또박또박 읽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자, 이 친구의 생각대로 읽는다면, 공원에는 다음에서 띄어 읽고, 어떠하다 부분. 자, 이 문장에서 어떠하다 부분은 많았습니다를 말하는 것이군요. 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요, 뜻이 잘 전달되게 또박또박 읽어준대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말대로 이 문장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문장의 짜임을 공부할 거예요.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면 우리가 말할 때, 글을 읽을 때 정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정우의 사연이라는 글을 볼 건데요. 먼저 만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부터 볼게요. 여기는 학교 복도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정우이고요. 정우 옆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내 사연이 소개되면 좋겠다.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나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방송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의 사연이 선택이 되었군요.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정우의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우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사연으로 보냈어요?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볼게요. 3번 그림이에요. 두 친구가 교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정우에게 질문하네요. 정우야, 학교 방송국에 사연 보냈어? 그랬더니 정우가 응, 잘 들어봐 합니다. 자, 이제 정우의 사연이 막 방송이 되겠죠? 정우의 사연이 다 방송이 되고 나서 4번 그림입니다. 자, 방송을 듣고 나서 친구가 정우에게 물어봅니다.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뭔가 희한하다는 듯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정우의 대답 보세요.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죠. 아마도요, 정우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이 정우가 의도한 대로 방송되지 않았나 봐요. 정우가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잘못 전달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친구들, 이두 가지 문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문장은요,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 그 뜻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띄어 읽게 해볼게요.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는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강아지가 어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띄어 읽기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쓰고 띄어 읽기를 한다면 강아지가 어디로 간 것이 되어 가방으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아마도 방송에서 띄어 읽기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띄어 읽기가 잘못돼서 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방송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도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게 한다면 강아지가 나한테 무엇을 준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아빠를 내밀은 것이죠. 발을 나에게 내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게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기를 하면 강아지가 무엇을 가발을 가발이 뭐예요? 가짜 머리카락이잖아요. 우리 가발, 머리에 쓰기도 하죠? 강아지가 어딘가에서 가발을 가져와서 나에게 가발을 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문장이지만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방송이 될때 띄어 읽기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 1번 문제입니다. 학교 방송에 나온 사연은 누구의 것인지 쓰시오. 자, 이 사연 누구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죠?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방송에 나온 사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정우가 어떤 내용을 사연으로 보냈어요? 친구네 집에서 겪은 일을 사연으로 보냈죠. 자, 따라서 사연의 내용은요, 친구 집에서 겪은 일이에요. 1번, 친구가 겪은 일은 아니죠. 정우가 친구네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2번, 학교에서 겪은 일 아니고요. 3번, 집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4번, 친구 집에서 겪은 일. 정답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자, 2번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정우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정우가 실제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빈칸 적어볼게요. 자,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아마도 별님이는 이 친구 집 강아지 이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너한테 가발을 줬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자, 이렇게 방송이 된 거죠? 자, 정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한테 아빠를 내밀었다고 쓴 건데 잘못 전해졌어. 자, 그러면 정우가 실제로 하려던 말은 뭐예요? 강아지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맞아요.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무엇을 준 거예요? 정우에게 아빠를 준 것이죠. 아빠를 정우한테 주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3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띄어읽기를 잘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우가 전달하려는 것은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빠를 정우에게 준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만화를 보면 알 수가 있었죠? 4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우가 당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방송을 듣고 정우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왜 당황했죠? 그래요. 내가 하려던 말과 다르게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당황을 한 것이죠. 자, 1번. 정우가 쓴 사연이 나오지 않았다? 정우가 쓴 사연이 나왔습니다. 2번. 정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정우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3번. 정우가 전하려는 내용과 잘 맞았다? 아니요. 전하려는 내용과 잘 맞지 않아서 당황을 한 것이죠. 4번. 정우가 사연에서 전하려는 내용과 달랐다. 맞아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5번. 정우의 사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왔다? 아니죠.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친구들, 실제로 어떻게 방송이 되었는지 방송 내용이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 방송국에서 정우의 사연을 발표한 원고인데요. 이 원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또, 아, 이래서 잘못 내용이 전달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재 31쪽입니다. 실제로 방송된 원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 글인데요. 1번 문단은요. 방송 진행자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시간입니다. 오, 이 학교에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의 사연을 받아서 소개를 해주나 봐요.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낸 사람 소개하고 있죠?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실제로 정우가 보낸 사연이 나오겠죠? 자, 정우가 보낸 사연입니다. 2번 문단 읽으면 알수 있는데요. 정우가 보낸 사연 함께 볼게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아, 아까 그 정우 옆에 있었던 친구 이름이 서진이었나 봐요.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적혀 있어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정우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정우가요, 서진이네 집에 갔는데 강아지한테 이렇게 손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요, 낯설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서진이가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강아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 강아지 이름이 별림이군요.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자, 누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요. 정우가 강아지를 보고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서진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강아지가
가발을 내민 것이 아니라

아니라 뭐예요? 강아지가 발을 내민 것이죠. 앞발을 이렇게 내민 것입니다. 뭐예요? 경계를 풀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우는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대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띄어읽기가 잘못돼서 정우의 사연이 다르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두 가지 문장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잘못 전달된 것이죠.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해요. 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정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무리입니다. 정우 학생이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네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무리 멘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정우가 보낸 사연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보낸 사연을 들었죠?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자, 읽고 정우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재요. 자, 정우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그래서 강아지와 친해지는 방법. 별리마라고 이름을 부르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서 별리마라고 불렀더니 강아지가 방에서 나와서 앞발을 내민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 강아지는 정우를 보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 정우는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했다. 자,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거죠. 정우가 서진이네 집에 가서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니까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다. 서진이는 정우에게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을 알려준 거죠. 라. 강아지가 정우에게 다가와서 발을, 앞발을 내밀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첫 번째, 정우가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 인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손 인사를 하자마자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정우에게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죠. 잠시 후 강아지가 나왔는데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니까 강아지가 정우에게 다가와서 발을 내민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 가, 다, 라. 이렇게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우의 사연을 공부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어떤 글을 전할 때, 띄어쓰기, 띄어읽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되면 뜻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그점 말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의할 점더 알아볼게요. 자,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단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유창하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과 느낌을 전할 때에는요, 문장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띄어 읽기가 바르게 되지 않아서 의미가 정말 잘못 전달된 사례를 보았죠. 따라서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2단원에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 연습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목소리요? 알맞은 목소리요. 우리 친구들 글 읽을 때 큰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아요. 자, 그런데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맞춤법이 틀리면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바른 맞춤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즉, 글자나 낱말을 우리 친구들 바르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바른 맞춤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시간에 나온 학교 방송 내용이다. 맞죠? 우리가 읽은 글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2번.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에 사연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글이다. 여기에 사연 보내주세요. 그것을 부탁하는 글은 아니었죠. 자, 따라서 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정우의 말과 기역의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인지 쓰시오. 자, 지금 기역 문장 이거예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강아지가 가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우는 이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정우의 말을 보면, 아니, 강아지가 어디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방이 아니라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로 방송이 됐어. 자, 이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요. 띄어읽기가 잘못되어서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적어볼게요. 띄어읽기가 잘못되어서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 띄어읽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었어요.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을 정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에 맞게 바꾸어 쓰시오. 자, 니은 문장 이것입니다.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강아지가 어딘가에서 가발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가발을 주었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가발을 준 것이 아니라 뭐를 준 거예요? 정우에게 앞발을 내민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배웠으니까 생각하면서 보기 봐요. 1번,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써야 한다. 맞죠? 3번, 띄어 읽기를 내가 편한 대로 한다. 아니에요. 문장의 짜임 생각하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띄어읽기 해야 합니다. 4번,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글을 읽는다. 좋죠? 5번,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확실히 생각했지? 그 내용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일본의 무사정권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일본의 무사정권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고요. 이후 등장하는 무사정권을 무로마츠 막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극상도 일어나고 다이묘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인 전국시대가 전개되죠. 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새로운 무사정권인 에도 막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을 교환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 보겠습니다. 무사 세력의 등장 부분입니다. 일본의 헤이안시대 말기에 귀족들이 서로 자신의 토지인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무사를 고용하면서 이 무사들의 세력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가 중심이 되는 봉건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의 무사 정권을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데요. 이 막부가 바로 무사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한 일본의 무사 정권입니다. 자, 여기 무사 정권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쇼군입니다. 물론 일본의 천황도 있어요. 있긴 한데 힘이 강하지 않고 약간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있었다는 것이죠. 쇼군이 있고 이 쇼군이 자신의 영토를 다른 주군, 그러니까 다른 무사에게 영토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은 주군이자 영토를 받았으니 영주, 그래서 다이묘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이묘들은 또 자기가 받은 토지의 일부분을 하급 무사인 사무라이 가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나눠준 과정 속에서 이 하급 무사인 가신은 이 주군에게 충성했겠죠. 이 구조가 바로 토지를 매개로 한 봉건사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무로마츠 막부입니다. 무로마츠 막부의 특징은요, 조선과 그리고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명과 조공 무역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로마츠 막부 시절 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사들이, 즉 다이묘, 영주들이 서로 하극상을 벌이면서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하극상은 무엇인가요? 한자 그대로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윗사람을 누르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시 다이묘이자, 즉

0: 무사들, 영주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이를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혼란스러웠던 전국 시대를 수습하고 나서 일본을 재통일하는데요. 재통일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 내부에서 불안감이 있었을 때 이런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자. 그런데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임진왜란입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하게 되고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죠. 이후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무사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무사 정권이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면 어떤 것을 가장 경계했을까요? 그렇죠. 전국시대처럼 무사들이, 즉 다이묘들이 힘겨루기 하는 그것을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이 다이묘들의 힘을 누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산킨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 일본을 네모라고 구조를 하면 막부의 쇼군은 어디에 있냐면 에도, 지금의 도쿄에 있었겠죠. 여기에 쇼군은 정부를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 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의 대다수는 누가 있냐면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쇼군 입장에서는 이 다이묘들이 다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하극상을 벌일까봐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산킨코타이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이 번에 있는 다이묘들이 쇼군이 있는 에도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쉬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겠죠. 이렇게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도에서 이 다이묘의 처, 그러니까 아내나 자식들을 머물게 함으로써 인질로 삼았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다이묘들이 막 돈이 부족하니까 상인들한테 빌리는데요. 일본의 상인을 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존인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해요. 정말 특이한 형태인데요. 봉건제이긴 봉건제인데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의 봉건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본사의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구조화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양시대 이후 귀족들이 자신들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무사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사 중심의 봉건 사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최초의 무사 정권을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고 했습니다.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고 등장한 것이 무로마츠 막부였죠. 그런데 무로마츠 막부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돼 있었고 이 다이묘가 지방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이묘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전개됐는데 이를 전국시대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고 다시 등장한 게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성립해 나가며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해 나갔죠. 이 과정 속에서 번에 있었던 다이묘들이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상인, 존인들의 문화가 발전하기도 했고, 에도 막부 때는 제한되었지만 대외 교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은 과로 막부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가마쿠라겠죠. 두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 막부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도입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일본의 무사 정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0: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4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 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뭐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 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속 방해하던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다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유럽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륙을 영국과 봉쇄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과 교역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물건들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국가의 재정, 그 재정 수입,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 대륙 봉쇄령을 해버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창구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은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하던 거 멈추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체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칠월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칠월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칠월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칠월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혁명과 2월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혁명을 통해서 7월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회의를 주도하고 빈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 빈체제였습니다.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제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 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 국가들이 그냥 모여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 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워,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됐고 결국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됐던 게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노예 해방 선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력 확보했고 대륙횡단 철도 개통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한번 볼 건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형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식민지까지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IT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IT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근데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아이티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한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지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어떤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 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튼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곽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네.
4: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예,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4: 여기 있는 하얀 대문부터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6: 멋있어서 감사해요.
4: 네. 4층? 총 4층인가요?
6: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7: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추억이 있으세요?
6: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군침체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군침체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군침체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4: 여기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6: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착착착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1: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6: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1: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4: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6: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1: 아, 네.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6: 다 오셨습니다.
4: 네. 기대되네요.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1: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4: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6: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네.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1: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4: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6: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1: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6: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4: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시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6: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1: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6: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밑이 냉장고예요. 아, 네. 네. 네. 열어보시죠.
8: 열어볼까요?
6: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4: 엄청 네. 크네요.
1: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6: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4: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6: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4: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6: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8: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1: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4: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6: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4: 아, 그래요?
6: 네.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오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4: 학문도 되게 특이한데.
6: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1: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갈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여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그렇구나.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으셨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가 볼까요?
1: 네.
0: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어?
2: 계단부터 뭔가 심상찮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1: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0: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1: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0: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0: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1: 네, 네. 네.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1: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0: 오~
1: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0: 네.
1: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너무 예뻐서 네.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0: 네.
1: 앉아서 한번 보시면
0: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1: 네.
0: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1: 밝은 분위기.
3: 밝고
1: 좋다.
3: 잔잔한 브라질 음악?
1: 좋다. 딱인데?
3: 네.
2: 휴일에는 무조건 대짱이 모던데요. 모백화점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1: 맛있다, 그치?
3: 맛있어.
1: 딱 좋네.
3: 응?
1: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2: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녀.
4: 어때요? 이 빨간 양옥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1: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0: 것도 너무 좋고.
1: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2: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0: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네.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예,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2: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네.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1: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0: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1: 햇빛도 듬뿍, 주인장의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0: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2: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그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0: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아동 벽화말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1: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2: 이런 골목도 있네요.
1: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2: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0: 아, 여기군요.
1: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0: 아담한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1: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1: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0: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2: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네.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네.
1: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3: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안의 구희선입니다.
2: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1: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2: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0: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2: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담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0: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2: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0: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2: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1: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2: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4: 그래서 소름
2: 돋았네요.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0: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2: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클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 또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네.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2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4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 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네, 네.
2: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2: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2: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주방이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2: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 댁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1: 네네네.
2: 그 정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3: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4: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1: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1: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4: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2: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4: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많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0: 이렇게 좋은 공간을 남편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1: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2: 취미 바꿉니까?
1: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그러니까
0: 네.
1: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0: 네네.
1: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기한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4: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5: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공연 자연환경에서 잘 보이는데
3: 너무 좋죠.
5: 도움이 돼요?
3: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4: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5: 보관해야 될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3: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1: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면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차량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0: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4: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1: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0: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4: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0: 와, 뷰가 엄청 좋네요.
1: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3: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0: 네.
3: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0: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4: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4: 예, 누군가의 삶이 스며 있던.

0: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1: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2: 그 AI와 같이 지은 집?
3: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4: 나는 행복이래요.
5: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6: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5: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병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지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위수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미 주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위수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위수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위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소 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벌써 챕터 13, 13에 해당하는 우리 챕터 내용 복습해보는 시간이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강조도 배웠고요. 부정도 배웠고, 도치도 배웠고, 부정 대명사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문제를 풀으면서 복습을 해볼 것이다. 여러분들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다 풀고 오셔야 하고요. 우리 어떤 문제를 풀게 될까요? 바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을 먼저 풀어볼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한다.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It was the giraffe. 지라프라고 하는 건 기린이죠. 지라프. 그러면 이제 끊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앞부분만 보면 it was이니까 그것은 이었다. The giraffe. 기린이었다. 인데 그 뒷부분 보니까 we first saw at the zoo last week.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배운 어떤 구문? 강조 구문으로 나타내 주라는 거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봤던 건 바로 기린이었다. 이 말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that이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채워본다면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인 게 제대로 보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물원에서 처음 봤던 것은 바로 그 기린이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이다.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Kathy는 decided, 결정했다고 합니다. Not to buy anything,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녀가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Of the items. 하고 싶은 말은 그 물건들을 전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자연스럽죠. 좋아하면 샀겠죠, 뭐라도.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부정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의 의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바로 나타내주는 never를 고를 것 같지만 never of the items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 써줘야 할까? 그 바로 위에 있는 neither를 넣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neither of the items라고 한다면 그 물건들을 다 좋아하지 아는 겁니다. 전체를 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neither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된다? 전체를 부정해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때 앞부분에 결정을 했죠.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에서 뒷부분의 말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5번으로 가볼 건데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 겁니다. 눈부터 in the library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It was와 that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요, 조명을 받는 자리라고 했죠. 강조가 될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볼게요. Sally가요, was supposed to meet her pen pal for the first time. be supposed to란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와서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셀리가 그녀의 펜팔을 처음으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바.

바로 언제였다 혹은 어디에서였다라고 하는 시점이나 장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1번을 보겠습니다. 정오에란 말이죠. 정오에. 제가 지금 정오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at noon이라고 전치사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눈을 넣어줄 거면 그냥 눈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정오에였다라고 시점을 나타내 줄때 이렇게 at을 써야만 1번도 가능한 거지 그냥 눈만 들어가면 안 돼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의미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필요한 전치사 at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들어가도 자연스럽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핵심 어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근 온라인 수업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잘 보면 rarely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rarely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모르면 적어두세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할때 부정어가 먼저 나오면 도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 표현이고요. 해석을 할 때는 거의 무엇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부정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라는 걸이 rarely를 통해서 써준 겁니다. 그러면 부정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 주어 순으로 올 건데 여기 보면 메인 동사가 get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일반 동사가 쓰인다고 한다면 일반 동사 이렇게 앞으로 쓰면 안 돼요.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 동사로 쓰면 안 됩니다. 도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 4, 5분 중에 골라야 하는데 시점이 과거잖아요. 그러면 doe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탈락. 자, 이제 did를 시작한 거잘 썼습니다. 일반 동사를 앞으로 끌고 올순 없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 do, does, did를 활용해 줄 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조동사 do는요, 뭐 does나 did든 상관없이 그 뒤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러면 got과 get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합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대답해야죠. 5번, get을 골라줘야 합니다. 표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get accustomed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익숙해지다라는 말이고요. 이 accustomed보다 조금 더 쉽게 쓰이는 말이 used입니다. 그래서 get used to라고 해도 똑같아요. 익숙해지지 않았다니까 정답 몇 번? 5번을 골라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부정어가 먼저 나온다면 도치가 된다. 그래서 동사를 먼저 써줄 건데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 엉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조동사인 여기서는 과거 did를 활용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8번. 대부분의 손님들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끊고, 우리 가족도 그랬다. 이거 왠지 어떤 표현 써야 될지 알것 같은데, 일단 한번 앞부분부터 보죠. Most of the customers까지 보면은 전부 똑같은 것 같죠? 그리고 didn't use cash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뭘까? 카마 뒷부분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뒤를 볼 건데, 우리 가족도 그랬다라고 할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 so랑 either, neither 이런 말을 활용해 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so랑 neither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o do I와 같이 얘기하면 나도 그래라는 거고요. so did I라고 하면 나도 그랬어란 말이고 내용에 따라서 비동사를 활용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랬다라고 해서 so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앞에 위치한 걸 볼게요. didn't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나왔고, 여기서 우리 가족도 그랬다. 이 밑줄 친 그랬다 의미를 풀어본다면, 우리 가족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부정의 의미여야 합니다. 그러면 so 대신에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neither입니다. 그래서 neither 다음에 조동사 그리고 주어를 써주어서, 우리 가족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똑같이 did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주어를 뒤에 써준다면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Neither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의 의미로 우리가 동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한다? so가 아니라 neither 써줘야 된다. 그럴 때는 앞에 didn't와 같이 부정 표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 neither가 이렇게 쓰였을까?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모든 동물들이 그들의 새끼를 잘 돌보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무엇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예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냥 부정 아니고 부분 부정이라고 했어요. 전부,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건 일부는, 일부 동물들은 그들의 새끼를 잘 돌보고 또 일부 동물은 그렇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부분 부정을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not과 같은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는 전체를 표현하는 말들이 이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이 never take good care of their young. 여기서 young은 명사로 새끼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절대로 그들의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전체 부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모든과 같이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3번 볼 거예요. Not every. 보이나요? 이렇게 not 다음에 every가 나오면 not이 every를 부정하는 느낌으로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포인트 보고 갈게요.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쓰이고 단수 동사 온다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animal takes까지 이렇게 표인트 확인하고 good care of their young이라고 한다면 모든 동물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부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 not every와 같은 표현은 교과서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it was that 강조구문으로 바꾸어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강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봐야 합니다. Sarah found her lost doll in the basement last night. 자, 여기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로 요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2번을 볼게요. found. found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find의 과거형이죠. 근데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 that을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해 볼까요? 동사를 강조할 때는 제가 지금 D로 시작하고 있죠. 무엇? 조동사 do를 써준다. 이 do라고 하는 게 바로 동사를 뭐 한다? 강조할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를 활용할 건데 왜 it, that 구문에서도 동사를 강조하려고 할까? 그거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동사를 넣는다면 it was found that과 같이 마치 수동태처럼 보이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지 않는다? 동사를 강조하지 않는다. 동사는 누가 강조해 줄 거다? 누가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괄호 열었죠. 들어갈 말은 바로 정말이다. 정말 무엇하다, 무엇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 2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 요소가 다 들어가서 조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와우.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골라라. 그럼 이제 틀린 걸 모두 찾아볼 텐데 잘 보면 이때 강조구문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건이 다음에 비동사로 묶어볼게요. 비동사는 is나 was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올 건데요. 그 뒤에 말은 이어질 거고요. 이 사이에 위치한 말이 바로 무엇이다? 강조가 되는 말이고 조명을 받는 말. 그런데 이 강조를 받는 말에 따라서 후와 같은 다른 말로 대체될 수가 있다. 무엇이? 바로 대시. 그걸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번을 먼저 볼 거예요. It was the girl. 바로 그 소녀였다. Who was absent from my class today? Be absent from이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에 빠지다, 불참하다.
결석하다란 말입니다. 오늘 내 수업에 결석했던 건 다름 아닌 누구였다? 바로 그

여자아이였다, 소녀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스럽죠? 이때 하나 봐야 할건 who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이 대세 역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e girl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who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워볼 거고 2번을 볼 건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의미를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It was April, 4월이었다. That the tragic accident happened. Tragic이라고 하면은 비극적인이란 말이에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건 바로 4월이었다. 의미는 참 자연스러운데 우리 앞에서 눈처럼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에서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전치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번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꽤나 고난도 유형이고요. 우리 바로 또 어디로 가볼 거냐면 5번으로 가볼 거예요. It is a poem. Poem이라고 하는 건 시입니다. 여기까진 좋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What the author is now writing. 그 작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시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까지는 좋은데 어때요? What을 쓸까요? 아니죠.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수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또 골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 강조해주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뒤에 대시 들어갈 자리에 아주 이상하거나 어색한 걸 넣어서 틀린 걸 찾으라고 할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Hardly라는 건 앞에 나온 rarely와 똑같이 거의 무엇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어예요. 그러면 부정어를 먼저 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2, 3, 4, 5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써야 하냐? 부정어가 나왔어요. 부정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를 써야 하는데 지금 메인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럴 때는 조동사인 무엇을 활용해 줄 거다, 둘을 활용해 줄 거다.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이게 도치의 규칙이다. 그 뒤엔 필요한 말이 이어질 거고. 근데 여기서는요, 메인 동사가 과거형이죠. 그럼 똑같이 과거 시제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둘을 어떻게 바로 활용할 거다, did로 바꿔줄 거다. 자,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4번과 5번으로 추려졌는데.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nowed는 과거형, snow는 원형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hardly did it snow last winter라고 하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정말 그 빈도가 적었음을 강조해주는 말이 되는 게 바로 15번인 겁니다. 15번의 5번 문제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16번 한번 강조해 볼 건데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녀는 A를 받았어. 성적이 A라는 거죠. On the English exam. 그 영어 시험에서 A를 받았어.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강의 듣고 나면 A 받을 겁니다. 자, 이제 가보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뭘 쓴다라고 했어요? do를 활용해 준다라고 했죠. 다만, 여기 시제가 got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를 did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이어질 겁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 did로 시작을 하고 뒤에 get이라고 하는 원형이 나와 있는 건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She did get an A on the English exam. 그녀는 정말 그 시험에서 A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4번으로 예쁘게 골라주고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A부터 E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잘 보이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쭉 스캔을 하면서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Do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는 본동사로서 일반 동사죠. 하다라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조동사로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강조로도 쓰여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 A 바로 볼게요. My supervisor does have a good sense of humor. 자, 그러면, does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할까요?

강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요, 정말로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의 강조의 두입니다. 이 강조의 두가 또 어디에 있냐면요, C와 E에도 있어요. C로 한번 바로 가보죠. 그냥 come and see us on 추석. 추석에 우리를 와서 봐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둘을 썼을까요? 명령문인데 두까지 쓴 거는 꼭 그렇게 해라 라고 강조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C도 강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명령문에서 두 쓰고 또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걸 처음 봤을 텐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조해 주는 말이 됩니다. 당부하는 느낌도 있죠? 그럼 이제 이를 본다라고 했어요. They did pay a lot of money to rent a luxurious villa. 에서 그냥 이 부분을 paid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왜 did pay라고 썼을까? 이것도 역시나 뭐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정말로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C와 E는 묶어서 강조의 두로 쓰인 조동사이다. 정답 몇 번? 2번으로 골라줄 거고요. B를 잠깐만 본다면 여기는 do one's best라는 표현이 쓰여서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 이때 두는 본동사, 메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동사라고 할게요. 일반 동사로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자, 여기는요. What kind of music does he usually listen t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문문에서의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 의도대로 또 자연스럽게 묶여있는 A, C, E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19번.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Andy는 떠날 거라고 합니다. Only when he gets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그제서야 이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보면, 이 부분을, only when을, 시작하는,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묶어서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Only when Andy gets what he wants 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질 때는 도치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only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Andy gets로 갔으니까 뒷부분을 Andy will leave에서 Andy를 he로 바꿔줄 건데 1번 잘 보면 조동사 먼저 써주고 주어와 메인 동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했죠? 도치가 된다라고 했어요. 앞부분에 있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뒷부분이 도치가 되어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핵심은 only가 앞으로 나갔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거 대화 표현으로도 중요하다. A 볼게요. I go to his concert last week. 여기 지난주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그 앞을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동사를 써줄 건데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일단 won't는 안 돼요. 그리고 did를 쓸 수도 있고 couldn't, didn't 다 됩니다. 근데 이 아래까지 봐야지 이제 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couldn't를 쓴다면 여기도 could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데 짝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이 뒷부분에 did라고 하는 표현까지 고려했을 때 그다음 didn't 다음에 neither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나 콘서트 지난주에 안 갔어. 나도 그랬는데라고 할때 우리말로 풀어보면 나도 안 갔는데란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didn't와 neither를 묶인 3번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4번은요. 나는 갔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 어때요? 내용이 맞지가 않죠. 자, 5번에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I didn't go to his concert last week. 나 지난주에 그의 콘서트 안 갔어. 나도 그래라고 so did I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나는 갔다란 말에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 did I라고 하면 긍정의 의미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도 갔다 이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갔다란 말에 나도 갔어. 이상하죠? 정답은 3번이다. 자, 이제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합니다. 바로 A 볼게요. None of us haven't played tennis, so we'll all be poor at it.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우리 중 아무도

테니스를 이게 뭐예요? 쳐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none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haven't라는 말이 또 나왔을까요? 아니 부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해? 이중 부정인가?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전부 테니스를 못할 거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 부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의미도 어색하고 뒷부분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가보죠. On top of the mountain was a huge pine tree. 라고 할 때,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습니다. 왜?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도치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 C로 가보겠습니다. It was the vat. vat이라고 하는 건 수의사인데, It was which, 그래. 강조구문으로 어떻게 쓰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강조가 되는 말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which가 아니라 who를 써주던가, 아니면 만만한 that을 써줬어야 됐는데, 탈락이다. 뒤로 가볼까요? Not only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도치가 되어서 동사 주어가 나온다. 왜? Not only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나왔으니까. 뒷부분은 자연스럽습니다. Not only but also에서 이 also가 but it also 이런 식으로 쪼개지긴 했지만 자연스러워요. D 고를 거고요. E. 나는 생각한다. 너의 새로운 스웨터가 너한테 잘 어울린다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강조해도 써준 거고요.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대로 B, D, E를 고른다면 정답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골라봐야 합니다. 한번 A부터 차분히 풀어보죠. In the sky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fly의 과거형이죠. 자동사인 fly를 flew로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왔습니다. 이거 뭔가요? 장소구가 먼저 나옴에 따라 도치가 된 거고 어법상 올바릅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The fisherman that caught a big fish. 우리말로 한다면 그 어부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정말로 잡았다. 강조해주고 싶은 말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did라는 말을 써줄 거면 이 뒤에 caught를 동사 원형으로 써서 catch라고 해야 합니다. 또는 강조를 그냥 없앤다라고 한다면 did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did caught와 같이 써버리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탈락인데 이거 사실 강조라는 걸 몰라도 우리가 그냥 did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형은요. 어찌되었든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그걸 적용해도 B는 틀린 문장임을 알수 있다. C로 가볼게요. 여기 또 여러분들 함정이 있다. it 대신 쓰였습니다. 강조가 되는 말이 가운데에 왔는데 해석을 한다면 그녀가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을 만났던 곳은 바로 극장이었다. 극장에서 만난 것이다. 에서 장소를 나타내 줄 때는요. 그냥 이렇게 the theater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치사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쓴다면 어떤 말을 넣어줄 수 있을까? 맥락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 at을 쓸 수도 있고요. 또그 공간 안에서의 느낌으로 in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둘다 없어요. 그 말은 이 C가 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No engineer could fix the air conditioner. 아무도. 자, no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떤 엔지니어도 에어컨을 고치지 못했다란 거겠죠. 그래서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라고 하는 사람이 새 것을, 새 에어컨을 샀습니다라는 거고, 종류만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이렇게 원을 썼다. 맞죠? 그러면 A와 D를 골라야 되니까 어법상 옳은 문장은 3번, 두 개이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오면서 챕터 13의 첫 번째 복습 파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 다루지 않은 문제도 다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또 시험을 봐야 공부하는 재미가 막 올라온다 아닙니까? 자, 오늘 단원 확인 평가예요. 단원 확인 평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단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복습해 보면서 평가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재미로 공부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공기템 기억하십니까? 토의와 또 토의의 절차.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구분해 보는 것,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것. 잘 생각나시죠? 자, 토의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개의 의견을 다 내보고 모아 보는 것. 이게 토의라고 했죠. 그래서 토의는 그 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탁 골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향도 좋아요. 자, 그다음 절차. 이 음식도 절차에 맞춰서 만들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토의도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사실은 참, 거짓.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이 되겠고요. 사실이 맞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의견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어떤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 서로 부딪혀요. 하지만 이 의견들을 잘 파악을 해야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따로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합쳐보면, 아하, 자동차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도 반대되는 의견도 문제를 정확히 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공기템을 봤으니까 이제 단원 확인 평가 넘어갈게요. 총 20개의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라고 준성이가 얘기해요. 아하, 이 대화는 어떤 종류의 대화다? 바로 토이다. 예, 토이다. 이 토이라는 것,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만한 주제가 토의 주제라고 했죠. 자, 그런데 난 찬성이야. 아니, 난 반대야. 이런 대화 내용이라면 이것은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린 토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토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해. 그 가운데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일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를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왜? 왜 그럴까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토의 주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쵸?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런 것은 토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죠. 자,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일에서 토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가 있었었죠. 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봐요. 이거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죠. 동생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교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이거 토의 주제로 정하면 어때? 라고 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런다고? 만화책을 읽어도 될까? 돼. 아니, 안 돼. 어때요? 딱이두 개의 의견밖에 나올 게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토의 주제가 아니라 토론 주제로 오히려 어울립니다. A. 우리 반 모두와 관련 있는 주제가 되긴 하지만, 된다, 안 된다와 같은 의견만 떠올리지 않을까? 토의 주제는
여러 의견을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뭐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줬죠?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만한 것이 토의 주제가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A라는 일을 해보면 어때? B는 어때? C는 어떻고? D는 어떤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토의 주제로 적당하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이것 방법을 의견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겠어? 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자, 제일 처음 토의 주제를 정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우, 좋은 생각이야. 우리 반 일부가 아니죠. 우리 반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동생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물론 좋은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생이 없는 친구는 실감나는 의견을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으면서 교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어떤 방법? 여러 방법을 의견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겠어? 자, 그래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선생님이 얘기하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토의를 하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동생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지 토의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문제 아니죠? 우리 반 교실을 넓힐 수 있을지. 자, 교실을 넓힌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죠. 이건 어른들의 힘을 빌려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토의 주제가 아니지만 예서 볼까요?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아주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림은 토의의 절차 가운데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토의 주제 정하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 토의 주제를 정해요. 그렇죠?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내야겠죠? 자, 그래서 의견을 마련합니다. 자, 나만의 의견만 가지고 이게 다 결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다 모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여러 개 모아진 의견 중에서, 예, 이게 모아진 의견이죠? 모아진 의견 중에서 한 가지 의견으로 결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 상황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토의 주제를 정할 때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걸 토의 주제로 정할까? 일단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 예, 토이첫 번째 토의 주제 정하기. 예, 요것을 먼저 해 봐야 됩니다. 친구들이 말한 주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말을 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을 판단해야 될 때, 골라야 할 때, 어떤 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내용인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나? 오랫동안 의논할 수 있나? 나 오랫동안 의논하는 거 싫은데. 빨리 그 결과가 나오면 좋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나?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자, 무엇이었어요?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4, 5. 어떤 친구의 토의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까요? 또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일단 예서겠죠? 왜요? 일단 정답이 다 들어가 있죠?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많이 풀어봤으니까 머릿속에 따다닥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볼까요? 자, 그 토의에는 사회자가 꼭 들어가죠. 그리고 참가자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쓰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하십시오. 자, 주의사항이죠. 토의 예절이에요. 다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학생.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어요. 관리하자는 거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유를 꼭 근거를 말해야 돼요.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하니까요. 너 조심해야지. 오, 알았어.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오, 알았어. 자,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박정훈 학생.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는 게 어때요? 관리는 아니고요. 같이 정리하자고요.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 함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면서 나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이러니까 정리하기가 힘들구나.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 사용할게.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각 친구의 의견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까요? 자,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자.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시연이의 의견이었고요. 그러지 말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하자. 이건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정훈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정훈이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득이 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 괜히 나도 모르게 설득이 되던데? 그 말이 왜 그럴까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요. 그 사람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요. 거기서 빨려가요. 그러니까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정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심해서 사용할 것이다. 다음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면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였죠? 예. 네. 자, 보세요. 시현이는 관리하자. 정훈이는 정리하자. 그래야 다 함께 해봐야, 아, 내가 그동안 정리를 못했었구나. 다른 사람 힘들겠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훈이가 뒷받침하는 내용, 이유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때, 그럼? 오, 좋은 생각. 여기다가, 자, 요번엔, A라는 아이가 물건을 빌려갔어. 그 다음 B라는 아이가 물건 빌려갔어. 없어졌네? B야, 네가 갖고 있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네? 그럼 모든 친구가 실천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실천 가능성이었죠. 자, 이제 슬슬 생각이 나죠? 기억나죠? 자, 도구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려운 일 아니야. 좋아.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이거 뭐였어요? 주, 실, 이, 단. 이제 나오죠? 기억나죠?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쵸?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유가 타당해야 돼. 그 다음, 단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잊어버렸어요. 자꾸 또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주실 2단 엽차기. 그냥 외우세요. 2단 엽차기. 예, 이렇게 외우세요. 자, 주실 2단 엽차기. 예. 기억나죠? 네.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그렇지만 이름을 쓸 공책 필요해. 맞아. 그렇지만 이거 뭐예요? 이름 쓸 공책 필요한데? 잠깐만. 이름 쓰면 좋긴 해. 그런데 공책도 필요하다. 이거 단점, 어려운 점, 힘든 점 생각해 봐야겠죠? 자, 친구들이 마련한 의견은 무엇인지 쓰시오. 뭐였어요? 색칠 도구 빌릴 때마다 이름 쓰자. 이거였었죠.
자,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의견의 단점도 생각한 거 무엇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단점이 있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공책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해. 야, 공책 필요해. 아유, 이거 사람도 또 필요한데?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야. 이름 쓰는 건 쉬운데 이건 좀 번거롭다. 뭐 이렇게 단점. 자,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아까 주실 2단 엽차기. 이거 생각하면 되죠. 단점도 생각해요. 실천 가능성 생각해요. 뒷받침하는 이유 마련해야 되죠. 토의 주제에 알맞아야 돼요. 네, 친구들을 웃길 수 있는 의견. 예. 여기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마세요. 알맞지 않은 거 5번이죠. 예. 그런 친구 가끔 있죠. 왜?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좀 말하면 친구들이 웃는 거 그게 좋아서. 예. 반에 한 명쯤 그런 친구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였었어요? 이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글이었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 번, 예, 다회, 여러 번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허, 진짜?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환경에 좋은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왜? 이제 궁금하죠.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 진짜? 하면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디? 왜 그런 건데? 보여줘봐. 자, 그러면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 여기 자료 나왔습니다. 옆에 친구가 준 자료 아니죠? 자, 아주 믿을 만한 곳에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말들이 해석, 그러니까 뭐죠? 해석이 아니고 설득력. 그렇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서 이랬다고? 아, 믿을 만한데? 이렇게.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자, 통컵이 어딨나? 아, 여기. 가져왔지. 뚜뚜. 자, 통컵을 샀어. 사서 하루만 사용하고 사용 안 해. 이런 경우. 그러면 오히려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건 일회용이잖아요.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자, 생산할 때, 자, 보세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보다 얘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와 자원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한번 쓴다고? 아깝죠? 자,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 이거 없애버리는 거죠? 폐품할 때그 폐예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자,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 얘를 아끼고 작가주고 이게 아니죠.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다회용 컵 여러 개 놓고 돌려 쓰지 마시고 하나면 충분하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 어떻게?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해 보자. 자, 기억에서 디귿의 뜻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까요? 다회용. 다회용이었죠? 뭐예요? 여러 번 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니은 폐기 버리는 거. 예. 버리는 물건이 바로 뭐예요? 폐품이죠. 버리는 물건.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에, 예, 배출. 그렇죠? 꺽, 아유, 너 트림을 배출했구나. 뭐, 트림, 이게 트림이죠? 꺽, 몸에 있는 가스를 배출했구나. 자, 이거죠. 네. 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가 있어요. 예서와 채희와 유찬이가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잘못 파악한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 이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어.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가? 이런 다회용 제품. 다회용 제품 여러 개 사지 마시고 하나를 꾸준히 써주세요. 오랫동안 좀 써주세요. 네. 제목에 벌써 들어가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이건 그냥 이 문제를 만드신 선생님이 여기다 정답하고 주신 것 같죠? 예. 자, 글을 읽고 있는 시간과 장소는 이런 글에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체이. 자, 예. 이렇게만 나오면 우린 잘 고를 수 있어요. 자, 환경을 보호, 꾸준히 사용,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보자면,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다? 제목을 유심히 봐라. 그쵸?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제목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표현을 봐라. 이 제목과 표현 속에서 글쓴이의 의견이 잘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더 공부를 할수 있죠? 자, 글쓴이의 의견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글쓴이가 계속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일회용품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회용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나요? 그거 아니었죠.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게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두 번 쓰고 뭐안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3번 문제에서 답한 의견의 이유를 정리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요? 항상 강조합니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거, 이유다.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즉, 버려버리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한번 사용한 거 여러 번, 오랫동안 제발 좀 사용해줘.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딱 나오면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한 친구예요.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죠. 의견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 의견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 이유와 근거라고 했죠. 잘 받쳐주는 것, 밑에서. 여기에서 한 개, 한두 개만 무너져도 의견은 힘을 못 쓴다고 했어요. 이 이유와 근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도 어떤 사실? 참인 사실. 진짜 거짓이 없는 참. 그걸 어디서 가져온다? 믿을 만한 출처에서, 믿을 만한 기사, 믿을 만한 연구 결과, 전문가의 말, 여기서 가져와야 의견이 빛을 본다라고 했어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 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재미있게만 읽으면 되지. 굳이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하나 다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글을 더잘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요? 글쓴이의 의견을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평가할 수 있다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뭔데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의견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비판적인 읽기. 자, 비판적인 읽기. 비판적 읽기는 그럼 뭔데요? 자,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는 게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할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거 적절하네? 이거 타당해. 타당한 의견이야. 아니야, 이건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야. 내 생각은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거 마땅한 의견인데? 좋아. 좋은 의견이야. 이유가 아주 튼튼해. 근거가 아주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가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평소에 하고 있던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까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우선은 개방해야 한다. 자, 살아있는 역사이고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개방해야 돼.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 예를 무엇으로 갖고 왔습니까? 경복궁의 경회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전문가들이, 자그마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개방하란 말이야. 자,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죠?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바로 글나이입니다. 앞에서는 글나, 가에서는 개방해야 된다. 글나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 자,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2023년에만 184억 원이나 되는 이 문화유산 돌보는데 드는 비용이 문화유산을 개방하지 않으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훼손을 막으려면 개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한번 망가진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고 설사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글가와 글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문화, 유산, 보호가 되겠고요. 글가와 글나의 글쓴이 의견을 한번 찾아볼까요? 글가는 문화유산을 개방하자. 그대로네. 네. 글나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지 말자. 네, 요렇게. 어때요? 자, 한번 보세요. 문화유산 개방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한쪽 의견만 들으면 문제를 정확히 볼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쪽 의견, 이쪽 의견. 서로 다르지만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두 가지의 의견을 맞물려서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 의견만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예시죠. 글가의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두 가지 볼까요? 개방하자죠? 네, 오히려 보존할 수 있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개방하면 훼손을 막기 어렵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기 어렵다. 아유, 정답은 1번과 2번이 그냥 나오네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는 내용을 예로 들었는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런 말이에요. 1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실을 예로 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글가와 글나 가운데에서 어느 의견이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까닭을 들어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글 가든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나는 글가 의견이 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해서 직접 체험해야 소중함과 보호할 가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끝.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럿이 함께 의논하는 대화 방법이 있대요. 토의일까요? 잡담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잡담은 쉬는 시간에 많이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 공부 시간에는 잡담보다는 네, 요것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토의할 때가 정말, 아우, 답이 나와버렸어. 빨리 숨어야지. 안녕.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지저하면 짖고, 짖지마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 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막 따라 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 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끼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구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개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구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0: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개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저는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달던 딴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왜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한 권의 책을 완독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영어책을 한 권을 알차게 읽을 수가 있다. 나의 힘으로 읽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영어 감정도 좋아지고요. 할 수 있다는 그 성취감도 높아지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자 지금 이전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유니콘과 바로 그 스칼렛 공주님이 왕자를 구하러 탑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용이 막고 있었는데 용을 어떻게 그 알을 잠깐 치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샥 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지금 왕자님을 구출하러 거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바로 볼까요? 그래서 the key to the door. 아, 이 탑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는 is in the knot. knot이라고 하면은 바로 옹이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있는 옹이요. Knot of the willow tree. Willow tree는 이렇게 가지가 쫙 멋있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옹이 속에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라고 call the prince. call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하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이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외쳤다가 되겠죠. 그래서 왕자님께서 외쳤습니다. 아, 그 열쇠는 옹이 안에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탑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Quickly, 재빨리, Scarlet found it. Scarlet이 아,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고요. And opened the door.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그 왕자님께서 rushed out.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문맥상 천천히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올 리는 없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rush. 막 아이고 살았다 이러면서 급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급히 밖으로 나왔고요. And cried. 그리고 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하면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이라고 외쳤습니다.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 부분 의미를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My stepfather. stepfather이라는 것은 의붓 아버지가 되겠죠. 나의 의붓 아버지가 나를 가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뒀냐면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무엇을 훔치냐면 my throne. throne이라는 것은 바로 왕좌가 되겠죠. 나의 왕의 자리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 가뒀어요. 근데 나를 구출해줘서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네요. You saved me.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스칼렛과 유니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Now I can return home.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쪽 부분에 to steal이라는 파란색 부분에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to steal 같은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동사가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가 지금은 동사가 아니지만 여전히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문장을 조금 더 좀 더 복잡한 문장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작문을 할 때도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작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는 변신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아까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나의 의붓 아버지는 나를 거뒀습니다. To steal my throne. 나의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 steal 한번 볼까요? 부정사죠? To steal. 이 안에 부정사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steal이라는 것만 따로 똑 떼서 보면은 steal은 훔치다가 되겠죠. 자, 훔치다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앞에 to가 붙어서 부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steal이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는 lock도 보면은 앞에 stepfather, my stepfather 이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still도 앞에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는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가 포인트예요. To steal my throne. 이 동사 이후에 와야 되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여전히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사는 주어를 갖는다. 두 번째, 동사는 시제가 있다는 제가 추후에 나오면은 적용을 해서 Funny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였던 to steal. steal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된다면 여기서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나 이 steal이 필요로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면 그것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나를 가뒀다. 그러면 훔치다, steal.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이 steal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집니다. 훔치다라는 것은 뭔가를 훔치다. 그 뒤에 대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안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훔치냐? 바로 my throne, 나의 왕좌. 라는 것을 왕좌라는 그 왕의 자리 그것을 목적으로 적어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He left early.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e train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He left early to catch.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뭘 잡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원래 catch라는 것은 동사였잖아요. 그럼 무엇을 잡는지를 적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뭘 잡냐? 아, 기차를 잡기 위해서, 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catch는 동사였고 지금은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to와 catch가 합쳐져서 부사,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Her goal is to be happy. 그녀의 목표는 그녀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목표는 is to be happy,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는 be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동사는 뒤에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I am happy처럼. 그래서 어떤 상태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her goal is to be.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그녀의 목표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ppy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Her dream, 마지막 예문입니다. Her dream is to be free. 그녀의 꿈은 is to be free.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지금은 자유가 없나 봐요. 자, 그런데 her dream, 그녀의 꿈은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be 다음에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그게 바로 free가 된다는 거죠.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My favorite pastime is playing the guitar. 자, 이곳은 지금 여기 있는 playing과 아래 문장에 있는 collecting은 동사가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명사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은 바로 취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is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playing. 뭐죠? 동사가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사로 쓴다라는 것이죠. 연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사가 변신을 해서 동명사, 즉 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사로 쓸지라도 playing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원래 ing가 없었던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play에서 나왔겠죠.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play라는 것은 뒤에 무엇을 연주하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guitar을 적어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collecting rare books.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아주 희귀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collecting도 바로 collect라는 동사가 변신을 해서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명사일지라도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0: 뒤에 무엇을 모으는지 그 무엇을에 대한 목적어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동사는 변신을 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그들은 다시 그 길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And parted as friends. Part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부분, 일부분할 때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잖아요. 뭔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part라는 동사로 쓰인 것을 한번 볼까요? parted 할 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part, 부분으로 나뉘는 것, 바로 헤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오다가 parted as friends, 친구로서 이제 남아있었다, 이제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그 용은, 길을 지키고 있던 용은 had gone back to sleep. 다시 잠을 자러 갔고요. This time, 이번에는 아까 전에 스칼렛 공주님이 알을 건드렸잖아요. 용도 뭔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방해받기 싫은 것이죠. 이번에는 wrapped, wrapped around her eggs. 이번엔 어떻게 했다고요? 감쌌습니다. 그녀의 알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은요.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the unicorn said, 유니콘이 말하기를 Goodbye, princess. 공주님, 이제 안녕히 가세요. 안녕.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And with a huge smile. 그리고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huge smile 웃으면서 Scarlet went inside. 그래서 스칼렛 공주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hinking, 생각하면서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나는 골랐다. 맞죠? 무엇을 골랐습니까? Adventure, 바로 모험입니다. After all은 결국, 나는 결국 모험을 골랐어. 라고 하면서 아주 흐뭇한 느낌으로 그 왕궁 안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이 공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탐험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도 들어봐야 되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정리해볼까요?
1: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Knot. Knot.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Rush. Rush.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Throne. Throne.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Part. Part.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Adventure. Adventure.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제가 유니콘 앞에 있는 유니가 숫자 1을 의미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mono도 숫자 1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mono가 들어가는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monopoly. Monorail.

monotonous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어디선가 들어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monopo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ono는 1이죠. 자, 근데 poly라는 것은 팔다라는 것입니다. monopoly, mono, 하나가 파는 거예요. poly가 팔다, to sell,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명이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팔게 하고 나만 팔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독점이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monorail. mono. 우리 보통 mono는 1이고요. rail 하면 기찻길이죠. 근데 기찻길 보통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철길이 쫙 나있잖아요. 자, 그런데 레일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노레일이 되겠죠. 우리 지상철 이런 기차 같은 거 보면 레일이 하나 있고 거기 위를 쫙 다니는 이런 모노레일. 그렇죠. 이 기찻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기차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monotonous.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보니까 모노는 1이고요. monotonous 할때 여기에 tone이 들어가 있습니다. T-O-N-E. E는 지금 삭제되어서 맞죠? 탈락해서 없지만 그러면 tone이라는 것은 어조, 말투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The unicorn and the princess.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톤이 말투가 높낮이가 없고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지루하겠죠. 이렇게 쭉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톤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톤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단조로운 지루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모노는 1인데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의를 놓치셨다면 아래에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3단원,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국어 단원평가 2회 수행평가,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보러 출발해 볼까요? 먼저 국어 3단원 단원평가 2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26쪽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의 글인데요. 자, 1번 문제 살펴볼까요? 기역 디귿 가운데에서 뒷받침 문장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뒷받침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을 우리가 뒷받쳐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 문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중심 내용이 나오면, 아,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가장 중심된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앞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역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니은과 티귿은 자동적으로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여러분들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있는데요. 자, 플라스틱은, 자유롭게 모양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그 다음도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같은 종류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는 바로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2번, 또한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4번, 5번 연결된 이 시를 읽고서는 답하는 문제인데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시죠, 여러분? 자, 우리 집 비밀번호는 네모네모네모, 네모네모네모네모.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그 누르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 참 좋겠죠. 자, 누르는 소리로 안다고 해요. 자, 엄마는 띠띠띠, 띠띠띠띠. 자, 아빠는 띠띠띠띠띠띠띠. 자, 누나는 띠띠띠띠, 띠띠띠. 자,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특이하죠. 할머니는 띠띠띠띠.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 할머니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누르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보고 싶은, 기억으로만 남은 기억, 보고 싶은 할머니. 아, 우리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럼 우리 3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자,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가족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자, 1번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2번 시에서 나는 누나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자, 기억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시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친구 2번은 틀리고요. 3번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제일 천천히 누르지만 나를 제일 빨리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따라 3번 역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것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는 시인가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역에 들어갈 것은, 자, 할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가 누르셨던 그 소리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 3번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인지 모두 써볼게요. 먼저 우리 형민이부터 볼까요?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했어. 그렇죠. 자, 이 시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는 기억으로만 남은, 자, 이런 표현을 보니 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이런 시는 막 기쁘고 신나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은 차분하고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형민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우식 보겠습니다. 시 전체를 신나는 마음으로 빠르게 낭송해야 된다?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이 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뭔가 신나는 마음보다는 약간 슬픈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니까 우식이의 설명은 잘못되었네요. 자, 미순 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의 할머니 부분을 천천히 감동을 살려 낭송했어. 그렇죠. 자, 우리 할머니를 보면 글자가 조금 특이하죠. 그냥 할머니 여기 위에선 붙였었는데 여기서는 할머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 그 감동의 마음을 살려서 이 뒷부분을 읽으면 더 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글쓰니까 정말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아, 나도 나의 할머니가 떠올라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냐면 형민이와 미순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해결할 건데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자, 할아버지는 택배를 다루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택배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셨나 봐요.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겠나요? 어우, 공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6번을 보면, 자, 글의 내용 알맞은 것 고르는 것이죠? 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문제 해결해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지를 맞춰보면 되는 것이지요. 1번 볼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신발을 샀나요? 아니지요. 손자를 위해 샀습니다. 2번. 손자는 자라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 자,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이 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분실물센터는 새로 산 신발을 찾는 곳이다. 아니죠. 분실물센터는 여러분, 무엇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선 새로 산 신발이 아니라 버려졌죠. 그 신발이. 자, 따라서 3번도 잘못되었고요. 4번. 손자는 신발을 좋아해서 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다면 여러분, 분실물센터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자,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손자가 신발을 좋아하자 할아버지는 보람을 느꼈다. 그렇죠. 그 보람을 느낀 거 어디서 알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말.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볼까요? 기역 미음 가운데서 손자가 신발을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 자, 손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대요. 자, 마음에 들어 했으면 막 뭔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자, 기역부터 디귿 중에 기뻐하는 장면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리을에 있죠.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기쁜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여러분. 리을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함께 읽기 방법으로 읽어본다.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2번. 배경은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난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3번. 한 줄씩 읽는 방법으로 우리 읽어볼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 사건의 순서에 따른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아,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했었구나. 자, 인물의 마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은 내가 다 읽고 나서,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배경 상관없다고 한 2번이 여러분 알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이마의 땀을 닦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함박웃음이 어떤 것일까? 자, 둘다 웃음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고 하나는 수줍게 소리내지 않고 웃는 웃음, 즉 미소 같은 것이겠죠. 자, 할아버지는 손장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진짜 크고 환하게 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박웃음은 여러분들 1번, 2번 의미 중에 1번과 연결 지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럼 가가 무엇이었을까?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신발이 금세 버려졌을까요?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자, 꼬마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꼬마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키만 자랄까요? 아니죠. 발 크기도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전에 신었던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10개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교재 28쪽에 있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우리 플라스틱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제시되어 있는 글이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이 글에서 2문단과 3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문단 보겠습니다. 자, 2문단은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장난감, 페트병 등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고 단단하고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중심 문장 적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대부분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문단의 어디에 나온다? 앞부분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3문단을 보시면 그럼 3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가 중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이 오염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2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과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글의 제목은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에요. 자, 이 문단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문단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 환경이 오염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자, 플라스틱이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어떤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어.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글을,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죠? 저글 같은 거잘못 써요. 바로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자,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지? 그 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놀이. 그 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사람은 한몇명 정도가 되지? 자, 그 놀이에 필요한 사람 수를 한번 생각해 주고요.
만약에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놀이 방법과 이기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적어봤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딱지치기입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딱지치기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몇명 필요하고, 어떤 준비물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뒷받침 문장으로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회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재 1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0쪽 넘겼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일기장 살펴보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한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겠죠? 2번, 사진첩의 사진들을 정리한다. 자, 이걸 정리하다 보면, 아, 이거 나 어렸을 때 사진이네. 아, 나 이거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3번,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겠고요. 4번,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보면 지도에서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을 찾아본다? 자, 이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지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나의 학교 생활에서는 여러 날이 기록된 이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정답을 적어주었어요. 자,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 흘러가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학교 생활을 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알림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알림장에는 선생님이 중요한 일들을 항상 적어주시죠. 어느 날 체험학습을 갑니다. 우리 이날에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알림장에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알림장을 통해서는 여러 날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볼까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려고 할때 필요한 자료를 다음을 참고해서 한 가지만 쓰라고 하네요. 자, 예시는 부모님이 쓰신 육아일기입니다. 자, 이런 육아일기처럼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쓴 일기. 자, 일기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썼다면, 아,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뭐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달력에서 알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모두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달력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거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나요? 먼저 우리 가장 눈에 띄는 거. 이 부분이죠. 아, 몇 년도인지 우리가 2025년, 2024년, 내년에는 2026년, 그 후에는 2027년, 뭐 등등등등등 내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앞과 뒤 언제지 알수 있는 거 우리 연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연도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4월, 5월, 6월 자 이걸 통해서도 시간이 아 흘러가는구나 알수 있어요. 또 아,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화요일, 수요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연도라든지 월 날짜, 요일과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2025년과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해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 시대, 연대, 연도 중에서 우리가 연도라고 하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니은은

2020년대, 1900년대와 같이 지나간 시간을 1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나눈 말이다. 자, 이미 글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 2020년대, 1900년대. 자, 여러분들, 연대가 니은에 들어가야 될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지나간 시간이에요. 자, 지금보다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말, 바로 과거죠. 정답 1번이에요. 자, 과거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이런 표현이 바로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들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우리 7번, 8번, 9번은 우리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7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자, 중요한 거.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 이 학교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연표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보도록 하겠게요. 자,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 없는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의 흐름을 쉽게 알수 있지요. 아, 1990년대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시간의 흐름 잘알수 있어요. 2번, 과거의 일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연표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3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수 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표를 통해서는요,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표는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연표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담기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자, 우리 연표를 나타낼 때 직선 모양으로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연표 표현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알맞지 않고요. 니은, 그림, 사진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나타낸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연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연표에 나타내요. 따라서 우리 디귿 알맞지 않고요. 우리 릴, 일어난 일과 일 사이의 시간이 길면 그만큼 간격도 멀게, 길게 나타내줘야, 아,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 알맞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11번, 12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니까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군요. 아! 왠지 연표를 정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면, 자, 나의 괄호 안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그 다음 나의 괄호 안에 일을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군요. 자, 그렇다면 연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낱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 바로 10번 문제겠네요. 1, 2, 3, 4, 5 선택지 중에 과거와 관련이 없는 것, 이전 시간이 아닌 것, 바로 2번이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표현하는 낱말이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나 단계에서 할수 있는 조사 방법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하는데, 자, 이제 나 단계에서 나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옛날에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들 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또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일기 살펴보는 거, 사진도 있고 또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예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성장 과정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위 다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를 만들고 또 조사하고 이런 내용의 순서 역시 여러분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12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중요 문제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볼까요?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쓴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시간을 흐른 대로 배열을 한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배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그 다음 써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까지 추가해주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우리 바르게 나타낸 건, 니은, 기역, 디귿인데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3번에 있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국어 3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최종 미션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사용해서 짧은 글로 한번 써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심 문장.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고 싶다. 그럼 왜 도서관에 가고 싶은지 구체적인 이유. 자, 그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예시처럼 짤막한 글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3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7단원의 뒷부분에서는요, 자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배웠던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전기와 자기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은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전기와 자기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학 마술인데요. 거의 뭐 마술쇼입니다. 그죠? 자, 이번 쇼의 준비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건전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A 크기의 건전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이 건전지 한쪽 끝에다가 붙여서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물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구리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이 구리선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뭐가 마술이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만든 이 하트 모양의 구리선을 이 건전지 위에 올려놓아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올려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기만 했는데 갑자기 막 네, 이렇게 뺑글뺑글 하면서 선생님의 사랑이 막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선생님이 구리선을 그냥 이 위에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뺑글뺑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가 멈춰있던 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힘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작용한 것일까? 자,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열심히 들은 다음에 이 마술에 숨어있는 비밀을 직접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 자석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또 전기처럼 전기도 전기력을 작용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N극과 S극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서로 같은 극인 N극, N극 또는 S극, X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력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력이요, 자석 주위에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작용하는 범위가 뭐 무한하진 않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자석에 클립을 막 잡아당기진 않잖아요. 클립을 딱 놓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요. 천천히 가져다 댔을 때 뭔가 끌려올 듯 말 듯 하면서 움찔움찔하는 순간이 있고 그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때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는요. 일정한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의 범위를 자기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소할 때 그 장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필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미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기 장 사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석 주변에 자기 장이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사실 자기 장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 주변에 뭐 이런 식으로 철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철가루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따라서 아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장이 세게 작용하고 뭔가 멀어질수록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면 뭔가 일정한 선으로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이 철가루를 뿌림으로써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매번 철가루를 계속해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을 우리
우리가 앞으로는 좀 보기 편하게 선으로 나타낼 건데, 그것을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철가루들이 쭉 나열이 됐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열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장은요, 이런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무엇으로 약속을 했냐면, 바로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자,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두면요, 이 나침반 속에 있는 이 작은 이 바늘 자체도 또 다른 작은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N극, S극. 그래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 속에 두게 되면은 N극은 N극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가리키게 되고 S극 쪽에 두면은 N극은 S극 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나침반을 돈다고 했을 때그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연결을 한 것이 바로 자기력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이란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석의 N극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와서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력 선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자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부입니다. 오잉? 전기는 되게 많고 복잡했는데 자기는 좀 간단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오잉? 쉽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던 전기하고 지금 배운 자기를 합쳐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820년에요. 웨르스트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아주 우연히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전류에 대한 현상을 연구를 하려고 이 도선을 두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막 흘려보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르스테드의 그 과학자의 실험실에 우연히도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 하나가 놓여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나침반이 원래 N극을 가리키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곳을 막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이 나침반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나타난 현상을 봤더니 아주 이러한 위대한 결과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전기라고 하는 것과 이 자기장이 만드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이두 세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류를 흘러보는 도선 주위에 이 자석이 뭔가 반응을 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둘이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 알아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자석 주위에 뭐가 생긴다 했죠? 자기장이 생긴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방향을 막 맘대로 바꾼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도선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 즉, 자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후세에 있는 뭐 과학자들이 자기장의 변화가 뭐 전류도 또 유발을 하고 서로 자기장과 전류는 서로의 변화를 유발하는구나. 이것을 하나의 파동인 전자기파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놀랍게 이 전자기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이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이냐? 이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을 그리고 방향을 설명을 할 것인데요. 자, 이거를 뭐 암기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막 헷갈려요. 언제는 오른손 쓰고 왼손 썼다가, 뭐 언제는 엄지를 전류에
일치시켰다가 뭐 자기 장애 일치시켰다가 이렇게 막 바뀌게 되면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딱한 가지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 방향으로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전류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들어서 쫙 나사를 휘감듯이 이렇게 쫙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고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겁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웨르스테드가 했던 그 실험 세팅과 비슷하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도선을 중심으로 휘감는 듯한 이 동심원을 그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지금 현재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도선 자체가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놀랍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류가 여러 겹으로 막 휘감겨져 있다면 자석의 세기도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감거나 여러 번 감아서 더 강한 자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감은 원형 도선 주위에는 어떻게 자기장이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전류는 엄지,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상황이므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오른쪽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오른쪽 한 점에 선은 지금 전류가 위쪽을 향해서 흐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엄지를 위로 감싸주게 되면 일치시켜주게 되면요. 내 손가락이 감싸는 부분은 이 도선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습니다. 즉, 이 코일을 중심으로, 이 원형 도선을 중심으로 뒤에서부터 이 면의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따라가 볼게요. 쭉쭉쭉쭉 가다가 이 위쪽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전류 방향을 일치시켜주면요, 내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이 됩니다. 즉,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원형 도선 안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 갈게요. 쭉 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전류가 아래쪽을 향함으로 엄지를 아래쪽으로 잡아주면은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코일을 중심으로, 이 코일 안쪽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이 모든 자기장이 합쳐졌을 때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이 코일의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형 도선을 여러 개 만들어서 코일로 만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거, 나오는 힘, 계속해서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코일 주위의 자기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을 함으로써 이 주변에 이 납침판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그림은요. 지금 내 손가락을 이 코일을 마치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과 일치시켜줘요. 자, 근데 또 이거 헷갈리잖아요. 우리 분명히 방금 엄지를 전류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를 쓰시면 돼요. 자, 전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뒤를 돌아서 다시 앞쪽 면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일이랑 똑같아요. 하나짜리 코일이랑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결국 이 원형 도선의 안쪽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드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원형 도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원형 도선, 그다음 원형 도선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코일 내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N극에서 나와서 다시 S극으로 들어가는 듯한 즉 막대 모양이 만드는 듯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이 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정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면은 더 강한 자석이 되겠죠? 따라서 더 자기장의 세기도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전류가 정말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것까지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한 가지 넘어야 되는 산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갑자기 또 힘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 자기장 속에 코일이 들어있을 때그 코일이 받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말굽 자석이 있습니다. 말굽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N극과 S극 사이에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들어가면은 이 코일 자체가 힘을 특정한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왜일까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게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이 생긴다, 힘의 방향을 찾자, 이거 방향 찾는 방법 암기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공간에서, 여기 옆에서, 이 방향에서 이 코일과 자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선생님이 이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볼 때는 지금 요 부분이 코일이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즉,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선의 단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른손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엄지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찍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감으면, 그쵸?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바깥에 말굽자석이 있었죠? 이 말굽자석이 만들어내는 원래 자기장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밑에가 N극이고 위에가 S극이었죠? 따라서 이 말굽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언제나 N극에서 S극, 늘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금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결과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아래는요, 지금 이 전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수직입니다. 수직은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자, 보세요. 자, 왼쪽은요, 이 코일이 만들어낸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네,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즉,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 둘의 방향이 서로 반대네요. 상쇄가 돼요. 그래서 약해지게 됩니다. 언제나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을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힘이다라고 해서 전자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발생하는 원리를 그래서 한마디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쵸?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생겼어요, 방금. 자기장이 하나 생기는데 그 주변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었어요.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석과 자석이 만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자석과 자석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했죠? 자기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힘이 왜 나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힘의 방향을 찾는 것도 사실 이렇게 직접 다 그려보는 거 연습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친구들 힘의 방향 찾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 암기법을 이용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힘의 방향 찾아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 나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방향을 찾는 방법 또 오른손으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른손 엄지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켰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휘감는 게 자기장 방향이었지만 이번에는 꼿꼿하게 손바닥을 딱 펴줍니다. 그래서 이네 손가락이 향하는 게 그대로 자기장 방향과 일치시켜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내 손바닥이 향하는 면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등짝 때릴 때, 때리면 안 되겠지만 등짝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지 뭐 손등으로 안 때리잖아요. 자,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구나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엄지를 이렇게 일치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 밑에서 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향하게 손가락을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거, 선생님 얼굴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반대가 되면요, 결국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됐죠. 그리고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더 클수록 더 강한 자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 커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 말굽자석을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쓰면은 당연히 더 힘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힘을 활용한 장치로

전동기와 스피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설명한 그 전자기력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자, 전동기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원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동기는요, 언제나 이렇게 일단 연구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방금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그 자체가 좌석의 역할을 해서 또다시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바로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 전기로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돌아가는 뭐 세탁기라든지 뭔가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그 속에 이 전동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한 바퀴 돌아서 나오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연구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은 언제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류를 흐르고 있는 이 도선에서 들어가는 방향과,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방향,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자,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한쪽은 위로 들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면이 뺑글 하고 한쪽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정말로 힘이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 엄지 방향으로 찍어줍니다. 자,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N에서 S극 쪽으로 이 자기장의 방향 네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자, 뭔가 어떤 아이돌의 안무 그룹 같죠? 자, 이렇게 됐을 때내 손바닥이 향하는 면, 아랫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쪽은 정말로 아래쪽으로 힘을 꾹 받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서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엔 나옵니다. 전류가 나오니까 엄지를 바깥쪽으로 꽂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N극과 S극. 아, 자. 더 어렵네요. 자, N극과 S극. 자, 요런 식으로 손바닥을 펼쳐주시면, 자, 내 손바닥이 향하는 곳은 위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은 힘의 방향이 위쪽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아래, 왼쪽은 위로 올라감으로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전거, 로봇청소기, 드론 등등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구에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 내에 코일이 있고요. 좌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연구좌석과 코일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한 자기장과 좌석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초탐구 문제 풀어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요. 신기하게도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 도선이 좌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직선 조선 주위에는 이렇게 휘감는 듯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고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찾아줬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생겼죠. 자, 2번입니다.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그림과 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알수 있는데, 자, 사실 선생님이 알려준 방향과는 다르지만요.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네 가지 코일, 이막 감아져 있는 코일이 네 가지 손가락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손가락에 흐르는 이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에 일치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가 변하면 그러면은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가 바뀌겠죠. 따라서 좌석과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이 힘의 크기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하다 X고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뀐다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3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은 전류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전류와 그리고 전류가 만들어낸 이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류 방향이랑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정확하게 그 방향 찾는 방법, 오른손으로 또 연습을 했습니다. 4번, 전동기는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회전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맞으므로 정답은 5입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 속에, 그쵸? 좌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놓여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쉽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했었죠? 우리 이거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지금 오른쪽 손의 엄지가 전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네 손가락이 향하는 곳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요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엄지를 이렇게 일치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N극에서 S극으로 내 손가락 펴주시고요. 그랬을 때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이쪽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코일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 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사각도선이 놓여 있을 때 A 부분, B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 정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또 똑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B쪽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일치시켜주면요. 손바닥이 향하는 아래쪽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A는 나오고 있으므로 이렇게 엄지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주면 손바닥이 향하는 위쪽이 힘을 받는 방향이므로 이 코일은 오른쪽으로 뺑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힘의 방향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 힘을 이용한 예시. 자, 사실은 리을 빼고는 전부 다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 비음은요, 모두 다 전동기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고요. 전기 다리미는 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만들었던 하트 코일이 돌아갔던 원리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두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설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건전지를 놓고 그 밑에 자석을 놨어요. 따라서 그 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이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한쪽으로 힘을 받았던 겁니다. 즉, 선생님이 만든 것이 바로 사랑의 전동기였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자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9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듣기 정리 연습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자, see if there's a jam pap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자, 이 문장을 오늘의 핵심으로 제가 골랐는지는 자, 강의 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공부할 순서는 자, 먼저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대화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도 찾겠지만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저희가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배우셨던 문장도 다시 한번 쭉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자, 오늘의 강의를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심경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경 변화의 유형은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렸던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자, 심경 변화는 바로 GQ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정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정한 세부사항을 일부 놓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줄거리만 잘 파악을 하시면 답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따라서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심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심경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많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리스닝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해석을 못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답을 쓰고 싶어도 어디다 쓰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경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는 정답이 되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경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그래서 원래는 선택지를 미리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좀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jealous라고 하면 뭐예요? 질투하는 거죠. 자, sorry라고 하면 sorry는 미안해한다의 감정도 있지만 유감스러워하는 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curious라고 하면 뭐예요? 호기심이 많은 거죠. 네, 막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confused는 여태까지 우리 그 읽기나 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몇 차례 알려드렸던 단어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pleased는 기뻐하는 상태고요. excited는요. 막 흥분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런 상태이고 angry는 화가 난 상태. embarrass 같은 단어도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몇 차례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단어예요. 이것은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worry는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lieve는 구조, 구원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relieve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데 안심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lieved가 심경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이면 안심, 안도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의 학생들이 선택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대로 다 들었는데 선택지를 몰라서 틀린다? 이거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내용을 못 들어서 틀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용 제대로 다 듣고 선택지 몰라서 틀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요.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쏘겠습니다.
1: Mike, this is Cindy.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right now?
2: What's up, Cindy?
1: I need your help. I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right now, but my printer stopped working.
2: Take a look at the top of the printer. What does the small window say?
1: It says jam in path.
2: A paper inside the printer must be jammed. Open the front cover and see if there's a jammed paper.
1: Oh, I can see a paper jammed.
2: Take it out then.
1: Yes.
2: Then close the front cover and wait.
1: It started working. Thanks so much.
2: You're welcome.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해보셨어요. 정답 잘 쓰셨나요? 자, 근데 정답을 쓰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대화가 보통 10단 정도로 구성이 되면요. 자,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심경의 변화도 대부분 어떻겠어요? 앞쪽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이었다가 뒤쪽으로 가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은 잘 못 들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이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크, this is Cindy.
0: Mike, this is Cindy.

0: candy. 자, 보통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I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전화를 비롯해서 서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his is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this is Cindy. 야, 나 Cindy야.
1: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right now?
0: 자, could you 다 들으셨을 거예요. Come over to my office right now. 이 정도의 호흡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사무실로 좀 와줄래?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right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 What's up, Cindy?
0: What's up, Cindy? 너무 익숙하죠. What's up? 자, 실제로 현대 영어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첫 인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Hi, how are you?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너좀 어때 요즘에? 뭐 이렇게 묻는 건데요. 지금 어때 상태가? 이렇게 묻는 것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What's up?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특히 이제 힙합 같은 데 보면 뭐그 이런 가사들도 많이 나오고 혹은 뭐 무대 위에서 그 가수들끼리 서로 만나갖고 인사할 때도 Hey, yo, man, what's up? 하면서 이제 어깨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What's up은 무슨 일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인사로도 현대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What's up?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자, 어때요? 나 샌디인데 사무실로 와줘. 그랬더니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2: What's up, Cindy?
0: 무슨 일 있냐, 샌디?
1: I need your help.
0: I need your help. 난네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겠죠? 자,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1: I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right now.
0: 자, 뭐가 들렸어요? 아이는 잘못 들으셔도 되고,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out.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프린트아웃 해야 될, 인쇄해야 될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
1: I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right now. I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right now.
0: 자, the print right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했죠. I have some documents to print right now.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right now는 못 들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 어구였지만, 여튼간에 지금 인쇄할 서류가 있는 거네요, 이 여자분은.
1: But my printer stopped working.
0: But my printer's stopped work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프린터가 어떻게 했어요? Stopped work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But my printer stopped wor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는 걸 중단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셨나요? Thank you. 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여자의 심경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2: Take a look at the top of the printer.
0: 자, take a look at. 자, 요거는 지금 저랑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Take a look at.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Take a look at. 자, 됐죠? 혹은 have a look at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사 look을 동사로 써서 look at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것이 좀더 짧긴 하죠. 그런데 자, 영어에서는 look을 명사로 써서 take a look at, have a look at, take a look at, have a look at. 개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말발바닥. Have a look at, take a look at. 알겠죠? 여러분들 계속 이걸 반복해 보세요. 왜? 구어체에서는 그냥 look을 동사로 쓰기보다는 Have a look at, take a look at. 너무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단어로 들리면,
2: Take a look at the top of the printer.
0: the top of the printer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터의 맨 위쪽을 좀 봐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take a look at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한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look at the top of the printer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프린터 맨 위쪽을 봐봐. 자,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남자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2: What does the small window say?
0: What does the small window say? 작은 그 창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창이 뭐라고 말하니? 의인법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창에 뭐라고 써 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시면 다음은 뭐라고 하나요?

0: It says jam in path.
1: It says jam in path. Path. 사실 path와 이 발음상으로서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pass, path 이름은 보이죠. 그런데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경로가 되겠고요. jam이라고 하는 단어는 끈적끈적한 물체잖아요. 달콤한. 그래서 잘 움직여요? 잘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체증이나 혼잡 따위도 jam을 씁니다. traffic jam 이렇게 쓰고요. 또 종이가 걸렸어요. 이런 종이 걸림이나 고장도 j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jam in path. path가 경로잖아요. 경로 안에서 지금 어때요? 종이 걸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0: It says jam in path.
1: It says jam in path.
0: It
1: It says
0: says jam
1: jam in
0: in path.
1: pa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들으셨으면 됐고요. 혹시라도 못 알아들었더라도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 맞추는데 지장은 없어요.
2: A paper inside the printer must be jammed.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paper inside the printer must be jammed. 자, must는 여기서 의무가 아니라 강력한 추측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엔 jam을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종이가, 프린터 안에 종이가 걸려 있음에 틀림이 없다. A paper inside the printer must be jamm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넘어가실게요.
2: A
1: A
2: paper
1: printer.
2: inside the printer must be
1: 다시
2: jammed.
1: 한번. A
2: A paper
1: printer
2: inside the
1: inside the
2: printer
1: printer
2: must
1: must
2: be
1: be
2: jammed.
1: jammed. 이런 거죠.
2: Open the front cover and see if there's a jammed paper.
1: 자, 답을 맞추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어려운 문장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Open the front cover. 이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Open the front cover 다음에 집중하세요. 오늘 암기 문장입니다.
2: Open the front cover and see if there's a jammed paper.
1: See if there's a jammed pa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see와 if가 결합되는 말뭉치는요, 너무너무 많이 볼수 있어요.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볼게. I'll see if. I'll see if. I'll see if. I will see if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리가 정말로 많이 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see if를 여러분께 자, 대표 문장으로 그래서 드린 거예요. See if there's a jammed paper. See if, see if, see if, see if.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2: Open the front cover and
1: And
2: see
1: see
2: if
1: if
2: there's
1: there's
2: a
1: a jammed
2: jammed
1: paper.
2: paper.
1: 이렇게 발음하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종이 걸린 그런, 걸린 종이가 있는지를 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Oh, I can see a paper jammed.
1: I can see a paper jammed. 끝났죠? 자,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쉽죠?
2: Take it out then.
1: Take it out then. 그러면 그거 꺼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0: Yes.
2: Then close the front cover
1: And close the front cov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wait.
2: and wait.
1: 이렇게 돼 있고요.
0: It started working.
1: It started work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동하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거는 거의 들리지 않죠. 자, 사실은 it has started work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0: Thanks so much.
1: 고마워. 그죠?
2: You're welcome.
1: 자, 이 정도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보여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내실 수 있나요? 그, 당연하죠. 이 여자 맨 처음에 어땠어요? 막 걱정했잖아요. 혹은 화가 났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됐죠? 긍정의 감정으로 돌아서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셨던 문장들 쭉 다시 보게 봤고, 정답까지 잘 찾아봤으니까요. 자, 지금 이 대화 다시 한번 듣고,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시고, 돌아오셔요.
0: Mike, this is Cindy. Could you come over to my office right now?

0: Oh, I can see a paper jammed.
1: Take it out then.
0: Yes.
1: Then close the front cover and wait.
0: It started working. Thanks so much.
1: You're welcome.
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하기와 듣기 하나의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요. 자, 듣기와 말하기 시간은 늘, 흉내내고, 자,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마지막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은 3강, 4강, 5강, 이제 마지막 5강 강의인데요.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그럼 일단 가등기는 100%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100%는 아니지만 약90% 정도의 확률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등기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가 하필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항상 물어보는 지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필 등기입니다. 이때 하필의 제한 사유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 지, 지, 전, 임, 공적, 신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이때 지역권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도 있고 요역지 지역권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에 관한 지역권이다? 승역지 지역권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전세권, 임차권. 자, 공동저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공동저당도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탁도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가 돼야지 다른 내용의 신탁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위와 같은 등기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존재할 때는 하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있을 때 하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위와 같은 등기가 아니면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게요. 하필의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상권이 있대요. 지상권이 있대요. 여기 있잖아요. 지상권, 이게 있네요. 하필 등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다르대요. 지분이 다르면 하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필은 가등기 담보권 등기가 있다. 저에게 가등기 담보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할 수 없다. 그죠?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답니다. 오,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여기에 있네요. 그럼 하필이 가능하겠네요. 하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님이 이런 접수분과 동일한 저당권, 이런 저당권을 우리는 무슨 저당권이란다? 그렇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설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역, 그다음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기역, 리을, 미음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 시험 문항이 36회 시험 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 때는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각종 등기 절차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하필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 요체는 뭐다? 소지지 전임 공저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가 있으면 하필이 가능하다. 위 제시된 권리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역시 이 자체로 쓰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여기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 자체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말소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이해 관계인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자의 승낙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승낙서 첨부할 필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자,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을 말소한다. 이 지상권을 만약에 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말소하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목적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를 우리는 이해 관계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이 지상권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한번 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고요.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이 말소돼요. 그럼 1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해봅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왜? 2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 상승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든 2순위 저당권 말소 1순위 저당권자든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저당권 말소한 데서 지상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는 전혀 없죠.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에 최초 기록되는 등기거든요. 그런데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면 그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등기는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정답은 기업과 미용입니다. 역시 말소 등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아니에요. 다만 나온다면 최근에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도 아, 내가 말소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를 꼭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부기 등기 나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 시작을 할 때 가등기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자, 이것도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걸 옆에 꼭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자, 저는 원칙과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외를 꼭 적어놓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 얘네들은요, 항상 주등기입니다. 항상 주등기. 자, 두 번째, 특약, 약정,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얘네들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세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단, 이해 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지문들은 꼭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성되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된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로 간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는 푸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봅니다. 환매특약 있네요. 특약. 특약약정. 적혀 있잖아요. 특약과 약정은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부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변경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 변경 등기 여기 있잖아요. 이때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다네요. 승낙이 있다네요. 그럼 얘네도 부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죠.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니까 부기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애는요. 4번이겠네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실행 등기는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적어놓고 문제 풀었다면 4번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내용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3번 지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것만 보면 이거 맞는 지문이다. 그죠? 근데 설문에서 뭐가 있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답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근데 승낙이 없대요. 없다면 뭐로 가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반드시 100%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문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지문씩 들어가가지고 정답의 결정요소로 작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 않든 어떤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면 옆에 제가 금방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꼭 적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1번 보도록 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상인 표시번호. 자, 표제부니까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갑구와 을구.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번호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된다? 순위번호가 기록되죠.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의 등기는 순위번호. 그래서 표시번호는 갑구와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5. 그 다음 갑구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별 뭘 기록하고 지분, 등결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분과 관련되는 내용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합유 지분 기록 X. 그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채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권 판결이 있다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의 키워드가 뭐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어떻게 하자? 밑에 예외적인 거 세 가지 유형 적어놓고 문제 푼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어떻다고요? 100%. 그럼 기본서 정리할 때 가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에서 여러분이 정리될 내용 빨리 가져갈게요.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거냐 단독으로 신청할 거냐 정리.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해서 뭘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정리 절차, 중간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할 건지 신청으로 말소할 건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 건지. 자, 세 번째,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가등기 파트에서 일단 출제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답의 결정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았던 가등기는 공동으로 할 건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건지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그거 정리는 꼭 해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처분의 등기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5.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아셨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내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5.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거 물어봤네요. 자, 가등기를 한 후, 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신청이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처리 절차. 그럼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역시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조로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아니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살펴보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뭡니까? 가등기를 공동으로 갈 거냐, 가등기를 단독으로 갈 거냐.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럼 세 번째 물어보는 거는요. 가등기가 됩니까? 가등기가 안 됩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가등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린 1, 2, 3번 이세 가지만큼은 꼭 야무지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자, 가등기 어떻다고요?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자, 촉탁 35회 때 나왔는데요. 관공서. 관공서 촉탁. 등기에 특칙이 있거든요. 즉, 관공서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등기 신청하면요. 신청. 관공서가 신청하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공서와의 촉탁과 관련해서도 출제에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을 따진다면 저는 한70% 보고 있는 게 관공서 촉탁 등기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만약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땡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관공서는요. 천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면 됩니다. 무슨 이미지를 부각해라? 관공서 촉탁의 등기는 뭐의 이미지다? 천사의 이미지. 등기안이 관공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관공서가 온다. 얘는 절대로 사기칠 애가 아니야. 얘는 절대로 허위 등기를 할 애가 아니야. 하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서 신청했을 때는 각하될 애가 관공서가 가면 각하되지 않는다. 그 느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관공서가 무슨 압류등기를 할때 뒤에 내용 몰라도 돼요. 어떤 등기든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공서는 천사거든요. 관공서는 허위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촉탁할 때는요.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도록 하는 등기는 언제든지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공서는 언제든지 땡큐 땡큐. 왜? 관공서가 거짓말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원으로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가 신청으로 되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한다? 각하. 왜? 법원에서 촉탁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신청해 보세요. 각하죠. 그럼 여러분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법원은 수탁자 해임 재판한 경우 신탁 원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법원은 등기소에 뭐 해야 한다? 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 우편에 대한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우편으로 하면요. 안 해줘요. 관공서가 하면 해준다 이거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는 신청에 따른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오. 그래서 35회 6번 문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뭐가 되었다면, 폐지가 되었다면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고요. 2번.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자, 구분 건물인 경우에, 이 말은 등기할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자, 등기관은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집원,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 즉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 있다? 두 장이 있다. 이 지문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와 관련되는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다? 몇 장? 그렇죠. 두 장 있다라는 거. 1동 건물에 관한 표제부와 어디? 전유부분 등기록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 등기면에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질문도 조심해 둬야 됩니다. 하나 질문 가져가야 될 건 있습니다. 멸실 등기는 원칙은 자, 멸실 등기는 원칙은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멸실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멸실 등기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그래서 한 지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오. 자, 그 다음. 부동산 환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의신청이죠. 자, 이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7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의신청이 30회 이전까지는요, 거의 출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31회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문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는 뭐냐면, 첫 번째,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이의 신청 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 할 수 없다. 이 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자, 그래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뭐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 사무를 본 해당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데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한다라는 거. 자, 이 신청에 관한 질문들은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제인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이 아닌 제3자는 자,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생각을 해 보세요. 등기가 각하가 돼요. 각하가 되면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면 그 기록상 이해관계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자니까 오. 그럼 누구는 됩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때는 기록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3자가. 근데 각하가 됐을 때는 기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이해관계의 말 자체가 저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전환 바에 따라,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이죠. 지금 신청.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 신청서. 자,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의 신청서는 그 등기 업무를 본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의 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다. 그래요. 이기느라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처분 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등기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왜?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는

0: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등기 할수 있느냐, 가등기 할수 없느냐.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읽어보고 가등기의 대상이다, 아니다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는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왜? 100% 출제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약90% 이상은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되는 게 사례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럼 나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자, 그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안 되면 주등기. 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공서 촉탁 등기는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 일반 당사자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7회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 기운을 간접적으로 제가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고졸 한국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세 강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거고요. 이번 강의를 관통하는 주제는 경제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 부분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배중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속 3시간 동안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될 예정인 거고요. 개항기 안에서도 1870년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서는 두 개의 소주들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열강들의 경제 침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열강이라고 하면 여러 강국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일본, 청나라, 미국,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들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탈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경제 주권 수호 운동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주제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강의가 고졸 검정고시잖아요. 고졸 검정고시의 기출 문제 확인해 보셨죠? 문제를 보면 선지들이 문장형보다는 이렇게 단어형으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이런 단어들이 선지로 나오겠구나,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다섯 개의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시작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웬만하면 강화도 조약은 연도까지 외워주세요. 근데 외우기 너무 쉽죠? 1, 8, 7, 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와 일본이 수교를 맺는 건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일본과 조선은 관계가 언제부터 나빠졌을까요? 특히, 외란 이후입니다. 물론, 외란 이후라도 교역을 하긴 했었지만, 부산을 기점으로

제한적으로만 교역을 했었고요. 그나마도 통신사가 왕래하다가 19세기 초반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 안 만나도 돼. 이런 입장이었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통해서 강제로 개항하고 난 다음에 근대화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을 발판 삼아서 세력을 더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의 그러한 열망 속에서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강화도 조약은 경제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교류를 안 하다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가령 일본의 상인들이 부산을 비롯해서 두개 항구에서 더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조약들이 경제 관련된 내용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제 관련된 부속 조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해 7월 달에 무역 규칙이라는 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암기에 너무 부담 가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율 무역 규칙을 요점으로 말하면 통상 조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일본 상인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과 관련돼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2일대에서 10리까지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조선의 객주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내륙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파는 물품이 뭐냐? 면직물을 팔아요. 단, 이때는 일본 상품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 상품을 가져다 중개무역 형태로 갖다 팝니다. 그럼 면직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입는 면옷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만들었어요. 단,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기억나실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장제 기계공업에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거기에서 면직물을 만들었으니 아무래도 양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물레라든지 배틀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과 정성은 가득하지만 아무래도 제품의 품질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 일본 상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공업 부분이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뭐 관세라고 좀 제대로 매겼다라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상받았을 수도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과 굳이 교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 안 만나도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전에 근대적 조약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연구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무관세 교역을 하게 됐는데 일본의 상품이 팔렸을 때 일본 상인들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에게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는 조선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조선 정부가 이제 막상 교육 시작되고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관세 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요. 1883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전년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최초로 관세 부과했던 것을 계기 삼아서 일본을 압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파는 물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산물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먹거리인 거죠. 특히 이제 일본 상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간 것이 쌀, 콩 같은 곡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내다 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는 확보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하는데, 사전에 제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나날이 식량도 부족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1883년에 이르러서야 방공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공령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곡식이 되고요. 방이라는 건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식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래저래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있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1882년에 체결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너무 명칭이 길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가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쉽게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일단 1882년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임오군란이 벌어진 해예요.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봉기한 사건입니다. 전장 한달 동안 봉기를 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이걸 수습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진출을 하니까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일본 상인에게 주지 않은 특혜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내지통상권이에요. 여러분, 내지가 뭘까요? 내륙입니다. 생각해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 상인들은 부산, 원산, 인천, 계양장 일대에서만 머물게 됐죠. 근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 조약을 통해서 허가증이 있을 경우 계양장 밖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을 활발했겠죠. 근데 일본도 얼마 안 가서 이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권 침탈을 볼게요. 여러분, 이권이라고 하는 건 사업권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도 근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술도 없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유한 열강들에게 사업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열강도 가지고 우리도 가지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여러분들, 을미사변 이후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무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국가의 자주성이라는 게 워낙 많이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권 같은 경우도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시험 문제에서 러시아에는 어떤 이권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에서 좀 본다라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 일대에 우리가 오래된 숲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림처벌권을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많이 가져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평안북도 운산에 가면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금강이 있었습니다. 이 금강을 무려 40여 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서 엄청난 금을 가져갔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철도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뭐 21세기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AI, 로봇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철도 부상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일단 그 당시 우리가 설립했던 철도의 가장 기준은 한양에서부터 출발하죠. 한양에서 인천 가는 노선을 경인선이라고 하고요. 부산까지 연결되면 경부선, 의주까지 가면 경의선입니다. 이 경인선에서부터 경의선까지가 가장 기본 철도 라인인데, 물론 우리도 이걸 모두 다 일본에게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경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에게 부설권을 줬고, 경의선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줬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일본이 다 부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철도를 세우다 보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본은 그 부지를 핑계 삼아서 조선 농민들 토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볼 텐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아무래도 개항기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1900년대를 대표하는 이권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화폐인 거니까 이제 돈이겠죠. 그 당시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돈 중에 백동화라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갑오개혁쯤부터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얘가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많이 남발이 됐고요. 그리고 위조 화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1905년이에요. 이 1905년 이전인 1904년 되면 일본이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근데 전쟁 벌어지자마자 일본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재정 전문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메가타입니다. 그래서 메가타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의 금융 문제의 근본은 백동화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백동화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신권이라는 게 우리가 발행하는 돈이 아니라 일본 제1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발행하는 지폐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이죠. 근데 그 이외에도 무슨 문제겠냐면, 이 백동원 앞서 말했다시피 과도하게 남발됐다, 또 하나 위조 화폐 상당히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동화를 가져가면 그 백동화의 품질 상태를 보고 이거는 100% 신권으로 교환일 거야. 이거는 절반 정도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신권으로 전혀 교환받지 못하는 병종으로 이제 판결난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한국인들은 가난해집니다. 바로 이 상황이죠. 되셨을까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네 개를 얘기했었는데요. 개항기와 관련된 열강의 경제 침탈을 하면 이네 가지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금 언급하긴 하지만 사실상은 다음 강의 시기인 일제강점기 때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니라면 토지조사사업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제가 식민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경제 약탈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는 거는 이 사건보다 먼저 앞서서 관련 회사를 만들어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요거 하나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단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번이 단체라는 건 느낌 오시죠? 중앙총상회. 그럼 이 단체는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왠지 상인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양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시전 상인들의 위기의식을 듣고, 느끼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이 한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특혜를 참 많이 누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죠.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죠. 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물품의 개수는 우리를 좀 압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외국 상인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영자가 나오면 법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공령은 앞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곡식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령. 이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이거는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과 다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방공령을 처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차례 방공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889년도 함경도에서 발행한 건데,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 상인들이 많이 사가져 갔던 게 아까 쌀, 콩,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함경도 콩을 많이 사가져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콩이 싸고 되게 맛있어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때 함경도에서 농사가 잘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사 조병식은 잠깐만, 한동안은 콩 수출을 금지합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방공령 같은 경우는 조건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양국 상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달 전에 사전 통보 확인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찰사 같은 경우는 나는 분명히 한달 전에 통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받은 서류는 한달 미만에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차상의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이 방공령은 철회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입은 피해에다가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그 액수를 많이 받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공령이 철회되었다, 배상금까지 지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 높아지겠죠. 또 조선 조정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누가 봐도 회사인 것 같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전기 관련된 회사구나. 네, 맞습니다. 이 한성 전기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종이 황실 자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아직까지 기술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에디슨 아시죠? 미국은 이제 에디슨이 활동을 하면서 전기 관련된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황실대금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인과 합작을 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전차 설립이에요.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고종이 머무르고 있었던 서울 서대문과 홍릉이라는 곳이 명성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연결하는 전차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가운데 칸은 뭘까? 했는데,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사람들 머릿속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양측은 일반인석이 되겠고요. 여기는 양반들이 다니는 특별석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전차가 설립이 되면서 전기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 땅에서 설립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중앙총상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출제 빈도수는 보안회가 훨씬 더 높고요. 보안회가 활동했던 1904년은 이 연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1904년이다. 그럼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죠. 1905년에 을사대교까지 체결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민회까지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1900년대가 되는데, 이 1900년대 활동하는 많은 단체 중에서 요두 단체가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그럽니다. 자, 그럼 보안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면 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일제가 우리 황실에게 요구한 것이 조선에선 이용되지 않냐고 있는 땅이 참 많은데 그거 너무 아깝다. 그런 황무지를 일본의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할 터이니 사용권 50년만 인정해줘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곧 전국에 알려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래 또 땅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꾸 야금야금 우리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안회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연일 반대 시위를 전개합니다. 매일매일 반대 시위가 전개하니까 일본도 결국은 수긍을 해서 이 조건을 철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개항기 시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보안에는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네,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예,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에처럼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출제빈도수 정말 정말 높습니다. 자, 일단 국채가 뭘까요? 나라가 진 빚을 말합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빚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대한제국이 갑작스럽게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러일전쟁 끝나고 을사늑약 지나면서 한채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 빚인데 이 늘어난 빚의 규모가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대부분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요, 서상돈, 김광재 같은 사람이고요. 이들이 대구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남자들은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여자들은 금비녀라든지 은가락지 같은 거 팔아서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시작되어서 3개월 동안 정말 모금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냐고요? 그러진 않죠.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빌려준 것은 경제적 압박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방해해요. 여기 보시면 대한매일신보라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신문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신문의 발행인이 양기탁이라는 분인데 당연히 성금을 많이 관리했겠죠. 그러자 통관부에서는 양기탁이 성금을 횡령하였다.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식고 이 운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강의 경제 침탈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 두 개의 소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제가 작년에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만 3단계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맨 처음 했던 이야기 때문인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연대사 문제는 고졸 검정고시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문제 출제 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항기만 하더라도 6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기출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3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 부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누구다? 네, 일본입니다. 그럼 왜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은 여러분들 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한반도를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의 물품이라든지 군대를 부산에 내려놓고 빠른 속도로 365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정고문 맥아타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3번의 겁니다. 1908년에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중에서 토지 수탈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죠. 네 번째 겁니다. 단체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상인들이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죠. 다섯 번째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방공령과 회사령이 나왔는데 일단 회사령은 아직 공부 안 했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령 같은 경우는 1910년 이후로 일제가 추진하는 거고요. 우리 땅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지방관리들이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다. 그러면 방공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구에서 활동했던 서상돈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라 빚을 대신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 강점기를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조금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료 읽기로 가볼게요. 첫 번째 사료는 이미 여기 중국 상민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봅시다.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행상을 하거나 영업소를 차릴 수 있도록 하되 내륙 지방에 운반하여 점포를 차려놓고 팔지는 못하게 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뭘 반드시 받아야 된다?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두 부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뒤에서 공부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됐죠. 임오군란이랑 갑신정변은 결과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갚아야 된다는 운동인 거니까 국채 보상 운동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까지는 기출 문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낮다 보니까 풀수 있는 문제 수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2024년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일본으로 나가는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 결국 지방관들은 뭔가를 선포해서 곡물 수출을 막고자 하였다. 벌써 두번 나왔네요. 답은 1번, 방공령입니다. 봉사십조. 이건 고려 무신 최충원이 왕에게 올렸던 개혁안입니다. 앞으로는 출제 빈도수가 조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교육입국 조사는 이번엔 답이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2차 과부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근대식 교육에 힘쓰겠다라는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 자, 이거는 광복 이후 이야기를 할 건데, 1945년 광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습니다. 또 중도 세력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세력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우 모두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합의했으면 좋겠어! 라고 발표한 내용이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은 했는데요. 첫 번째 학생에게서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됩니까? 차관.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에게 대규모 차관을 의도적으로 빌려준 나라는 일본입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학생이 말합니다. 대구에서 서상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답이 금방 보이시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여러분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농촌 근대화 운동이고요. 분화로드 운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농촌에서 아직 뭐랄까 계몽이 필요한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동아일보에서 추진한 캠페인입니다. 저기 4번에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광복 직후에 우리 사회를 블랙홀로 빠지게 했던 이슈예요. 아직 한반도는 스스로의 통치 능력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을 중심이 되어서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났는데 이게 바로 1945년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45년 마지막과 46년 초반에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입장 갈등이 아주 첨예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경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오늘은 농학개론 중 각종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엄청 많은 재해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저온에, 고온에, 습해, 동상해, 풍해로 구분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온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즉,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 동해안은 구분이 되겠죠. 기온이 낮았을 때 생기는 피해. 고온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고온에, 그리고 습해는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생기는 피해인데, 습해는 수분 과다로 인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동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얼고 작물이 언다거나 기온의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해입니다. 저온해라는 건 냉해를 말해요. 이 냉자는 찰냉자잖아. 그래서

동해, 을 동자를 쓰는 동해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원에는 보통 여름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낮은 기온 또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장애를 우리는 저온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냉해 원인은 어떤 거냐? 냉해는 저온해라 그랬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저온이 발생했을 때 생긴다. 여름철에 갑자기 이상 저온이 온다든가 갑자기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한랭전선이 유입되어서 작물의 생육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된다. 이 생육조건이라는 건 작물별로 한계 온도와 유효 온도가 있습니다. 한계 온도란 이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한계점인 온도가 어딘가,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어떤 온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작물별로 전부 달라요. 하지만 얼지 않고 찬 기온이 생육 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작물이 생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육 불량 피해를 입는다. 꼭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게 냉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온 발생으로 작물이 생육 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된다. 자, 두 번째, 일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온도 낮은데 햇볕도 부족해서 광합성이 온화되지 않으면 작물이 생활할 수 있는 동화산물이 부족하게 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이 냉해이다. 자, 그리고 냉해는 배수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토양이 너무 과습하다 보면 기온이 저하되고 또 너무 과습한 토양에서는 뿌리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혐기 호흡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 호흡이 저해됨으로써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냉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토양 성분이 사질토에 비해서 점토의 경우 냉해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자, 사질토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 즉 투수성이 좋은 토양이 사질토라 그랬어. 모래로 된 땅. 점토는 투수성이 아주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배수 불량으로 냉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배수가 안 된 점토 성분의 토양인 경우 냉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 단계별로 봤을 때는 출수 개하기에 저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냉해 원인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냉해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냉해를 극복할 것인지, 뭐 일상적인 이야기, 내냉성이 강한 품종, 내냉성이란 찬 기온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냉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기를 회피한다. 아까 냉해는 출수 개하기에 가장 민감하다 그랬어요. 가장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출수 개하기 때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온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랭전선이 유입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할 때 이 저온기를 회피하는
회피하는 방법에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그리고 포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선택 시에 냉기 정체 지역을 회피하고, 자,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냉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랬죠.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포장 보온 대책, 밭을 보온해서 냉해를 경감시키는 방법,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냉기가 토양 표면에 달지 않게끔 토양을 피복한다든가, 두 번째,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배수가 안 될 때 냉해가 심화된다 그랬죠. 배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냉해 피해를 개선할 수 있고, 방풍림을 활용한다. 방풍림은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들을 주위에 심어서 냉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이 형태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작 형태로 작물을 재배해도 불어오는 바람,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품종의 냉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광 조건을 제거한다. 차광 조건, 빛을 차단하는 조건을 없앤다. 즉, 뭐 포장 근처에 큰 나무가 있다거나 이래서 햇볕을 차단해서 뭐 기온이 저하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들을 없애주게 되면 냉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하는 이야기가 냉해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냉해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응급대책으로 작물 생육을 개선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자, 일단 살수법, 연소법, 연면시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수법은 작물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왜 물을 뿌려주는데 더 찾아야지 냉해 피해가 응급대책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는데, 자, 살수법은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이 얼면서 방출되는 물이 얼면서 잠열이 방출을 됩니다. 이 잠열을 이용해서 지온 상승을 꾀하는 방법으로 냉해 직전 또는 직후의 응급대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연소법이라는 건 포장 주변에 물질들을 태워서 그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복사 냉각을 방지하는 그런 응급대책이 있고, 다음에 연면시비인데, 연면시비는 비료를 땅에다 뿌리에다 주지 않고 잎에 잎엽자죠 옆에 뿌리는 방법이 연면시비예요. 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미 뿌리도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뭐 또 토양의 과다 습기로 냉해 피해가 입었다면 이미 토양에는 보비력은 높지만,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은 있지만 뿌리에 호흡작용의 저하로 인해서 이 비료 성분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연면시비를 하는 건데, 생육이나 회복 관리를 위해서 연면시비를 했을 때 가장 비효는 비료 효율을 비효라고 그래요. 이런 비료 효율이 빠른 아미노산 등을 연면에 시비함으로써 생육을 개선할 수 있는 응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온의, 즉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에는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받는 작물재해를 말하는데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자, 고온의 원인을 먼저 보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면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작용이 광합성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서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고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면 작물의 당분이 감소하게 되어서 고온의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고온에서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고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져서 암모니아가 유해물질로 작용해서 질소대사 이상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자, 세 번째, 고온에 의해서 철분이 침전되면 작물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란 작물이 황색으로 변하거나 백색으로 변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황백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한 고온기에 태양광의 작물이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일소피해가 발생을 해요. 일소피해라는 건 고온기에 작물이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온 줄기라든가 온 가지의 어떤 조직들이 화상을 입는 현상인데 일소피해 현상에 대해서는 과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수에 과일이 화상을 입어서 검게 그리거나 착색되어서 어떤 과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온의 대책은 어떤 거냐? 어떻게 했을 때 열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월하할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한다. 월하는 자 우리 농업책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월하는 여름을 넘긴다 하는 뜻. 여름을 넘길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혹석이 위험을 회피해주는 방법. 자, 그리고 위에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많이 해서 그 지원을 낮춘다든가 관계는 논밭에 물대기죠. 물을 많이 대서 그 물이 지원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 열애로 인해서 뜨거워진 토양이 식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관계를 해서 지원을 낮추는 방법. 자, 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환기를 조절해서 지나친 고온을 회피하는 방법. 시설 재배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 고온으로 말라 죽는 그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가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밀식 상황이나 질소 가용을 회피한다. 밀식은 자, 어떤 작물이든 적정 재식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작물을 이 넓이의 포장에 몇 줄을 심어야 되는지, 몇 줄을 심어야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지 하는 재식 밀도가 있는데, 이 재식 밀도를 넘어서 심는 것을 밀식이라고 그럽니다. 밀식은 빡빡하게 심는 거, 빡빡하게 심는 거. 자, 밀식을 하게 되면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람길이 막혀서 바람으로 작물 체온을 식혀줘야 되는데 밀식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자 질소를 가용하게 되면 과다성장, 웃자람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파리도 커져버리고 키도 커져버리면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밀식 환경이라든가 질소를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요. 고온의 대책 부분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수폐입니다. 수폐는 수분으로 인한 피해예요. 자, 수분은 토양 중에 적정 수분이 있을 때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발생한 피해가 수폐예요. 너무 건조해서 발생한 피해는 건조해인데, 야, 이 시간에는 수폐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폐의 의미는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여 토양 공기가 부족해지고, 아까 토양 삼상 설명했어요. 자,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고상이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양 삼상이라고 그랬는데, 수분이 이 액체가 액상이 너무 많아. 그런다면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겠죠.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저하가 돼. 그래서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로 생육 초기보다 생육 성기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의 수폐보다 다 자랐을 때 생육 성기의 피해가 더 심하다. 자, 수폐의 원인을 보면은요, 먼저 토양이 다습하다, 물이 많다. 다습한 토양은 토양 중에 산소 결핍을 초래합니다. 왜? 호흡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호흡작용의 장애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뿌리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 배수가 불량한 토양.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 어떤 토양이에요? 점토질 토양. 즉, 토양 입자가 너무 작은 점토질 토양은 투수성이, 물이 빠지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랬어.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고, 아, 그랬는데 물이 안 빠지고 계속 토양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배수가 불량돼서 습해의 원인이 된다. 자, 그리고 지하수위가 상승한다든지 갑자기 지하수위가 올라와서 그 포장에 습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다 관계,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도 습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해의 대책. 자, 당연히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물이 많은 환경에서 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벼, 미나리 뭐 이런 것들이 내습성 품종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랑을 높여서 재배하는 거. 고휴 재배. 이 휴자가 이랑 주자예요. 그래서 이랑을 높여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바닥에 물이 많아도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습한 답에서는 휴립 재배, 이랑을 세워서 이랑에 재배하는 거. 횡화 재배. 횡화 재배라는 건 벼를 심을 때, 즉 모내기 할 때 약 25도 정도 이렇게 눕혀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습해에 강한 품종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부숙시켜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비를 할 때는 심층 시비가 아닌 깊은 곳에 비료를 주지 말고 표층에 비료를 줘야 된다. 자, 수폐를 입어서 밑으로는 투수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양분도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 밑에다 심층에 깊은 곳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뿌리 작용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그런 작물에서 뿌리를 통한 양분을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표층이라고 하면 작물이 심어진 작토층 정도에 시비를 실시함으로써 습해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객토나 중경을 실시하여 토양의 통기를 조장한다. 통기라는 건 토양의 바람길을 많이 좋게 한다 하는 이야기. 자, 객토라는 건 뭘 말해요? 토양을
바꾸는 거,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가, 아, 흙을 더 씌우는 게 개토, 흙을 바꾸는 거. 중경은 토양과 토양 사이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거, 긁어주는 거, 또는 세토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 그 토양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토양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배수를 개선하는 거. 배수를 개선하는 건 방법이 암거배수 방법, 명거배수 방법이 있는데, 암거배수 방법은 지하에 배수관을 묻어서 물을 빼는 거, 명거배수 방법은 지상에 어떤 물고를 내서 물을 배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동상회인데요. 동상회는 얼음하고 서리로 인한 피해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냉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아니야. 하지만 동상회는 작물이 얼거나 서리로 인한 피해를 동상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자, 동상회는 영하의 기온에서 작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서 받는 피해, 즉 동해와 서리로 인해서 작물 조직이 어는 피해,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상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물의 내동성을 키워야 되는데, 내동성이 어쩔 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세포에 수분 함량이 적어야 돼요. 수분 함량이 세포에 너무 많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든가 하게 되면 쉽게 얼게 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자유수 함량, 자유수, 즉 중력수를 모두 보내버리고, 자, 수분 함량이 적었을 때 결빙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전분 함량이 적어야 돼. 작물 세포 내에 전분 함량이 많으면 거꾸로 당분 함량이 떨어져서 내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당분 함량이 높을 때 내동성도 높아지는데, 전분 함량이 높고 작물 당분 함량이 낮아버리면 내동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겠죠. 자, 세포의 삼투압이 높을까? 자, 삼투압은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의 에너지인데, 삼투압이 낮아버리면 그만큼 물 흐름이 느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 세포에게 무게질 및 당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아서 빙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동성이 증가하는데 삼투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아주 좋게 되면 내동성이 증가된다. 자,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증가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작물의 내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양분입니다. 자, 작물의 내동성 증가 요인, 세포의 수분 함량이 적을 것, 전분 함량이 적을 것,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을 것, 칼슘 및 마그네슘이 증가될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하면 내동성 저하 요인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동상의 대책입니다. 자, 동상의 대책으로는 당연히 동해에 관한 작물을 심고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포복성 작물은 동해에도 강하지만 풍해에도 강합니다. 자, 그리고 관부가 깊은 작물, 관부라는 건 뿌리와 지상부, 지하부와 지상부의 연결 부위가 깊은 작물, 엽색이 진한 품종들이 동해에 강하다. 자,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동해는 생식 생장기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동상의 약한 시기에 생식 생장기가 겹치지 않도록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자, 입지 조건 개선, 방풍림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서 포장에 기온을 올리는 방법. 자, 보온 재배를 해야 되는데 비닐이나 폴리에틸렌 등 보온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을 해줌으로써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답합인데요. 답합은 토양을 밟아주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 보리밭기 많이 해보셨죠?
보리밭에

0: 넘어지면 수발화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발화란 이삭, 그 이삭 자체에서 발화가 되어버림으로써 품질을 현저히 떨치는 그런 작업들. 자, 그리고 작물의 체온이 저하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매개곤충이 활동이 저하돼서 수정률이 감소되는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풍해 대책으로는 마찬가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용을 조성하고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내풍성,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 배토를 해준다거나 지주를 결속해 주는 것, 자, 질소를 적정하게 뿌리고 밀식을 회피해서 생육을 건실하게 한다거나 또는 도복이 우려되는 논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도복을 경감시킨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태풍 위험기를 회피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가수원에서 낙과 황지제를 살포하면 이런 풍해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요?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마지막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은 3강, 4강, 5강, 이제 마지막 5강 강의인데요.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그럼 일단 가등기는 100%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100%는 아니지만 약90% 정도의 확률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등기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가 하필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항상 물어보는 지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필 등기입니다. 이때 하필의 제한 사유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 지, 지, 전, 임, 공저, 신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이때 지역권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도 있고 요역지 지역권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에 관한 지역권이다? 승역지 지역권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전세권, 임차권. 자, 공동저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공동저당도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탁. 신탁도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가 돼야지 다른 내용의 신탁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위와 같은 등기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존재할 때는 하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있을 때 하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5위와 같은 등기가 아니면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게요. 하필의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상권이 있대요. 지상권이 있대요. 여기 있잖아요. 지상권, 이게 있네요. 하필 등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다르대요. 지분이 다르면 하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필은 가등기 담보권 등기가 있다. 저에게 가등기 담보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할 수 없다. 그죠? 승역 지해하는 지역권에 등기가 있답니다. 오, 승역 지해하는 지역권 여기에 있네요. 그럼 하필이 가능하겠네요. 하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 이미 연월 접수분과 동일한 저당권, 이런 저당권을 우리는 무슨 저당권이란다? 그렇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설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역, 그다음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기역, 리을, 미음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 시험 문항이 36회 시험 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 때는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각종 등기 절차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하필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 요체는 뭐다? 소지지 전임 공저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가 있으면 하필이 가능하다. 위 제시된 권리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말소 등기 역시 이 자체로 쓰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여기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 자체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말소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자의 승낙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승낙서 첨부할 필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자,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을 말소한다. 이 지상권을 만약에 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말소하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목적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이 지상권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한번 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고요.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이 말소돼요. 그럼 1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해봅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왜? 2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 상승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든 2순위 저당권 말소 1순위 저당권자든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근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저당권 말소한 데서 지상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는 전혀 없죠.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에 최초 기록되는 등기거든요. 근데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면 그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등기는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정답은 기역과 미음입니다. 역시 말소 등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아니에요. 다만 나온다면 최근에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도 아, 내가 말소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를 꼭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부기등기 나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 시작을 할 때 가등기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자, 이것도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걸 옆에 꼭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자, 저는 원칙과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외를 꼭 적어놓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 얘네들은요, 항상 주등기입니다. 항상 주등기. 자, 두 번째, 특약, 약정,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얘네들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세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단,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지문들은 꼭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성되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된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로 간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는 푸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봅니다. 환매특약 있네요. 특약. 특약 약정. 적혀 있잖아요. 특약과 약정은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부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변경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변경등기 여기 있잖아요. 이때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다네요. 승낙이 있다네요. 그럼 얘네도 부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죠.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니까 부기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애는요. 사벌이겠네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실행 등기는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적어놓고 문제 풀었다면 4번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내용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3번 지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것만 보면 이거 맞는 지문이다. 그죠? 근데 설문에서 뭐가 있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답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근데 승낙이 없대요. 없다면 뭐로 가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반드시 100%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문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지문씩 들어가가지고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 않든 어떤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면 옆에 제가 금방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꼭 적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1번 보도록 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 표제부니까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갑구와 을구.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번호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된다? 순위번호가 기록되죠.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번호, 갑과 을구에는 권리 등기는 순위번호. 그래서 표시번호는 갑과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5. 그 다음 갑구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별 뭘 기록하고 지분, 등결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분과 관련되는 내용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합유 지분 기록 X. 그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 채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권 판결이 있다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의 키워드가 뭐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어떻게 하자? 밑에 예외적인 거 세 가지 유형 적어놓고 문제 푼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어떻다고요? 100%. 그럼 기본서 정리할 때 가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 빨리 가져갈게요.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거냐, 단독으로 신청할 거냐, 정리.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해서 뭘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정리 절차,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할 건지, 신청으로 말소할 건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 건지. 자, 세 번째,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가등기 파트에서 일단 출제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답의 결정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았던 가등기는 공동으로 할 건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건지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그거 정리는 꼭 해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 처분의 등기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5.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아셨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내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5.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거 물어봤네요. 자, 가등기를 한 후, 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신청이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5.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처리 절차. 그럼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역시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아니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살펴보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뭡니까? 가등기를 공동으로 갈 거냐, 가등기를 단독으로 갈 거냐.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럼 세 번째 물어보는 거는요. 가등기가 됩니까? 가등기가 안 됩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가등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린 1, 2, 3번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야무지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가등기 어떻다고요? 100%.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자, 촉탁 35회 때 나왔는데요. 관공서. 관공서 촉탁. 등기에 특칙이 있거든요. 즉, 관공서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등기 신청하면요. 신청. 관공서가 신청하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공서와의 촉탁과 관련해서도 출제에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을 따진다면 저는 한70% 보고 있는 게 관공서 촉탁 등기거든요. 근데 출제인이 만약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땡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관공서는요. 천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면 됩니다. 무슨 이미지를 부각해라? 관공서 촉탁의 등기는 뭐의 이미지다? 천사의 이미지. 등기안이 관공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관공서가 온다. 얘는 절대로 사기칠 애가 아니야. 얘는 절대로 허위 등기를 할 애가 아니야. 하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서 신청했을 때는 각하될 애가 관공서가 가면 각하되지 않는다. 그 느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관공서가 무슨 압류 등기를 할때 뒤에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어떤 등기든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공서는 천사거든요. 관공서는 허위 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촉탁할 때는요.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도록 하는 등기는 언제든지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공서는 언제든지 땡큐 땡큐. 왜? 관공서가 거짓말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원으로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가 신청으로 되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한다? 각하. 왜? 법원에서 촉탁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신청해 보세요. 각하죠. 그럼 여러분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법원은 수탁자 해임 재판한 경우 신탁 온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법원은 등기소에 뭐 해야 한다? 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 우편에 대한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우편을 하면요. 안 해줘요. 관공서가 하면 해준다 이거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는 신청에 따른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오. 그래서 35회. 6번 문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뭐가 되었다면, 폐지가 되었다면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고요. 2번.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자, 구분 건물인 경우에, 이 말은 등기할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자, 등기관은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 즉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 있다? 두 장이 있다. 이 지문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와 관련되는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다? 몇 장? 그렇죠? 두장 있다라는 거. 1동 건물에 관한 표제부와 어디?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 등기면에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지문도 조심해 둬야 됩니다. 하나 지문 가져가야 될 건이 있습니다. 멸실 등기는 원칙은, 자, 멸실 등기는 원칙은 1월 이내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멸실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멸실등기.

지키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그래서 한 지분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5. 자, 그 다음 부동산 환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5.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의신청이죠. 자, 이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7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의신청이 30회 이전까지는요, 거의 출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31회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문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는 뭐냐면, 첫 번째,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이의 신청 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자, 그래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집행 정지의 효력은 뭐 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 이의 신청. 이의 신청서는 그 등기 사무를 본 해당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데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한다라는 거. 자, 이의 신청에 관한 지문들은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제인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이 아닌 제3자는, 자,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가 각하가 돼요. 각하가 되면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면 그 기록상 이해관계란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자니까 오. 그럼 누구는 됩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때는 기록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3자가. 근데 각하가 되었을 때는 기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이해관계의 말 자체가 저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전환 바에 따라,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이죠. 지금 신청.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 신청서. 자,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의 신청서는 그 등기 업무를 본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의 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의 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다. 그래요. 이기느라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처분 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등기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된다. 왜? 이의 신청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등기도 계속 등기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고 긴 5강 강의까지 강의를 진행을 마치도록 됐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5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는 뭡니까? 가등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가등기 파트에서는 가등기를 공동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신청으로 갈 거냐, 말소를 공동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신청으로 갈 거냐, 1순위입니다. 2순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칙은 직권 말소거든요. 근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읽어보고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는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왜? 100% 출제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약 90% 이상은 매년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단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럼 나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자, 그 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는 승낙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안 되면 주등기. 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공서 촉탁 등기는 기본서에 잘 정리를 했으니까 아, 일반 당사자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7회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 기원을 간접적으로 제가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벌써 20강이에요. 20강. 중점 연결 정리와 그 활용이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는데, 아니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중점 연결 정리. 중점을 연결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정리라는 이름까지 붙었나.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점 연결 정리.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듯이 엄청 쉬워요. 되게 간단한 정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 가계 이등분산의 성질도 중요하다고 제가 막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거의 뭐 도형 문제다 하면은 사실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수준으로 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막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앞으로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쓰는 이 정리.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하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나머지 한 변 길이의 2분의 1이다. 뭐 그럴듯합니다. 쉽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M,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요. 이 M과 N끼리 싹 이었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이 길이도 절반이고 평행이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동의하시나요? 동의 당연히 되죠.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닮음이잖아요. 닮음이니까 평행 되겠지. 1대 2 1대 2 각 A 공통. 어? 두 삼각형은 SAS 닮음이네요. 닮음 B 2대 1이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그러면은 동위각 동위각 크기 동위각이죠? 근데 크기 같죠? 오케이. 평행인 거 잡아줬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절반. 닮음 B가 2대 1이니까. 증명까지도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너무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들죠. 자, 두 번째. 자,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직선. 삼각형에서 한 변 AB의 중점을 지나고 다른 한 변